0: 하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별도 전담팀보단 현재 내사를 맡은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가 수사를 주도할 거로 보입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은행 서버 AI 도구에서 중국어가 발견돼 경찰은 해외 범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당시엔 범행을 저지른 전직 직원 특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발견된 해킹 흔적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소스여서 도구만으로 사용자를 좁히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나 쓸수 있게 공개하는 저장소
2: 지네오스
1: 같은 곳이
2: 시큐리티
1: 있어요. 이게
2: 센터장입니다.
1: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발자가 직접 공개를 한 도구예요.
0: 실제 사용 흔적을 확보해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를 밝혀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체가 드러날지 미지수입니다.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 대신 보조 서버나 외주업체 연계 서버 등을 노린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빼내려 했는지, 추가 침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지 등 공격 의도 역시 규명 대상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돼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안팎으로 어수선해 당분간은 경찰이 키를 쥘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알래스카의 전례 없는 수준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알래스카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라며 자신이 알래스카에 출마할 때마다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는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래스카에 가져왔다며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내 기록에 근접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댄 설리번 의원에 대한 투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우디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또 격렬하게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양측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우디 측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며칠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예멘 수도 사나에서 현지 시간 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으로 추정되는 폭격이 잇따랐습니다. 반군 후티 매체인 알마시라 TV는 사우디가 사나를 26차례 공격했으며 산부인과 소아과 등 병원 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4: 병원과 의료시설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법규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후티 반군 보건부 대변인입니다.
3: 같은 날 오후, 사우디 수도 리야드 남쪽에 있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시설도 파괴됐습니다. 알마시라 TV는 사우디의 도발에 대응했다며 리야드 등지의 석유 시설과 군사 기지를 공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양측 간의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조만간 사우디 측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이런 계획을 지역과 서방 소식통 6명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의 지휘를 받는 예멘 정부군이 지상 작전을 주도하고 사우디군은 공습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작전 규모에 따라 예멘 정부군과 친정부 무장 세력 10만 명 이상이 동원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핵심 목표는 지난달 후티 반군이 해안을 따라 진격해 바브엘 만데브 해협을 장악하면서 거둔 급속한 전과를 되돌리는 데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공세 시점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식통 6명이 전망하는 공격 개시 시기는 가까이는 일주일 이내, 멀리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끝난 후까지 편차가 큽니다. 이란과의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한 미국은 사우디의 강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멘 분쟁 군사 개입에는 여전히 신중한 자세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2: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또 공습해서 민간인 5명이 숨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3일 새벽 가자시티의 한 아파트 건물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민간인 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공습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재무장하고 있으며 휴전 협정을 위반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몇 주 동안 하마스를 겨냥한 공습을 강화했습니다.

0: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에서 숙적 일본을 물리치고 4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엄지성이 결승골을 터뜨리며 또 한 번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1: 첫 경기 카타르전 해트릭을 시작으로 중국과 준결승에서 결정적인 도움 2개까지. 빛나는 카드였던 와일드카드 엄지성이 결승까지 책임졌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 일본의 흐름을 뺏긴 대표팀은 후반 단 한 번의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후반 16분 양민혁이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와의 경합을 뚫고 크로스를 올렸고 엄지성이 왼발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았던 양민혁의 투지와 엄지성의 침착하고 확실한 마무리가 제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실점 이후 공격에 무게를 더 실은 일본은 후반 34분 이시의 슛이 골대를 맞고 나오는 등 매섭게 몰아쳤지만 우리 대표팀은 몸을 아끼지 않은 수비로 모두 걷어냈습니다. 90분의 혈전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1-0 승리. 우리 축구대표팀은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결승에서만 3연승을 거뒀고 이번 대회 야구와 남녀농구, 여자 핸드볼 등 일본과의 구기종목 결승에서 전승의 기록도 완성했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컸던 이민성호.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 실패와 축구협회를 둘러싼 내홍, A대표팀의 부진 등으로 추락을 거듭하는 한국 축구에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남자 양궁 이우석이 리커브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강 자리를 지켜온 여자 양궁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를 기록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2: 이우석이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결승에서 이우석은 거침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화살을 9점에 꽂아 4세트를 따내며 세트 점수 6-2로 남자 개인전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전날 단체전에서 김우진, 김재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우석에게 국제종합대회 개인전 금메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까지 2022 항저우대회 남자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2024 파리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승 순간 태극기 세리머니로 남자 개인전 새로운 최강자임을 세상에 제대로 알렸습니다. 여자 양궁은 역대 아시안게임 최초로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17살 인도 시내 모우드와 퓨드 오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해지는 8점, 모우드는 10점 관역 한가운데를 뚫으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여자 양궁이 아시안게임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내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찍이 한국 지도자들을 영입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한 인도의 급부상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해온 여자 양궁이 201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YTN 이더훈입니다.
0: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뛰고 있는 김주영 선수가 아이치 나고의 아시안게임 남자 골프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주영은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경기에서 6언더파를 몰아치며 합계 18언더파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출전 선수 가운데 상위 2명의 점수를 합산하는 단체전에서도 8언더파를 친 문도엽과 합계 26언더파를 기록해 단체전 은메달도 함께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클라이밍의 간판 서채연이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여자 리드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서채연은 8명이 겨룬 결승에서 유일하게 50개의 홀드를 모두 터치하는 톱에 성공해 47플러스를 기록한 라이벌 일본의 모리를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포츠 클라이밍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콤바인의 천종원 이후 8년 만입니다.
3: 수출 1조 달러 눈앞 3%대 성장이라는 화려한 성적에도 우리 경제를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대비 넉 달 연속 하락했고요. 소비는 두 달 연속 줄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서민과 중소기업의 겨울나기가 걱정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4: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 두 달 만에 2%대로 떨어졌지만 뜯어보면 물가 상승세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한국은행은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50% 감면 효과를 제외하면 한 달 전 물가 상승률은 2.5%였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지난 7월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은 360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3% 떨어졌습니다. 명목 임금이 2.5% 상승하는 동안 소비자 물가는 2.8% 올랐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실질 임금 하락은 지난 4월부터 넉 달 연속입니다. 지난 2023년 6달 연속 하락한 이래 3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로 양극화 현상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5: 상용 근로자는 3.4% 증가했고
6: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조사 과장입니다.
5: 감소했습니다.
4: 소비 지표도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소매 판매액 지수가 1.8% 줄며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습니다. 휴가와 파업에 따른 자동차 생산 감소와 삼성전자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종료라는 일시적 요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음식료품과 화장품 등 비내구재 판매도 1.6% 줄었습니다.
7: 구매력이 약화가 되고 물가는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6: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7: 소비력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저소득층 소비라는 게 이제 사치성 소비보다는 이제 필수적인 소비가 많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
4: 이런 가운데 미국 채권 등 주요국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우리 시장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7%에 육박한 5대 은행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상단이 연내 8%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금리 고물가 부담을 그대로 받는 취약계층과 고용 버팀목인 중소기업의 위험을 덜어줘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8: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Well

0: 번째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은 파란 하늘에 가을 햇살이 내리쬐며 쾌청한 날씨를 보이는데요. 일부 영남 동해안과 제주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이후에는 당분간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마라톤 행사로 일부 통제가 이어지는데요. 여의대로 공원 1문에서 서울교 북단 쪽으로 하위 2개 차로 부분 통제고요. 여의서로 국회 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 사이도 통제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통제가 됐던 서강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통제는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제한 행사로 이 도심에서도 일부 구간 통제인데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하위 2개 차로 따라서 행진을 하고 있고요. 이후로 서울역에서 삼각지역, 신용상역을 지나 노들섬에서 노들나루

공원까지 계속해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 경로에 따라서 부분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내부순환로가 성수동 쪽으로 홍지문터널 안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고 이후로 기름램프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부근에서도 짧은 구간이지만 밀리고 있고요.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가 외곽구리 쪽으로 월릉에서 신내까지도 차간 거리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라디오에서 흐르는 멜로디와 함께 한 주 또 새롭게 시작할 힘을 채우는 힐링의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음악과 뉴스 전해드리는 뉴스 앤 뮤직 9시 때 이 시간은 조지 베이커 셀렉션의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I've been away too long.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YTN 라디오입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인 내일, 대체 공휴일까지 뉴스 앤 뮤직 계속되는데요. 9시 뉴스 앤 뮤직 지금 이 시각 함께하시면서 신청곡 사연 있으시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가을 꽃 위에 앉은 나비 사진, 목화꽃의 목화솜 사진, 그리고 잠자리 사진까지 우리 청취자분 사진으로 다양한 가을의 풍경을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011번님은요.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들이 나와서 참 좋습니다. 모두 이 계절과 날씨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YTN 라디오도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1011번님의 가을날도 제가 힘껏 응원해드릴게요. 1069님 이천으로 코스모스 꽃축제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고요. 준비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네요.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이 시간도 음악 그리고 들어오는 뉴스들로 채워보겠습니다. 준비된 노래 세 곡을 만나볼게요. 레이 찰스의 Georgia on my mind, 로이 오비슨의 In Dreams, 수지 쿼트로와 크리스 노먼이 함께 부른 Stumbling In까지 세 곡입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부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구축하고 반격 수단들이 상시 동원태세에 있음을 시위하는 것은 국가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지웅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 돌릴 수 있는 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한 건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어서라며 가슴을 치고 있던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당시 차관이 김 후보자를 추천했고 차관을 신뢰했기에 검사장으로 발탁했지만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벌어진 검찰 집단 항명 사태에 김 후보자도 검찰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서울 도심 장외 집회에서 이재명 정부 1년 반 만에 부동산도 경제도 안보도 치안도 모두 지옥이 됐다며 당장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국민이 교도소로 보낼 거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외 집회

연설에서 국민을 포기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며 북한 지뢰 폭발에도 북의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검찰청도 문을 닫았다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치안 지옥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아침 오전 9시 39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연휴 둘째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0389번님. 지금 나오는 노래 드라마 애인의 삽입곡이네요. 제목이 뭔가요? 양수진 아나운서는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50대들은 기억이 나죠. 아, 저는 모르겠어요. 드라마 애인.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봐도 기억이 안 나요. 뉴스 전에 들려드렸던 노래 세 곡 차례대로 들으신 순서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레이 찰스의 Georgia on my mind, 로이 오비슨 in dreams 그리고 수지 쿼트로와 크리스 노먼의 Stumbling In이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노래였을까요?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음악도 세 곡 만나볼게요. 플래터스의 Smoke Gets In Your Eyes, 엘튼 존 Goodbye Yellow Brick Road, 아바의 Take a Chance on Me.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 전 금융업건별 협회장과 피해를 입은 금융사 대표들을 긴급 소집합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 여전, 저축은행 등 전체 금융업건별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입은 금융사 최고 경영자를 소집해 긴급 점검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회의에는 이혁 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 현황 점검과 함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 특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모스크바에 갔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석유업체 루코일의 해외 자산 매각 거래를 논의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크렐린궁에서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제러드 쿠슈너와 마사오의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났을 때 루코일 해외 자산 매각 거래를 성사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9시 뉴스 앤 뮤직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질 토마스, Raindrops Keep Falling on My Head, 토니 올란도 앤던의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드 오크까지 두 곡 전해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영남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오후까지 경북 동해안에 비가 약하게 내리겠고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반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는 5에서 30mm, 그 밖의 중부와 호남, 영남 서부와 제주에 5에서 10mm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가을 햇살의 기온이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광주 26도 이상이 되는데요.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또다시 북쪽 한기가 유입되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고장차가 이어집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전 시간부터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홍제램프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가는 길도 반포대교를 지난 지점에 현재 고장차가 있는데 이 때문에 이 부근에서 밀리는데요. 구리 쪽으로는 양화 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일산 쪽으로는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정체 구간이 늘었습니다.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버곡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국회가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2: 첫 주부터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면서 민생 국감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정책 실패를 정조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할 거로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국정감사 시작부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고요?
3: 네, 양당이 정반대 전략을 예고하면서 상임위마다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며 정책,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권의 실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전방위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첫날인 모레부터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법사위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 증인 채택을 주도한 민주당은 오늘도 논평을 내고 대법관 후보 재재청 거부 사태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증인 소개한자 직접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청권 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맞서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를 쟁점화할 전망입니다. 양당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선서와 증언 절차 자체를 두고도 정반대 입장을 보여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번 주 중후반부터는 여야의 대치 전선이 국방위의 국방부, 합참 국정감사로 확장될 걸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논평에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재명 정권의 저자세 기조로 지적하며 안보 참사라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미흡한 대처에 화살을 돌리면서 군사적 대응에는 신중론을 펴고 있는 만큼 이번 사고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굵직한 국감이 첫 주에 몰려 있고요. 국민의힘이 이번 국감의 가장 큰 과제로 삼은 대통령실 최측근들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이번 달 말 30일에 관련 국감이 예정돼 있어 남은 기간에도 증인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번 달 안에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 다만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4: 청와대의 재검증 논란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일단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중대 결격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와대 재검증까지 끌어낸 당내 강경파의 비판은 여전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과거 장관 시절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어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검찰주의자라고 직격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석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건영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청문안 송부는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아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행안위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경고장을 날린 상태입니다.
5: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부적격하다면 저는 좀 부적한 거 아니냐는
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다만 다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YTN에 김 후보자 적극 엄호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당내 행안위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YTN에 민주당 강경파들과는 별개로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7: 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6: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7: 수사 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4: 국민의힘 일부에선 인사청문회를 국정감사 기간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0: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1: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경우 안 그래도 부실 출범한 중수청의 수장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2: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직접 참관하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새벽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부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구축하고 반격 수단들이 상시 동원태세에 있음을 시위하는 건 국가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이 동북 방향으로 동해상 1000km 거리의 설정 목표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네, 우리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북한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2: 과거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북한의 유감 표명을 두고 남북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기싸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4: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테이블에 앉은 남북은 나흘간의 신경전 끝에 합의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을 담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공식 사과로 해석하며 사태를 일단락지었습니다.
5: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6: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5: 대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4: 하지만 평화 기류는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북한은 유감은 도의적 표명일 뿐 사과가 아니라고 전면 일축했습니다.
7: 만약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 민족 화해에 귀중한 싹은 된소리를 맞게 될 것이며
4: 서부전선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로 규정한 군은 이번에도 북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8: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6: 본부장입니다.
4: 하지만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경선 요새와 명분을 쌓고 있는 북한이 유감 표명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9: 통문 입구에서 이게 발견이 됐으니까
6: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입니다.
9: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김여정 담화는 그때처럼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죠.
4: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여정이 지목한 동부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의 도발과 사과 거부, 그리고 대화 재개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관된 평화 공존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우리 군 장병 3명이 북한군 지뢰에 다친 폭발을 두고 정치권에선 안보 정쟁이 한창입니다.
2: 북한의 잘못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느 정부 탓이 크냐, 앞으로 어떻게 상응 조치를 할 거냐 등을 두고 충돌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10: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한 여야 반응은 처음부터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폭발 당일부터 북한군 지뢰 가능성을 제기하며 북한 눈치 보며 조사를 일부러 늦추는 거냐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11: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에 MDL 남쪽에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합니다.
10: 반면 정부 여당은 장병 트라우마에 바로 투입은 어려웠다. 북한이 매설했어도 방어용 지뢰일 수 있다며 신중론을 내세웠습니다.
12: 북측 입장에서 만약에 방어용으로 지금 매설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6: 진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10: 우리 장병이 다친 사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북한군이 남측 지역을 침범해 지뢰를 묶고 다닐 때까지 뭐했냐, 책임 소재 찾기는 다시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가 지난 2024년 4월부터 시작됐으니 이전 정부 책임이 크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13: 이것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해왔던 것이고요.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은.
10: 반면 야당은 모든 전선에 걸쳐 이미 여러 곳에 지뢰 지대가 조성된 만큼 북한 눈치 보기가 안보 태세 약화로 이어졌다고 맞받았습니다.
14: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 부동산 정책.

0: 정책 비슷하게
1: 천하람 문어게인
0: 하고 있는 것 아닌가.
2: 결국 여야는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했는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한 게 안 그래도 뜨거운 안보 정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3: 얼마나 더 도발과 모욕을 당해야
1: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3: 비굴한 인내심을 멈출 것입니까?
4: 재벌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1: 더불어민주당
4: 지금 제1야당이 차지할 해법인 것입니다.
2: 군이 조만간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북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이뤄질 실효적 상응 조치의 수준을 두고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야당은 대북 확성기 설치에 대북 지원 재검토까지 포함한 압박책을, 여당은 이를 일축하며 필요한 조치는 하겠다는 입장이라 당분간 안보 정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5: 네, 수장 없이 시작된 중수청과 공수청 체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뜨겁습니다.
6: 북한은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에 책임을 부인하면서 연일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5: 네, 중수청과 공수청이 모두 수장이 공백인 상태로 출범을 그저께 했습니다. 일단 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할 수밖에 없고요. 현장에선 혼란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78년 만에 사법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수청 체제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7: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78년 동안 운영해왔던 검찰이 지금까지 뭔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1: 권력을 남용해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7: 이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도록 제도를 바꾼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장이 공백인 상태고 현장에서 좀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들은 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78년 만에 제도를 바꾸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왜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느냐라는 국민들의 지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야당에서도 계속 아마도 이 변환 체제 속에서 뭔가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국민들의 공포를 좀 조장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좀 터지게 된다면 아마 여당의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많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야당에 말씀드린 그 공포 마케팅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체제를 바꾸면서 중소청, 공소청으로 바꾸는 그 방점에는 국가기관이 제도를 권력을 남용하는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자, 막자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행위를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걸 마치 포기한 것처럼 야당의 한 의원은 뭔가 뭐 고속도로에 달리는데 안전벨트 없이 가는 것과 같다라고 막 얘기를 하시던데, 너무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야당으로서는 지금 저희가 다수당이잖아요. 다수당이 뭔가 제도를 바꾸고 뭔가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면은 그 하에서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함으로써 이거를 국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건설적인 야당이 아니겠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5: 예, 야당의 공포 마케팅이 조금 심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8: 글쎄요. 이게 야당이 공포 마케팅을 한다고 마케팅이 뭐 먹히는 상황이겠습니까?
1: 전혀 그렇지가 않고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8: 이러한 공포적인 상황을 조장한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스스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이제 새로 열리는 중수청 그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그 현장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전산망이라든지 뭐 유치장도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뭐 경찰청과 지금 같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드웨어 자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뭐 소프트웨어는 말할 것도 없지요. 여전히 민주당 그 진영 내부에서도 이 보안수사권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여전하고, 또 이제 중수청장, 공소청장,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지금 없습니다. 경찰청장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사법 시스템의 수장이 이렇게 없는데 당연히 공포스럽지 않겠습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공포적인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고 이것을 되돌릴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또 야당 탓을 한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법무부 장관 김승원 장관 후보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 낙마,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요. 그조차도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후임이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지금 사법 시스템의 그 기관장도 없는 없는 상황 속에서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었지만 그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고요. 그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그 공백과 그 대안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0: 졸속으로 그냥 검찰청만 없앴다라는 비판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청이라는 로고를 없애는 데만요, 95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국민분들께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실 것 같고, 국민의힘 야당 입장으로서는요, 대안을 만약에 제시하라면 저희에 대한은 검찰청 다시 부활시키는 것. 저희가 만약에 다시 뭔가 집권을 한다거나 우리가 여당이 되는 순간이 온다면 검찰청을 부활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장에 부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두고는 여권 안에서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엄호를 하고 나섰는데도 강경파의 이 반발이 잦아들지 않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2: 솔직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검사 출신이다. 거기에 또 친윤 검사 출신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성기용 대통령실 홍보수석께서 친윤 검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굳이 브리핑까지 하면서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브리핑을 본 국민들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이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때첫 검사 인사 때 좌천됐던 인사라는 게뭐 명백하고, 무엇보다도 검사 출신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 안에서 검사로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누가 친윤 라인이고 누가 비윤 라인이고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고, 명백하게 그 김지용 후보자는 친윤 라인으로 구분되지 않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사람을 친윤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 당 국회 안에서는 김용민 의원, 또 국회 밖에서는 추미애 지사, 그리고 또 타당에서는 박은정 의원들이 좀세 분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적 감정이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추미애 지사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본인이 주도했던 징계에 반대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그거 뭐 당시에 검사들 대부분 이름을 올렸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는 친윤 검사라는 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저에게 여쭤봤었던 중수청 공소장 출범에 관한 이야기, 국민들이 수장의 공백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야당의 비판이나 야당의 발목 잡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내부 진영 내부에서의 뭔가 후보자에 대한 발목 잡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백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국민께 참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빠르게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전 통과시켜서 부적격 사유가 없다면은 빠르게 공백을 채우고 뭔가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3: 예, 일단 이번 달 안에 청문회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로 범여권 그리고 민주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도 검증에 나서겠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김지웅 후보자 인사청문회 어떤 게 주요 쟁점들이 될까요?
0: 사실상 이제 지금은 이제 여권 내부에서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친윤이고 반윤이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중수청 공소청이 생기면서 78년간 있었던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형사체계가 성립이 됐는데, 결국 제대로 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을 잘 유지하면서 권력 그걸 잘 견제하는 수사를 할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일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친윤 반윤 논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금 보안 수사권도 폐지되고 이렇게 수장이 없는 사법 체계가 들어서면서 지옥문이 열릴 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정말 준비가 미비한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호가 굉장히 불안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친윤 반윤 논란이 있을 때가 지금 아닙니다. 결국은요.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 남용이 문제다라고 해서 검찰청을 없앴는데, 결국 그 검찰을 중수청의 수장에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이게 맞지 않는, 논리가 맞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밌는 말로 지팔직권이라는 게 있죠. 본인이 본인 팔 꼬았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검찰이 문제라고 해놓고는 검찰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있는 것이고,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검사장으로 올린 사람이 바로 이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이 사람을 반대하는 논리가 그렇게 명분이 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빨리 이러한 혼란을 수습을 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러한 혼란을 틈타고 국민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이재명 대통령의 이 기조가, 사법체계의 기조가 교도소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 지금 범죄자들이 가장 이때다라고 범죄를 저지른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듯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법 시스템을 두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러한 수장들 빨리 메워야 되고요.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범죄가 있을 때 중대범죄가 있을 때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제대로 뭔가 수사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0: 느끼실 수 있도록 빨리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1: 네, 그런가 하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곽상원 의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이의 갈등이
2: 78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검찰청이 폐지됐습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새 형사사법체계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인데요. 일부 기관들은 혼란을 조율할 조직의 수장 없이 출범해 당분간 일선 수사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비가 내리는 영남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서울에는 어제 올가을 처음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된 만큼 바깥 활동하신다면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제연 행사로 이 도심 숙대입구역에서 삼각지역 쪽으로는 하위 2개 차로가 부분 통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신용산역에서 노들섬을 지나 노들나루 공원까지 이동을 할 예정인데요. 이동 경로에 따라

라서 부분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강남 페스티벌 행사로 어제부터 도산대로는 학동 사거리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사이가 양방면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로 이태원로도 녹사평역 교차로에서 이태원역 사이가 전면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매시간 고장차 소식이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있는데요. 뒤쪽으로 여의 하류 나들목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 길도 탄천 일교를 못간 지점 3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 부근부터 고장차 지점까지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10월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사흘간의 연휴. 오늘은 이틀째 날입니다. 야외로 떠나는 분부터 집에서 편안하게 연휴를 맞이하는 분까지 모두가 함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팝 만나봅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이 노래 들어볼게요. 비치보이즈의 코코모.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1: 10월 4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10시 뉴스앤뮤직 비치보이즈의 코코모 첫 곡으로 들으며 문 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기운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이 시간대도 15도 정도 간신히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서울 기온 기준으로 20도를 넘겼네요. 날이 이렇게 쾌청하고 맑은데 또 저녁부터는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 정보들도 다 잘 챙기시면서 연휴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10시 뉴스앤뮤직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신청곡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노래들은 이 곡들입니다. 폴 앵카의 다이애나, 셔를스의 Will You Love Me Tomorrow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폴 앵카 셔럴스의 목소리 차례로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오전 10시 37분 1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의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형사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6월 기준으로 3.4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말 5,512건에서 지난 6월 기준 12,89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1년 이내 미제가 지난해 1,993건에서 올해는 5,504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울면서 뗐어도 소용이 없다며 양심이 있다면 죄를 시인하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는 진실은 밝혀진다고 망발을 내뱉었지만 최후 진술에서는 명태균과 연을 끊지 못한 것에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1심의 벌금형으론 오 시장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담을 수 없다며 공정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게 엄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좌매한 SNS 정치를 당분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이 대통령이 들불 같은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청래 전 대표와 좌하하게 만찬을 즐기고 SNS에서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에게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보라며 면박까지 줬다고 적었습니다. 또 경제 정상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데 현장에서는 그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직접 나가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노래 두 곡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에이프리 컴 쉬 윌, 스콧 맥킨지, 샌프란시스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오하이오주 중간 유세 연설 현장에서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거대한 국가, 거대한 핵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면서 누군가가 핵미사일 100열 2개를 갖고 있을 때는 잘 지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실시간으로 통화 내용을 감청하고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하는 이른바 외도 감시 앱을 판매해 수십억 원을 챙긴 운영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 7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616님, 가을 날씨 오늘 정말 맛있네요. 노래들도 좋습니다. 초등학생 조카가 학교 3일 쉰다고 텐션이 과해서 너 개천절 무슨 날인지 알고 그렇게 신나는 거니? 하다가 설명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단군 생일날이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검색해보니 아니네요 하셨어요. 다시 빨리 정정하셔야겠는데요.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초등학생 조카에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개천절 연휴 이틀째 날 함께하고 있는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끝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톰 존슨, 딜라일라, 데이빗 보이의 Let's Dance 띄워드립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1: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 i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서늘했는데요. 한낮에는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광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영남 동해안은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대부분 지방에 가을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 적게는 5에서 최대 30mm 정도로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은 사고가 있는데요. 구리 남양주요금소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이후로 토평에서 강일까지 교통량 자체가 많아서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덕소 3패에서 서종 사이로 10km 구간 주춤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잠원에서 반포, 망향휴게소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다시 비룡 부근 일대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분당수서로가 외곽 쪽으로 탄천 1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청담대교 북단 부근부터 고장 차 지점까지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총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저축은행.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의 서버 접근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됐습니다. 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사고 사실을 안 직후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번지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금융회사들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더 이상 금융회사들의 보안 체계를 믿을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4: 그리고 앞으로 AI는 계속 발전하고 그 시도하는 빈도도 점점 더 빡빡해질 텐데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5: 사실 요즘에는 해킹 사고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좀 있어요. 개인정보가 약간 공공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이제는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3: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1: 네, 이렇게 시중은행을 겨냥한 인공지능 AI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번지면서 내사를 벌이는 경찰의 본격 수사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2: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도구가 해킹 흔적으로 남아 범행 주체를 밝히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6: 경찰은 신한은행의 첫 해킹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움직였지만

0: 아직은 범죄 의심 정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이 해킹 피해는 이틀 만에 제2금융권, 예가람 저축은행 등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갈수록 파문이 커지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별도 전담팀보단 현재 내사를 맡은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수사를 주도할 거로 보입니다. 해킹 능력을 받은 은행 서버 AI 도구에서 중국어가 발견돼 경찰은 해외 범행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악의 해킹 사고로 남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당시엔 범행을 저지른 전직 직원 특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발견된 해킹 흔적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공개 소스여서 도구만으로 사용자를 좁히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1: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게 공개하는 저장소 시큐리티 센터장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중국에서 개발자가 직접 공개를 한 도구예요.
0: 실제 사용 흔적을 확보해 공격 주체와 침입 경로를 밝혀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실체가 드러날지 미지수입니다. 금융거래를 처리하는 핵심 전산망 대신 보조 서버나 외주업체 연계 서버 등을 노린 점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정보를 빼내려 했는지, 추가 침입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했는지 등 공격 의도 역시 규명 대상입니다. 사이버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인 7대 범죄에 포함돼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사건을 넘겨야 하지만 출범 초기인 중수청이 안팎으로 어수선해 당분간은 경찰이 키를 쥘 거로 예상됩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2: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합참이나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사거리보다 더 길다고 주장하면서 무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합참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700km 정도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비슷한 사거리로 발표했는데 북한은 중거리 전략미사일 훈련이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발표문을 통해 한일의 미사일 탐지 능력이 떨어지고 북한 미사일 비행 방식의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어도 비행 궤도 변경 능력과 AI 성능을 도입했기 때문에 적들이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담는 등 대남 위협용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남한 내 안보 불안을 극대화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대화 거부 의사에 못을 박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4: 북한은 왜 자기들이 국경선을 요새화하는지에 대한
5: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4: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뭔가면 남한하고는 완벽하게 단절하고 싶다.
3: 앞서 우리 군이 북한의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사과를 촉구한 데 대한 반발로도 해석됩니다. 사과 요구는 무력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여 눈길을 돌리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6: 사과와 유감 표명은 이제 꿈도 꾸지 말아라고 하는 거고요.
5: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 실장입니다.
6: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 속의 일환으로서
3: 군 당국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 뒤에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접경지대에서 우발적인 충돌 위험도 커진 상황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과 전방의 동향도 동시에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도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거친 독설과 함께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둘러싼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7: 합참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화했지만 국군의 날 연단에선 이재명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칭하며 북한 언급을 피했습니다.
8: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7: 군 당국은 조사와 대응 등 군사적 원칙을 세우고 최고 통수권자는 정세 악화를 막는 투트랙 접근이자 북미 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렸단 분석입니다.
9: 복잡한 상황들이 존재하니까 아직까지 정부는 조합병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명확한 입장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7: 하지만 야당은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고
10: 오히려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만 있었습니다.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명백한 침략 행위를 마치 길 가다 넘어진 것인 양 예상치 못한 사고로 규정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남과 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자고 했습니다. 비참한 정신승리입니다.
7: 북한 반응 역시 냉담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자작 광대극이라며 대화 제안을 재차 거부했고 바로 다음 날엔 탄도미사일까지 쏘아올렸습니다.
11: 모든 걸 국경 요새화라는 방침하에서
5: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입니다.
11: 관련돼서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대화의 장에 나오기 위해선 적어도 적대시 정책이라는 부분과 북한의 핵국가 인정을 하라라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7: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까지 알려지며 대북 자극 요소가 겹친 상황. 평화 공존을 내건 정부의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잇따른 거부와 예상치 못한 안보 악재로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2: 이번 주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증인 채택 과정에서 사파 싸움을 벌여온 여야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놓고 약 20여일 동안 양보 없는 경쟁에 돌입합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국정감사 시작도 전에 여야는 증인 전쟁부터 치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제재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겨냥했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묻겠다며 국감 증인석에 세우기로 한 겁니다.
13: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시정하는 대표입니다.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12: 국민의힘의 화살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겨냥한 건데 민주당 벽에 가로막히자 여론전을 펼치며 맞서고 있습니다.
14: 국민 주권 정보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라면 민주당도 박성훈
5: 국민의힘
14: 김용범 정책실장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12: 국정감사 목표와 방향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민주당은 정책과 민생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습니다. 민생 경제를 비롯해 반도체와 AI, 지역 발전 등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15: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명분 없는 참여 성공을 즉각 멈추고 민생국감, 정책국감, 책임국감에 동참하십시오.
12: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들의 인사농단 의혹 규명을 1순위 과제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사법,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과 안보 문제의 일기까지 국정운영 전반을 송곳 검증할 방침으로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은 물론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현안도 주요 공격 지점입니다.
16: 이번 국정감사 시한 폭탄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6: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감사로 만들겠습니다.
12: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는 앞으로 3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쟁점이 앞으로 예산과 법안 처리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국감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7: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영 기자, 항소심 선고가 언제 나오나요?
18: 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는 7일 오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0: 윤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이 가운데 윤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가 직접 전달된 여론조사 14차례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사전에 약속하지는 않았더라도 윤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390여만 원을, 명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 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와는 다른 판단이 나와서 관심이었죠.
0: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들은 명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윤전 대통령 재판부 판단과는 정반대되는 건데 현재 김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앞서 특검은 공범인 윤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대법원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래 지난 7월 말 선고 예정이었지만 대법관 일부만 참여하는 소부가 아닌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습니다.
1: 네, 2차 종합특검팀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들 재판도 시작된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7일 오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과 안성식 전 해경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등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해경 인원을 51명으로 증원 편성하게 하고 해경 구금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도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8일 오후에는 강옥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7군단장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강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지작사 내부의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고 포고령 1호 숙지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박전 군단장은 강전 사령관의 포고령 준수 지시 등을 소속 장병들에게 하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에 구름만 간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실내에만 머무르기 아쉬울 정도인데요. 바깥 활동을 하면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을 볕이 내리쬐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광주 26도, 대구 2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 적은 양의 가을비 소식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에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일단 청계요금소에서 하기, 장수에서 서운까지 8km 구간이 밀리는데 서운분기점 3, 4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두 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대편으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현재 서운에서 송내 사이와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성남 부근 1,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도 3km 구간 주춤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외곽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을 지난 지점 2차로를 막고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두 개 차로 중에 한 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 뒤쪽으로 종암분기점 부근부터 작업 지점까지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밀린다고 보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 조금 전에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군자교 부근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YTN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가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월 4일 일요일 연휴 이틀째 날 함께하는 11시 뉴스 앤 뮤직은 이 노래로 출발할게요. 안녕 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별빛이 내린다, 안녕 바다의 노래로 11시 뉴스 앤뮤직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정말 뿌려지고 있습니다. 좀 이른 추석을 보내고 맞이한 10월의 첫 주말인데 이렇게 개천절 대체 공휴일과 한글날이 주 초반과 후반에 딱 자리하고 있어서 그런지 일요일이어도 마음이 좀더 넉넉한 휴일인 것 같아요. 나들이 차량도 많아서 도로 위에 사고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마음 넉넉하게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음악들 여러분들 계신 곳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곡 이어갑니다. 성시경의 미소천사, 원타임의 Without You.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against the must of loving you. Jeez.

11시 뉴스앤 뮤직 성시경의 미소천사, 원타임의 Without You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습관성 장외 집회 증후군에라도 걸린 것이냐며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건 극우 지지층의 공무원 함성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에서 어제 장 대표가 또 거리로 나갔다며 산적한 현안과 엄중한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외에서 고함치고 북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청와대가 상황 관리에 도움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고 입장을 낸 걸 두고 한가하기 이를 데 없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사일 발사 뒤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우리 국민을 향해 공개 겁박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군의 날에도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고 DMZ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로 하는 등 대통령의 좌한 대응에 북한이 자작 광대극이라 조롱하고 미사일로 응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들어 IM뱅크와 바로저축은행도 악성 코드 감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IM뱅크는 지난 8월 28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서비스 중단이나 고객정보 유출 등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11시 뉴스의 뮤직 이어지는 노래 두 곡은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9849님 청하신 곡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2297번님 신청곡 주현미 피처링 국카스텐 쓸쓸한 계절 두 곡 듣고 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휴일 뉴스의 뮤직 오전 11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최대 12%의 이자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 소득세도 면제되는 청년 미래적금 2차 모집을 앞두고 청년들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정부가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천절 연휴 첫날인 어제 강원 지역에서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고성군 토성면 금강산 성인대에서 사진을 찍던 71살 A씨가 4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6시 반쯤에는 평창군 오대산 비로봉 인근에서 산행 중이던 41살 B씨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개천절 연휴 함께하는 YTN 라디오 11시 뉴스의 뮤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어지는 오후 때는요. 이현웅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감상하시면서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끝곡 0120번님 신청곡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김성호의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0: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4: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간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바깥 활동 즐기기에 좋은데요. 이 차츰 구름이 많아지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최대 3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낮 동안에는 날씨로 인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예상이 됩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도권의 대기는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아직까지는 정체가 심하지는 않고요. 서서히 정체 구간이 늘어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용인에서 양지터널, 호법 부근 일대로 모두 앞에 9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이천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3km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고장차가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수대교를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고요. 이 뒤쪽으로 차량이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행주대교 부근 1차로 고장차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8: 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0: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오늘 긴급회의를 엽니다. 업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8: 국회는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첫날인 모레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방부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이 알래스카에 전례 없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알래스카 투자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내 여론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8: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에 폐막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종합순위 3위를 지지했습니다.

0: 했지만 역대 최소 금메달에 그치며 개최국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1: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내륙은 낮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을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오늘 긴급회의를 엽니다.
0: 업계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금융당국이 휴일에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사 최고 경영자 등을 불러 긴급회의를 엽니다. 애초에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고려해 오는 7일 금융사의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것이 계획이었는데요. 연휴 첫날인 어제 제2금융권인 현대캐피탈과 예가람저축은행 등에서 정보 유출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며 불안감이 커지자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른바 금융투톱이 모두 참석합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 심각성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대목인데요. 이번에 발생한 금융권 보안사고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정보 유출을 시도한 것이 같은 집단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각사의 해킹 공격 유형을 기술적으로 비교 분석해 공유하는 절차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보안사고 외에도 다른 업계에서 해킹 공격과 정보 유출 피해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해킹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금융권 전반이 공유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찾고 보안 체계를 개선하는 절차가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1: 올해 들어 IM뱅크와 바로저축은행도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IM뱅크는 8월 28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로저축은행은 4월 12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서비스 중단이나 고객 정보 유출 등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중은행 해킹 공격에 대해 경찰이 4사에 착수한 가운데 연휴에도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0: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면서 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휴일에도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3: 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국내 시중은행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연휴에도 수사 인력 대부분이 출근해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본격 수사 개시 여부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범죄 의심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단은 기존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이 해킹 피해를 알린 뒤 주요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유출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경찰은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 네, 제2금융권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건가요?
3: 네, 이번 해킹 사태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피해 정황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오늘 금융권 긴급회의까지 예정돼 있죠.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범위 역시 확대될 거로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 같은 확대 기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어로 된 AI 해킹 흔적에 관해선 현재로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이번 사태가 경찰이 처음으로 맞는 주요 사이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1: 최근 공격받은 은행뿐 아니라 OTT와 유통서비스 등 해킹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분야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네,
0: 왜 이렇게 전방위로 해킹이 잇따르는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4: 이 정도면 전 국민 주민번호를 리셋하자 더 털릴 것도 없다.

0: 있다. 털린 민국이냐. 은행이 잇따라 해킹당했다는 기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들입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 해킹 피해가 은행뿐 아니라 OTT, 통신, 유통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앱과 클라우드, 업무망은 물론 외부 협력업체까지 디지털로 연결되면서 해커들 입장에서 파고들 곳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한번 뚫렸을 때 수천만 명 정보가 한꺼번에 노출될 만큼 피해 규모도 막대합니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보면 쿠팡은 3,755만 명의 개인정보, 티빙에선 3,954만 개 계정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1: 다시 한번 국민
2: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입니다.
1: 고객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3: 이번 침해 사고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티빙 사과드립니다.
0: 여기에 늘어난 빈틈을 찾아내는 기술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한은행 해킹 사고에서도 중국어 기반의 AI 침투 테스트 도구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방대한 시스템을 빠르게 탐색할 수 있는 데다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까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보다 다양한 분야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4: 국가 기반 시설을 마비시킨다든가
2: 황석진,
4: 아니면 뭐 철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공 시설의 신호 체계를 바꾼다든가 뭐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작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0: 편리함을 위해 일상이 더 촘촘하게 연결될수록 역설적으로 해커들이 파고들 틈도 넓어지는 디지털 시대의 그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5: 확산하고 있는 금융권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AI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6: 빨라진 공격 시간만큼 방어도 신속하게 해서 널려있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7: 이번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AI 도구가 활용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AI가 보안이 취약한 곳만 골라 공격했다면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8: 자동으로 해가지고 취약점을 찾고 있는 거죠. 쉬운 취약점들이 아마 먼저 나왔을 거고.
2: 김영대 카이스트 전기및 전자공학부 ICT 석좌교수입니다.
8: 시간이 가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7: 그동안 보안 전문가들은 AI 해킹 시대를 우려해 왔습니다.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해킹 시도 자체가 늘어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서버에서 수집한 정보를 조합해 공격에 활용하는 해킹의 특성상 AI가 동원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9: 목표 시스템을 스캔하고
2: 유동형 배진대 스마트 융합 보안학과 교수입니다.
9: 결과 검증까지 AI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해킹 시도가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7: 주요 서비스를 중심으로 취약점을 파악하는 보안 점검 관행 자체가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I를 활용한 해커들의 공격이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방어도 전쟁하듯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YTN 박경입니다.
5: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새벽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부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구축하고 반격수단이 상시 동원태세에 있음을 시위하는 건 국가 안전보장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몇 달 새 북한과 이란에 정반대되는 듯한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로 해서 김정은과 좋은 관계임을 거듭 강조한 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전쟁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거라고 다시 밝혔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종욱 기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을 했습니까?
10: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오하이오주 중간 유세 연설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핵무기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며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거대한 국가, 거대한 핵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은 게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며 누군가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을 땐 잘 지내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0: 했습니다. 이 핵미사일 112개 표현은 김 위원장을 언급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북한 핵미사일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한 핵무기 보유량과는 큰 차이가 있어 발언의 정확한 의미와 근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시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 Get along with him. And you know what?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습니다. 잘 지낸다는 건 좋은 거죠. 그는 핵무기를 57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 20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칭한 이후 북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표현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써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하지만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비핵화 목표 달성이 현실에선 쉽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전쟁 중인 이란에 대해선 핵미사일을 절대 갖지 못할 거라고 역시 반복해 주장했습니다.
2: 네, 이란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란 전쟁에 대한 입장 역시 조만간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다시 밝혔죠?
0: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전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란에 대해 내릴 결정이 있다며 그건 두 가지 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 We have a decision that I'll make about 이란과 관련해서 내릴 결정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따라서 유일한 문제는 쉬운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길로 갈 것인가 하는 점뿐입니다.
0: 네, 이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이게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란과의 합의 또는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모두 다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일에도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이란이 합의에 서명하거나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그 둘 중 하나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상반된 언급을 단순화하면 핵전력을 가진 나라와는 좋은 관계를, 반면 핵무기가 없다면 그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른바 한방이 필요한 상황에 북한과 이란 문제에서 성과 혹은 결단을 반복해 강조하긴 하지만 어느 하나 돌파구가 뚜렷하지 않아서 오히려 초조함만 드러내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우리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북한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과거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북한의 유감 표명을 두고 남북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기싸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입니다.
3: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테이블에 앉은 남북은 나흘간의 신경전 끝에 합의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을 담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공식 사과로 해석하며 사태를 일단락지었습니다.
4: 이번 회담에서
1: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4: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3: 하지만 평화 기류는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북한은 유감은 도의적 표명일 뿐 사과가 아니라고 전면 일축했습니다.
5: 만약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 민족 화해의 귀중한 싹은 된소리를 맞게 될 것이며
3: 서부전선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로 규정한 군은 이번에도 북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6: 북측의 사과와 함께
1: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입니다.
6: 강력히 촉구한다.
3: 하지만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경선 요새와 명분을 쌓고 있는 북한이 유감 표명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7: 통문 입구에서
1: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7: 신속한 조사도 가능했고 그냥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김여정 담화는 그때처럼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죠.
3: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여정이 지목한 동부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의 도발과 사과 거부, 그리고 대화 재개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관된 평화 공존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8: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네,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4: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즐기기 좋은 날씨입니다. 하늘도 맑고 바람도 솔솔 불고 있는데요. 내일도 휴일이라서 더 여유롭습니다. 오늘은 자외선도 무난한데 현재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만 자외선 지수 높은 단계고 이외는 보통 수준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 있어서 외출하신다면 오늘이 낫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매송 나들목에서 정체고 오늘 이동량이 크지는 않은데요. 고속도로 위로도 일부 구간에서만 정체고 대부분 정체 5km 미만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남양주요금소 부근에서 서종까지 10km 정도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강동 지역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천호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조금 전에 발생한 사고라서 아직 처리 전입니다.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겠습니다.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이자 개천절 연휴에 함께합니다. 12시 뉴스앤트롯 문 열었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이제 10월이 되니까요. 날씨가 정말 쌀쌀해졌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춥다는 느낌까지 드는데 그래도 지금은 낮이니까 조금은 온화한 느낌? 예.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몸도 조금 움직여보시고요. 한껏 기지개도 켜보시는 그런 오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활기찬 노래들, 깊이 있는 노래들 많이 준비해두었어요.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손태진의 노래하는 고생.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만들어 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12시 뉴스 앤 트롯 첫 곡, 손태진의 노래하는 곳에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제 12시 25분입니다. 오후로 넘어왔고요. 앞서서 제가 뭐 날씨 얘기 잠시 드렸는데, 최근에 아침마다 좀 이른 아침에 동네를 한 바퀴 뛰고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뛰고 돌아오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소매에 반바지 차림으로 나가서 한 바퀴 뛰고 오면

적당히 열도 나고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똑같이 입고 나가면 아우 아침에 춥더라고요. 그래서 얇은 바람막이 하나 챙겨서 나가곤 하는데요. 아마 아침 저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 야외에 계신 분들은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가을이 왔나 했더니 또 금방 이렇게 날씨가 많이 바뀌죠. 지금은 서울 기준으로 하면 24.5도, 꽤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침, 낮, 저녁 이렇게 해서 일교차가 꽤 심한 편이다 보니까 좀 장시간 외출하는 분들께서는 옷차림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맘때쯤 되면 건강이 상하기가 쉬워요. 일교차가 특히 벌어질 때는 건강이 상하기가 쉽거든요. 요즘에 호흡기 질환도 다시 또 많아지는 것 같고 하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은 특히 이렇게 YTN 라디오 듣다 보면 날씨 정보 같은 것들 많이 또 종종 전해드리잖아요. 그리고 팁 같은 것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트로트 듣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또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트로트에 푹 빠져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트로트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듭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금잔디의 사랑껌, 박군의 유턴하지마 두곡 띄워드립니다.

네, 금잔디의 사랑껌, 박군의 유턴하지마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펜싱에서 2관왕에 오른 오상욱 선수가 현지 취재단이 뽑은 우리 선수단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김택수 국가대표 선수촌장은 나고야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리 통증에도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을 달성했고 특히 단체전 결승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을 이끌어 큰 감동을 안겼다고 말했습니다. 오상욱은 아시안게임 2회 연속 2관왕에 오르며 통산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는 오상욱의 활약을 앞세워 아시안게임 개인전 5회 연속, 단체전 4회 연속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일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첫 번째 야외 결혼식 현장을 찾아 청년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1호 부부를 축하하고 청년들의 결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과

문화유산의 일상적 활용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야외 결혼식은 국가유산청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문화유산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도록 기획한 첫 번째 행사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는 약 24만 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 9,145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여 건과 비교하면 1.7배,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여 건보다는 2.4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12시 3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앤트로 시간이고요. 이번에는 최성수의 혼술, 정수라의 어느 날 문득 이어갑니다.

네, 노래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젯밤 SNS에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검토한 결과 김영진 위원장은 찬성하고 두 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며 의총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해 당론을 결정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어 옥에도 티가 있고 순금은 없다는 표현으로 김 후보자 인선에 힘을 실으면서 민주당이 뭉쳐야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청와대가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고 입장을 낸 걸 두고 한가하기 이를 데 없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사일 발사 뒤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우리 국민을 향해 공개 겁박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국군의 날에도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고 DMZ 폭발 사고를 불의의 사고라 하는 등 대통령의 좌한 대응에 북한이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고 미사일로 응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최근 영화 암살자들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이든 뭐든 법적 책임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SNS에 이 영화는 문세광의 행위를 옹호하고 있지 않고 유경수 여사의 죽음을 조롱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끝곡 강문경의 아버지의 강 그리고 김다현의 당신만이 내 사랑 두 곡 준비했고요. 저는 1시 20분에 뉴스앤트롯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0: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3: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5: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후에 울산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부터는 중북부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고요.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강동 지역에서는 사고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천호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잠실철교부터 밀리고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막힙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쪽은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대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반월터널 3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입니다. 여파로 둔대분기점에서 살짝 밀립니다. 남양주요금소 정체 조금 줄었는데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외 정체 구간 5km 미만으로 짧아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기흥에서 수원, 양재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은 대전터널 부근에서 비룡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앞서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우리 축구대표팀의 인천공항 입국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선수들의 인터뷰 장면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 네, 어제 종료 휘슬이 울리고 좀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 어떤 의미의 눈물을 받았습니까?
3: 사실 좀 길다면 길었다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좀 너무 많은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좀 감정이 벅차올랐던 것 같고 저 역시도 팀원에 늦게 좀 합류했지만 좀 팀의 보탬이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2: 전 경기 득점 포인트를 좀 이게 어려운 일인 게
3: 사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모든 선수들이 그 과정을 함께 했고 그 과정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모든 선수들이 잘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감독님께서 저를 뽑으신 이유는 공격 상황에서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저를 뽑으셨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예, 뭐 축구가 공교롭게 가장 마지막
3: 사실 부담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경기장 안에서는 사실 그런 외적인 부분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경기장 안에서 있는 상황에 몰입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거를 제가 막지 않으면은 골이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계속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그 전 경기가 3일 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담감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 하나로 그리고 저 말고 모든 선수들 그리고 밖에 있는 경기를 뛰지 않는 선수들까지 경기를 뛰는 것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 마지막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4: 결승전 진짜 긴장되고 떨리셨는데 이제 하프타임 앞두는 때 되게 긴장 많이 하셨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3: 어때요? 일단 저 역시도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왜냐면 그 사실 일본 팬분들과 국민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또 그 스타디움도 굉장히 큰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렀고 일본은 그 경기장에서 좀 예선전부터 많은 경기를 치러왔기 때문에 좀 잔디 컨디션도 그렇고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이 펼쳐졌었는데 사실 그런 거는 핑계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결과로 증명을 해야 되는 대회이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선수들한테 좀 기본적인 거 그리고 한일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국민분들께서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모든 선수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 마지막 질문. 이번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어떤 의미가
3: 일단 뭐 해외에 있는 선수들은 더 높은 위치로 가려고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게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또 저는 또 소속팀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또 소속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1: 네, 이번 대회 4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그리고 어제였죠.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정말 환상적인 왼발 결승골을 기록한 엄지성 선수의 인터뷰를 함께 하셨습니다. 선수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참 벅차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서 좋은 결과를 이뤄냈다라는 엄지성 선수의 인터뷰를 함께 들으셨는데요. 이어서 이번 대회 우리 대표팀의 캡틴 주장으로 합류한 이기혁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3: 일단 팀으로 이렇게 뭉쳐갖고 좋은 결과를 만들고 올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뭐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선수들끼리 동고동락하면서 힘든 시간도 있고 뭐 재밌던 시간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이 헛되지 않게 선수들이랑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4: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았던
3: 걸로 알고 있어요. 발등에 붓기가 좀 아무래도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었는데, 빨리 붓기를 빼기 위해서 항생제 치료랑 뭐 주사 치료로 통해서 붓기를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붓기가 좀 많이 빠져서 결승전에 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아직 붓기가 있지만은 좀 더 회복에 전념해서 좀 신경을 쓴다면은 금방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2: 같이 금메달로 대학 스낵을 맡게 된 기쁨을

0: 고객의 의무 그리고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니냐.
1: 일단 제가 선수단 대표에서 주장인 만큼 제가 좀 말 하나하나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그 말의 무게를 좀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가 아무래도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어린 선수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 그 행동에 대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짜 진심으로 전하고 싶고요. 뭐 국방의 의무를 제가 쉽게 여겼던 것도 아니고 가볍게 여겼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이 국가대표의 무대로서 한 경기 한 경기 뛰는 게 너무 소중했고 그 무게를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제 발언들로 인해서 이게 좀 더 너무 가볍게 화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선수들이랑 이 한 경기 한 경기 뛰는 게 저희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그리고 팬들의 응원이 진짜 저희에게는 너무 소중한 응원들이었는데 그 응원들을 해준 거에 비해서 저희가 그 발언들로 인해서 너무 헛된 응원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 병역 그런 걸로 신경을 썼던 게 아니라 저희는 그 한 경기 한 경기 준비하면서 국가대표로서의 이 책임감을 가지고서 그 경기를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승전까지 가게 되어서 이렇게 우승을 하면서 그런 혜택도 자연스럽게 찾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혜택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거는 아니었지만 그 발언들로 인해서 저희의 생각들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 않았나라는 것을 통해서 좀 저희 선수들이 모든 반성을 좀 하고 있고 그 반성들로 인해서 팬분들이 너무 상처받고 안 좋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서 진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으로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와이드를 듣고 계십니다.
1: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해킹 피해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2: 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3: 총 자산 기준 업계 11위인 예가람 저축은행.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의 서버 접근과 고객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유출된 정보엔 고객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가 포함됐습니다. 4만 명 정도가 피해를 본 걸로 추정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은 사고 사실을 안 직후 외부 IP 차단과 관련 서비스 중단 등 긴급 조치를 취했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캐피탈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미공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에 이어 제2금융권으로 번지자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금융회사들이 해커들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건 아닌지, 더 이상 금융회사들의 보안 체계를 믿을 수 없게 된 건 아닌지 우려하는 겁니다.
4: 그리고 앞으로 AI는 계속 발전하고 그 시도하는 빈도도 점점 더 빡빡해질 텐데 그러면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5: 사실 요즘에는 해킹 사고 같은 게 일어났다 그러면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좀 있어요. 개인정보가 약간 공공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별로 이제는 타격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3: 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보고받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2: 올해 들어 IM뱅크와 바로저축은행도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IM뱅크는 지난 8월 28일

0: 악성 코드 감염으로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바로저축은행은 지난 4월 12일 악성 코드 감염으로 임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서비스 중단이나 고객 정보 유출 등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김주영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이달 안에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 청와대의 재검증 논란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일단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중대 결격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와대 재검증까지 끌어낸 당내 강경파의 비판은 여전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과거 장관 시절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어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검찰주의자라고 직격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석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건영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청문안 송부는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아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행안위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경고장을 날린 상태입니다.
3: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 다만 다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YTN에 김 후보자 적극 엄호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당내 행안위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YTN에 민주당 강경파들과는 별개로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5: 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5: 수사 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2: 국민의힘 일부에선 인사청문회를 국정감사기간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경우 안 그래도 부실 출범한 중수청의 수장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젯밤 SNS에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행안위 위원들 의견을 검토한 결과 김영진 위원장은 찬성하고 두 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며 의총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해 당론을 결정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한반도 내 긴장 완화와 남북대화 복원을 위해 노력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남과 북은 19년 전 오늘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반도는 그날의 약속에서 멀어졌다며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동시에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뒷받침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성원에드피아.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 선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날씨 즐기기 좋은 주말인데요. 기온도 적당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있어서 나들이 하기 좋습니다. 식사하시고 산책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 25도, 대구 23.7도, 광주 26.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위 모두 이동량은 크지 않은데 사고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경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월문 3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화도에서 서종까지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반월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근포부터 6km 정도 정체고 강릉휴게소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잠실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월드컵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도 정체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도 서행 중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 시내에서 신내나들목 구간 3차로에서 작업 중인데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앞차와의 간격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방향은 하월고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10월 4일 일요일 개천절 연휴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시 뉴스앤트롯 시작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조금 전에 홍단영 캐스터도 전해드렸지만 가을 날씨 즐기기가 좋습니다. 마침 기회도 딱 주어졌죠. 이번에도 연휴, 그리고 이번 연휴 지나고 나서도 조금만 더 있으면 또 한글날 연휴. 지금 좀 이른 곳들은 서서히 나뭇잎들도 새 옷을 입고 있다고 하죠. 설악산의 단풍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나들이도 가시고 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으로도 한번 향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휴가 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조금은 마음이 여유로운 그런 일요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좋은 노래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첫 곡은 양지은의 빙빙빙으로 출발합니다.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양지은의 빙빙빙 들으면서 1시 뉴스앤트로 출발해봤습니다. 앞서서 단풍 이야기를 드렸죠. 이제 첫 단풍이 시작이 된 것 같고, 물론 좀 전반적으로 아마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단풍이 찾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보통은 10월 말쯤 아니면 11월 초쯤. 일단 첫 단풍은 작년보다는 나흘 정도 빠르다고 하니까 아마 한 10월 말쯤 되면 우리가 단풍을 일상 속에서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요즘 사진을 많이 찍고 다니고 있잖아요. 단풍이 또 들면, 물들면 사진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자주 하진 않거든요. 아침에 뛸 때도 경사가 있는 곳을 뛰는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 허리가 좀 많이 아파서. 등산도 제가 기술이 없는 건지 꼭 다녀오면 허리가 좀 아파서 많이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가족들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한 번씩 따라가곤 하거든요. 하지만 이번 타이밍은 놓칠 수가 없어서 예약을 해뒀습니다. 또 명소라고 불리는 곳은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우리 숙라이프님께서 친구들하고 화땡숲 왔습니다. 완연한 단풍은 아니지만 조금씩 물들어가는 나무들이 예쁘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곳입니다. 제가 예약한 곳도 거기예요. 그래서 11월 초쯤에 예약을 해뒀는데 이 물드는 타이밍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숭라이프님, 거기는 꼭 뭐 단풍이 물들지 않더라도 워낙 또 좋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획 잘 세워서 이번 가을, 가을은 늘 좀 짧게 느껴지곤 하잖아요. 금방 지나가고.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휴의 배경음악이 되어드리고 있는 뉴스앤트롯. 이번에 들을 곡은요, 최진희의 사랑에 빠졌어, 시누리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사랑과 행복과 관련한 노래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의 격전지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를 찾아 관세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 유세 연설을 통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결국 그들은 모두 이곳에 짓고 있고 이것을 누구도 본 적 없는 수준으로 실행해왔다며 이를 통해 미국이 수조 달러를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별 회생, 파산 신청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역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회생 파산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 4.6배 차이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 회생의 경우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전국 평균은 6.4개월로 춘천지법이 2.9개월로 가장 짧았고 의정부지법이 13.2개월로 가장 길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파산의 평균 처리 기간은 3.1개월로 부산 회생법원이 1.8개월로 가장 짧았고 대전 회생법원이 5.1개월로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일동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식당 안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시간 50분 만에 불을 모두 끈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을과 관련한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최백호의 가을 편지, 조영남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네, 가을 편지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람 최백호와 조영남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는 약 24만 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 9,145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여 건과 비교하면 1.7배,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여 건보다는 2.4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술에 취한 채 버스기사에게 소화기를 휘둘러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그제 저녁 9시쯤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 60대 남성에게 소화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탑승한 A씨는 차량이 흔들린다고 항의하며 버스 내부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범 3경기 만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 랭킹 59위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스페인의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지휘하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오는 6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9월부터 10월까지의 A매치 4연전의 마지막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A매치 마지막 경기 상대인 우즈베키스탄은 2016 북중미 월드컵에도 출전한 바 있는 중앙아시아의 맹주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1시 뉴스엔트로 쭉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끝곡 전해드리면서 마칠 시간인데요. 유연상의 그게 나야, 유진아의 미운 산에, 박상철의 황진이까지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2시부터는 뉴스앤뮤직 시간으로 K-POP 그리고 팝송 함께 듣는 시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2시 20분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0: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1: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에 최대 30mm, 이외 전국에 5mm 내외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 화요일부터는 전국 하늘 맑아지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월드컵 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서강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공항 방향은 성수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양화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촌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내촌 나들목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송내를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인데 판교 쪽은 서운분기점부터 일산 방향은 장수부터 밀립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여주분기점에서 서행 중이고 여주분기점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도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 피해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잠시 뒤 긴급회의를 엽니다. 해킹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체를 소집했군요.
4: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사 최고 경영자 등을 불러 긴급회의를 엽니다. 애초엔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고려해 오는 7일 금융사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연휴 첫날인 어제 제2금융권인 현대캐피탈과 예가람저축은행 등에서 정보 유출 피해가 추가로 확인되며 불안감이 커지자 대응 속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직접 주재할 예정인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른바 금융투톱이 모두 참석합니다. 그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 심각성을 무겁게 보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대목인데요. 이번에 발생한 금융권 보안사고의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정보 유출을 시도한 것이 같은 집단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각사의 해킹 공격 유형을 기술적으로 비교 분석해 공유하는 절차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보안사고 외에도 다른 업계에서 해킹 공격과 정보 유출 피해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해킹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만큼 금융권 전반이 공유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찾고 보안 체계를 개선하는 절차가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3: 올해 들어 IM뱅크와 바로저축은행도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IM뱅크는 8월 28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로저축은행은 4월 12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임직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서비스 중단이나 고객 정보 유출 등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중은행 해킹 공격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연휴에도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면서 경찰의 수사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오늘도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군요.
5: 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수사대는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국내 시중은행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전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연휴에도 수사인력 대부분이 출근해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본격 수사 개시 여부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범죄 의심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지는 않은 거로 확인됐는데요. 일단은 기존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이 해킹 피해를 알린 뒤 주요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유출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경찰은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 네, 지금 제2금융권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 네, 이번 해킹 사태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피해 정황으로까지 확산하면서 잠시 뒤 금융권 긴급회의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범위 역시 확대될 거로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같은 확대 기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어로 된 AI 해킹 흔적에 관해선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이번 사태가 경찰이 처음으로 맞는 주요 사이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3: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는 약 24만 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법원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 9,145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여 건과 비교하면 1.7배,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여 건보다는 2.4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은 건 법 위반이라며 거듭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민주당이 직접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 전달 사실을 공개한 거죠?
6: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청권 행사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 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또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아 증인으로 나와 답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서 국회의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지는 당일 와서 하는 것에 따라서 정하겠다며 거듭 출석과 증언을 요구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애초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만큼 모레 국정감사에서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3: 네, 이번 주 김지웅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도 본격화하죠?
6: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청문회 일정을 잡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인데요. 여당의 신경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보다 내부 이견에 더 쏠린 분위기입니다. 당내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소신 또 의지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당내 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원로 박지원 의원은 어젯밤 SNS에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무제한 토론 뒤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 위원 가운데 공개적인 반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해 뿅망치로 내려칠까요라고 말한 뒤 옥에도 티가 있고 숨금은 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YTN과의 통화에서 반대 의견의 내용으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임명 절차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임명 여부와 별개로 개혁을 둘러싸고 계속되는 당내 이견이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부담으로 남을 거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대법원과 청와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의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진보당 손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형사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5개월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 6월 기준 3.4개월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형사사건 미제 역시 2024년 말 5,512건에서 지난 6월 기준 12,891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으로 대법관 한 자리가 장기 공백에 놓인 가운데 전원 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 심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기간은 이달 말에 종료되는데요. 전원 합의체 선고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게이트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꼬박 두 달 만에 첫 기일이 열렸지만 청와대와 사법부 간 팽팽한 재재청 갈등 속에 대법관 한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시작된 김 씨의 전원합의체 심리 핵심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같은 혐의를 두고 김 씨는 무죄, 윤 전 대통령은 유죄로 엇갈린 하급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첫 기일에 주요 법적 쟁점 검토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8: 사안에 따라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 여러 번 적행이 될 수도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7: 문제는 김 씨의 구속기한이 이번 달 말 종료된다는 겁니다.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구속기한을 갱신해 더는 늘릴 수 없는 만큼 그 전에 전원합의체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면 석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이 상고심 심리를 받게 될 매감매직 혐의 사건을 토대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구속기한을 늘릴 순 있습니다. 첫 기일이 차일 피일 밀리는 사이 특검법 633 규정에 따른 상고심 선고 시한도 훌쩍 넘겼습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를 기다리는 특검 기소 사건은 또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도 규정대로라면 지난 8월 최종 선고가 확정됐어야 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해석과 인정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향후 하급심 판단의 주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핵무력 강화 노선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새벽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동부 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구축하고 반격수단이 상시 동원태세에 있음을 시의하는 건 국가안전보장에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핵 무력 강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이 알래스카에 전례 없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알래스카 투자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내 여론조사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중간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영상 메시지를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 먼저 알래스카에서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10: 저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래스카로 가져왔습니다. 그 누구도 근접하지 못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게 영광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댄 설리번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행보지만 우리 정부의 알래스카 투자 압박을 계속할 거란 전망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현금 공약도 이어집니다. 미국 성인에게 5천 달러씩 나눠주겠다는 공약에 이어 노년층 의료 지원, 메디케어에 가입된 2천만 명 이상에게 100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0: 여러분은 거의 즉시 돈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든 업무에서 미국 국민과 미국 노년층을 보살피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선에서 모두 이긴 공화당 텃밭조차 민심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 알래스카주에서 메리 펠톨라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50%로 43%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보다 7%포인트 앞섰습니다. 보수의 심장, 텍사스주에서도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켄 팩스턴 후보의 우위를 보이고 오하이오와 아이오와주, 1932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오지 않았던 캔자스주에서도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도 다수당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10: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매우 낮고 공화당이 백악관의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도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니퍼 로리스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교수입니다.
9: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의석은 운영상 함께하는 무소속을 포함하면 47석. 이번 중간선거에서 4석을 더 확보하면 공화당 주도 의회 지형이 뒤집히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를 찾아서 관세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 유세 연설을 통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 확인됐다며 북한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과거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도 북한의 유감 표명을 두고 남북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는데 이번에도 기싸움이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로 치달았습니다. 강대강 대치 속에 테이블에 앉은 남북은 나흘간의 신경전 끝에 합의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을 담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공식 사과로 해석하며 사태를 일단락지었습니다.
12: 이번 회담에서
13: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12: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11: 하지만 평화 기류는 일주일 만에 깨졌습니다. 북한은 유감은 도의적 표명일 뿐 사과가 아니라고 전면 일축했습니다.
14: 만약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 민족화의 귀중한 싹은 된서리를 맞게 될 것이며
11: 서부전선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의 지뢰로 규정한 군은 이번에도 북한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15: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11: 하지만 남측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경선 요새와 명분을 쌓고 있는 북한이 유감 표명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6: 통문 입구에서 이게 발견이
13: 조한범
16: 됐으니까
13: 신속한 조사도 가능했고
16: 그냥 명백하게 입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거죠. 김여정 담화는 그때처럼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그때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봐야죠.
11: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여정이 지목한 동부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의 도발과 사과 거부, 그리고 대화 재개가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관된 평화 공존 기조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17: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18: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7: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19: 모든 인재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틀린 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수도권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요. 바람도 살짝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씨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이동량이 많아졌습니다. 한강을 따라 지나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위로 마포와 용산, 성수, 강서에서 강남까지 서행 보이고 사고 소식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성수대교부터 밀리고 구리 방향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립니다.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도 막히고 있고 하남 방향은 월드컵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방화대교부터 서행 중이고 원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도 서행 흐름 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하남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제 막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송악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0월 4일 일요일 개천절 연휴에 전해드리고 있는 뉴스 앤 뮤직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이고요. 이제 2시와 3시는 뉴스 앤 뮤직, 우리 K-POP과 또 팝송 함께 들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딱 중간쯤이 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2시도 지났고요. 식사하신 분들은 나들이 나가셔서 조금 산책 나가셔서 밖에서 몸을 움직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시간입니다. 자, 신나는 곡들 많이 준비해뒀습니다. 첫 곡은 빅뱅 노래로 출발합니다. 빅!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빅뱅의 빅 들으면서 2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해 봤습니다. 연휴예요. 그리고 이번 연휴가 끝나도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휴가 또 있죠. 날씨도 좋고요. 요즘은 10월은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지역 축제도 많이 열려서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뭐 각각 다른 곳에 살고 계시겠지만 그 살고 있는 지역의 축제를 검색해 보시면 아마 멀지 않은 곳에서 꽤 즐길 만한 재밌어 보이는 그런 축제가 열리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 연휴, 다음 연휴 때 많이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1069님도 어제 코스모스 꽃 축제를 다녀오셨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정말 뭐 여러 가지 꽃 축제, 그리고 뭐 마라톤 행사들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고, 트로트 가수들, 그리고 뭐 케이팝 가수들 초청하는 그런 무대들도 많이 열리고 있으니까, 나 뭐 할지 모르겠다. 연휴라서 좋긴 한데, 딱히 계획이 없다 하는 분들, 그냥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내 지역명, 그리고 뒤에 축제. 뭐 상암 축제, 뭐 서울 어디 축제, 뭐 이런 거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아마 멀지 않은 곳에서 무대가 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뭐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비용 같은 것들도 따로 안 되니까 그냥 천천히 나가서 좀 걷다가 무대 한번 보고 내 취향 아니면 그냥 돌아오고 내 취향이면은 조금 앉아서 혹은 서서 함께 박수 치면서 즐기고 뭐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아, 그것도 난 싫다. 나는 그냥 연휴 때는 집에 있는 게 최고다 하는 분들. 집에 또 너무 정적이 흐르면은 심심하니까요. 이렇게 라디오 틀어 두시고 저희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POP 그리고 다음 시간 또 팝 위주로 전해 드리고 있고요. 내 취향 아니다 하는 분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띄워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래 3곡 준비했습니다.

0: Don't say no.
1: 네, 노래 세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개혁은 민생 개선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 만큼 조 대법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고 불출석 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좌매한 SNS 정치를 당분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이 대통령이 들불 같은 민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청래 전 대표와 좌악의 만찬을 즐기고 SNS에서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에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보라며 면박까지 줬다고 적었습니다. 또 경제 정상화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는 자화자찬을 늘어놓는데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직접 나가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도 노래 세 곡 이어갑니다. 소녀시대 휴리수, 스키비디,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키키의 팝오프, 팝오프 이렇게 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0: 이상한 포즈 스냅시.
1: 네,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이 아시아 톱3를 유지하며 일본과의 격차 좁히기를 목표로 내걸었던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종합순위 3위는 지켰으나 금메달 수가 예상에 훨씬 못 미치며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대회 폐회를 하루 앞둔 어제까지 금메달 39개와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따내 중국과 일본에 이어 대회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폐회식이 열리는 오늘은 승마 경기에 걸린 두 개의 금메달만 남아있어 우리나라는 그대로 이번 대회 3위를 확정했습니다. 금메달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번 대회 성적은 지난 1982년 뉴델리 아시안게임 이후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선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를 역대 가장 많이 항의한 대회로 규정했습니다. 유 회장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메인 미디어 센터 인근에 마련된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결선 기자회견에서 아마 이번 대회가 대한체육회가 조직위원회에 가장 많은 항의 서한을 보내고 문제를 제기한 대회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 회장은 이어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이에 영향받지 않고 담대하게 경기에 임해준 선수단에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윤희나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롯데 챔피언십 셋째 날 공동 2위에 올라서며 역전 우승의 불씨를 이어갔습니다. 윤희나 선수는 오늘 미국 하와이주 에바비치 호아클레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에 보기는 1개로 맞고 3 언더파 69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14 언더파 202타를 기록한 윤희나 선수는 독일의 폴리맥 선수와 함께 이번 대회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오늘 경기에서 5타를 줄여 단독 선두로 나선 태국의 진호 티디꾼 선수를 3타 차로 추격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끝곡 제니의 Less Than a Lover 그리고 엠플라잉의 만년설 이렇게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3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2: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연휴가 지나면 날이 제법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바람도 강해지고 모레 아침에는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있습니다. 연휴 동안 두툼한 옷 미리 꺼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두 건의 사고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체도 점점 늘고 있는데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에서 월릉분기점 구간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신내나들목부터 밀리고 구리 쪽도 종암분기점에서 신내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났고요. 서강대교부터 밀리고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8km 정도 밀립니다. 남양주요금소 정체는 모두 풀렸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일산 쪽도 장수에서 송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오, 오,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이어갑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출석이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이 담겼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8: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또 재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재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대법관을 오랫동안 재청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초래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의 범여권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7: 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남아있는 겁니까?
8: 네, 그렇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을 표명한 건 대법관 재청 미이행 관련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기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도 관례대로 나서 인사말을 전했는데 다만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증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여야 공방이 한동안 이어진 뒤에야 자리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와대의 후임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한 달 가까운 장고 끝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했습니다. 대법관 재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기관 증인 출석을 통해 재재청 관련 내용을 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7: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이번 달 안에 청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동훈

0: 기자입니다.
1: 청와대의 재검증 논란 끝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로 송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를 거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는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선 일단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중대 결격 사유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문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청와대 재검증까지 끌어낸 당내 강경파의 비판은 여전합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과거 장관 시절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어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검찰주의자라고 직격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 직접 참석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건영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대통령의 청문안 송부는 존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대한다며 아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행안위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확인할 부분이 많다며 경고장을 날린 상태입니다.
2: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부적격하다면 저는
3: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2: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1: 다만 다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YTN에 김 후보자 적극 엄호 의사를 밝히기도 하는 등 당내 행안위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행안위 야당 간사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YTN에 민주당 강경파들과는 별개로 철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4: 중수청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도
5: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수사 인력도 제대로 못 채웠습니다.
1: 국민의힘 일부에선 인사청문회를 국정감사기간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라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경우 안 그래도 부실 출범한 중수청의 수장 공백 기간은 더욱 길어질 거로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원로 박지원 의원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의원은 어젯밤 SNS에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의견을 검토한 결과 김영진 위원장은 찬성하고 두 명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 같다며 의총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해 당론을 결정할 것을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습관성 장외 집회 증후군에라도 걸린 것이냐며 길바닥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우 지지층의 공허한 함성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논평에서 어제 장 대표가 또 거리로 나갔다며 산적한 현안과 엄중한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외에서 고함치고 북치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청와대가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고 입장을 낸 걸 두고 한가하기 이를 데 없는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사일 발사 뒤 이 타격을 피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우리 국민을 향해 공개 겁박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라 일어난 금융권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가 시작됐는데요. 이번 해킹 사고 동향과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현장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6: 먼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연휴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님, 박상원 금융권 원장님, 그리고 전 금융권 업권의 협회장님들과 금융회사 CEO 여러분들을
7: 금융위원장
6: 긴급히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는 과기부, 계보위,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최근 며칠간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업권에서 침해 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개별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공격 수법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현재까지 파악된 사고들을 살펴보면 대출 모집인 임직원 등이 업무상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와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증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가 미흡하거나 업무상 필요 이상의 정보가 보관, 조회되는 등 보안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리 견고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하나의 빈틈이 전체 보안 체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정 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모든 기관이 합심하여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금융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 금융권은 신속하고 철저한 보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노출된 IT 자산과 서비스는 물론 인증, 접근 통제, 침해 활동 탐지 체계 등 보안 체계 전반을 공백과 빈틈이 없도록 빠짐없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격 IP, 공격 수법 등 이미 금융권에 공유된 위협 정보가 실제 탐지, 차단 체계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필요한 보안 패치와 대응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재차, 3차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유된 공격 정보와 사고 사례가 있음에도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범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외부 점검 등 잠재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은 가장 기본적인 외부 접점에 의해 무너질 수 있으므로 대고객 서비스뿐만 아니라 임직원, 대출 모집인, 위탁업체 등이 사용하는 외부 접점과 접근 경로까지 빠짐없이 살펴야 합니다. 일단 긴급 대응 차원에서 소비자 서비스 제공이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 접근은 모두 차단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업무상 불가피하게 외부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도 접근 권한과 조회 가능한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 신용 정보 등 고객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불필요하게 보관되거나 조회되고 있지는 않은지 인증 절차가 누락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접근 경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와 피해 구제에 빈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무엇보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즉시 유출 정보의 범위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가적인 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즉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상세하고 신속하게 안내하고 피해 구제와 보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이상 금융거래 탐지를 강화하고 필요한 소비자 안내와 보호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사고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전 측은 국가기관과 공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또 일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웹페이지에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 정보가 노출된 건데요. 노출 항목은 직원 이름과 소속, 사번, 휴대전화와 사선 번호, 메일, 직위 등 모두 7개 항목입니다. 한전 측은 노출된 웹페이지를 삭제한 뒤 국가기관과 공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 정보는 이번 노출 정보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는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나 메일, 문자 발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전 측은 정보 관리를 위탁한 외부 업체 쪽에서 정보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정보 유출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활용 해킹인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5: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해져 춥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뚝 떨어질 텐데요.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6.1도, 대구 24.5도, 전주 26.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 지역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구리 암사대교에서 천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운전자가 나와서 수신호로 지나고 있고요. 주변 혼잡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부터 진행 중인 2016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는 잠시 후 4시부터는 금천 구간을 지나겠습니다. 시흥대로 금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SOL 주유소 3거리 구간 2개 차로를 막고 지나고요. 4시 40분부터 5시 40분까지 도로 이용 어렵습니다. 은행나무로 SOL 주유소 3거리에서 대우당 약국 구간도 양방향 전면 통제되는데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회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실시간 주요 뉴스와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딱 생각나는 그런 곡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 노래가 날짜와 관련이 있다면 더 그렇겠죠. 자, 오늘이 10월 4일인데 10월 4일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서태지의 10월 4일.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서태지의 10월 4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마 이 노래를 서태지 원곡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버전으로 또 들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서태지와 아이유, 뭐, 소곡동이라는 노래도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근데 그 무한과 겹치는 감성이 있는 것 같죠. 잘 어울립니다. 어느 가수 버전을 듣더라도 참 이렇게 차분하게 잘 들리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리메이크 곡이 또 나올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조합입니다. 자, 오늘 10월 4일이고요. 일요일입니다. 3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보통의 일요일 3시가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무언가 또 새로 다가올 한 주를 맞이해야 하는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쯤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일정을 잘안 잡으려고 하거나 밖에 있다가도 이제 월요일이 다가오니까 서둘러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쯤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다른 일요일과 비교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오후 3시가 지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내일 10월 5일도 쉬는 날이기 때문인데 연휴죠, 연휴. 그래서 그 중간쯤 지금 지나고 있다. 보다 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다. 아마 그렇게들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또 쉬고 나면 6, 7, 8, 화, 수, 목 이렇게 사흘간만 또 지나고 나면 한글날 연휴가 시작이 되죠. 9, 10, 11.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좀 여유로운 주간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미리 다 나와 있던 연휴이기 때문에 계획들을 잘 세우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람차게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3시 뉴스앤뮤직은 우리 가요와 또 팝송 함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두곡 이어가겠습니다. 헤이즈의 Falling 그리고 스페이스 카우보이의 칼라 타리다.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사고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김상욱 시장을 상대로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후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는지 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시장은 법을 위반한 게 없는데도 고발이 남발되며 헛소문이 퍼지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로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무마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됐지만 김 시장은 변호사 시절 정상적인 업무 출장이었다며 지나친 의혹 제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민간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1,700건에 가까운 부전청약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높이려는 위장 전입이 10건 중 8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및 조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350개 민간 분양단지 21만 2,892가구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1,669건이 적발돼 수사 의뢰 조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지를 허위 이전하는 위장전입이 1,380건으로 집계돼 전체의 82.7%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보아의 밀키웨이, 토이의 인생은 아름다워 두 곡 띄워드립니다.

보아의 밀키웨이, 그리고 토이의 인생은 아름다워, 다이나믹 듀오, 그리고 자이언티 크러쉬가 함께한 음악까지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독감 유행이 작년보다 일찍 시작되고 확산세가 빨라짐에 따라서 어린이와 임신부,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환자 검체와 하수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독감 환자가 35주 차인 올해 8월 말부터 늘기 시작해 증가 시점이 지난해보다 약 3주 빨라졌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과 비교하면 유행 시작 시점이 11주나 앞당겨진 겁니다. 영화 암살자들 굿즈로 만들어진 타는 티켓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가박스는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연단과 객석을 디자인한 종이와 총탄 흔적을 그린 투명한 판을 겹치면 타는이 보이는 타는 티켓을 영화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으로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타는 티켓은 1회차 상영이 됐던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영화를 보러 온 멤버십 회원들에게 선착순으로 증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메가박스 SNS에는 역사적 비극이었던 피격 순간을 굿즈로 제작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과 요구가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영화 암살자들 관련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영화 오리지널 티켓 굿즈를 배포한 영화관 관계자들도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은 오늘 영화 암살자들 굿즈 제작 배포 책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총탄이 박힌 흔적을 표현한 오리지널 티켓 굿즈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비자가 배후를 박정희 대통령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뭐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요즘 영화관 찾는 분들이 참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여러 가지 대작들이 흥행을 했었죠. 오디세이 특히나 정말 많은 열풍을 이끌었었고 국내 영화 중에서는 호프 이건 뭐 호불호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좋아하는 분들은 또 상당히

재밌게 봤다는 반응들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뭐 CG 논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영화관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들은 꽤 있었던 그런 작품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이 찾아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상영을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돌아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영화를 즐기는 방법들이 또 코로나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문화계에서는 좀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3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김현철의 동네, 그리고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이렇게 두곡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남은 연휴도 또 즐겁게 보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이었고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하루 더 휴일이 남아있어서 여유로운 일요일 오후입니다. 자외선 걱정도 없을 시간이라서 편하게 외출하셔도 되겠는데요. 다만 곧 해가 진 후에는 쌀쌀해지기 때문에 외투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5.4도, 부산 25.8도, 광주 2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낙동분기점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창원방향은 여주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의성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 정체도 조금 늘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11km 정도 밀립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

0: 쪽에서 화도 구간도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평택을 지나서 화성휴게소까지 30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6시 30분까지 시흥대로 금천구청 입구 삼거리에서 SO1 주유소 삼거리 구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제현 행사가 열립니다. 4시 40분부터 7시 40분까지는 시흥대로 금천구청 입구 삼거리에서 SO1 주유소 삼거리까지 이용 어렵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해킹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5: 한국전력공사에서 2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전 측은 노출된 웹페이지를 삭제한 뒤 국가기관과 공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5: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에 폐막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종합순위 3위를 지켰지만 역대 최소 금메달에 그치며 개최국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4: 개천절 연휴 둘째 날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요란한 가을비가 내립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4: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로 보이는 해킹 피해가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5: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AI를 이용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차 피해나 새로운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수정 기자, 해킹 피해가 어디까지 커질지 우려가 되는데 긴급 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죠?
6: 네,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요. 개천절 연휴 들어서 이 금융권까지 피해가 확산하자 오는 7일로 예정했던 회의를 앞당겼습니다. 이호관 금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공격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해킹 피해로 보이지만 아직 조사 결과가 뚜렷하게 나온 게 아닌 만큼 가능성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해킹 공격의 특징으로는 대출 모집인이나 임직원 등이 업무상 편의로 사용하는 외부 웹페이지나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에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부정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이미 공유된 공격 정보와 사고 사례가 있는데도 점검을 소홀히 해서 유사한 사고가 난다면 해당 금융권에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금융권협회장과 해킹 사고가 관한 금융회사의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시중은행으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입니다. 또 이 금융권에서는 현대캐피탈, 예가람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각각 수십 명에서 수만 명까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다른 금융사도 추가

0: 추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금융권의 피해 사례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소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사고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중은행 해킹 공격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연휴에도 수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오늘도 웰컴저축은행에 법인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하면서 경찰의 수사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경찰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3: 네,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는 연휴 이틀째인 오늘도 국내 시중은행 해킹 공격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연휴에도 수사 인력 대부분이 출근해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본격 수사 개시 여부 검토를 위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범죄 의심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별도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단은 기존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신한은행이 해킹 피해를 알린 뒤 주요 시중은행들도 잇따라 유출 사실을 공식화하면서 경찰은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1: 네, 제2금융권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웰컴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면서 금융권 긴급회의도 열린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 역시 금융권 긴급회의에 참석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 범위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같은 확대 기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입건 전 조사 단계일 뿐 사실상 정식 수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이번 사태가 경찰이 처음으로 맞는 주요 사이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1: 한국전력공사에서 2만 명 넘는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 한전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해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또한번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네요.
4: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 누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웹페이지에 2만 4천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 정보가 게시된 건데요.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직원 이름과 소속, 사번, 휴대전화와 사선 번호, 메일, 직위 등 모두 7개 항목입니다. 한전 측은 노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해당 웹페이지 운영사 측에 요청해 노출된 정보를 삭제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경위를 보고한 뒤 공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노출된 정보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는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나 메일, 문자 발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전 측은 정보 관리를 위탁한 외부 업체 측 과실로 개인정보가 누출됐는지 아니면 내부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됐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정보가 유출됐다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활용 해킹인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전은 향후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돼 신고할 경우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원 이외의 고객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2: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는 약 24만 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 9,145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여 건과 비교하면 1.7배,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여 건보다는 2.4배가량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1: 청와대와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2: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출석이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등이 담겼습니다. 법조팀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한번 전해주시죠.
5: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의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또 재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의 재청권 행사와 관련한 고발이 이뤄진 만큼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대법관을 오랫동안 재청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초래했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의 범여권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1: 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5: 네, 맞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을 표명한 건 대법관 재청 미이행 관련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기관장 자격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관례대로 나서 인사말을 전했는데 다만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증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고 여야 공방이 한동안 이어진 뒤에야 자리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와대의 후임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한 달 가까운 장고 끝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식 거부했습니다. 대법관 재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주장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구체적인 향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는 않았지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기관 증인 출석을 통해 재재청 관련 내용을 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1: 네, 이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서 제출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당한 검증을 거부하는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2: 조 대법원장이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출석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어떤 입장들을 내고 있는 거죠?
6: 네, 기자회견을 자처한 서영규 법사위원장이 오늘 조 대법원장 불출석 의견서를 공개한 건데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서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만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진 당일 하는 것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거듭 출석과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여당 법사인 간사인 김유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문제와 관련해 국감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던 만큼 본인 발언을 스스로 번복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려 겁박을 일삼고 있다며 오만한 태도를 버리라고 압박했습니다. 필요하면 협의 상대인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직접 나와 설명하면 될 일 아니겠느냐며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언급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본인들이 막아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앞에 세우라고 민주당에 쏘아붙였습니다.
1: 네, 이번 주부터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논의도 본격화하는 거죠.
6: 네, 국민의힘 일각에선 국정감사 이후 청문회 일정을 잡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주당은 청문안 송부 15일 이내란 규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여야의 신경전이 본격화할 전망인데 여당의 신경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보다 내부 이견에 더 쏠린 분위기입니다. 당내 강경파들이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소신 또 의지를 의심하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당내 결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원로 박지원 의원은 어젯밤 SNS에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무제한 토론 뒤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청문회를 진행할 상임위 위원 가운데 공개적인 반대 또는 신중론을 제기한 의원들에 대해 뿅망치로 내려칠까요라고 말한 뒤 목에도 티가 있고 승급은 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김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0: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통화에서 반대 의견은 내용으로 보나 수적으로 보나 임명 절차엔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임명 여부와 별개로 개혁을 둘러싼 계속되는 당내 의견이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부담으로 남을 거란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2: 미래를
1: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재능대학.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한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7: 백신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백신만 용인특례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8: 안녕하세요. 무용수의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9: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0: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9: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0: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9: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11: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0: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 오전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5에서 30mm, 이외 전국적으로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금왕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음성나들목에서 정체고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구간 8km 정도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증평나들목에서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 하이패스 부근 1차로와 2차로에서 대형 버스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이후 청주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5분 전 부산방향 서초에서 양재구간 5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한남나들목부터 정체입니다. 서울 도심 안쪽으로 은행나무로 S5일 주유소 삼거리에서 대우당 약국 구간 지금부터 6시 반까지 양방향 전면 통제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혹시 무료 재테크 강연이나 유아 웨딩 박람회에서 공짜 선물에 이끌려 보험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알뜰살뜰 미래를 준비하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들어서 정작 나에게 필요 없는 보험을 강요하거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키우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머니인사이트에서는 보험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 사연은요. 고지혈약을 먹고 있음에도 무사고 할인 건강체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던 청취자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문자창 활짝 열어놨습니다.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전문가 두 분께 물어보고 답변까지 시원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끝까지 잘 청취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방송 내용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면 좋을까요?
2: 예나 지금이나 건강에 관심이 꽤나 있죠. 특히나 요즘은 뭐 혈압약이나 고지혈약 정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약을 드신다면 다 유병자 보험이나 간편보험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싼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내 건강에 맞게 제대로 된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수십 년 납입하는 보험료가 몇백만 원 줄어들일 수 있으니까 요 초점에 맞춰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두 번째로는 건강할 때 보험 점검, 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생각보다 우리는 별거 아닌데 보험사에서는 좀 심각하게 보는 질병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은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건강할 때 준비하고 점검하자라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0: 좋습니다. 두 분이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도 방송 알차게 꾸며보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나도 맞춤 재무상담을 받고 싶다,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지만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 등을 활용한 보험 영업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 행위가 이어지자 암행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두 차례나 소비자 경고를 발령한 이후에도 이른바 브리핑 영업과 박람회에서의 보험 영업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고 상품 가입까지 다 이루어지다 보니 불완전 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민원 접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사실 준비된 무료 강연 막 듣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이렇게 뒤에 미끼 상품처럼 있는 것들 또 이것도 막 설명 듣다 보면 필요한 것 같아서 얼레벌레 가입을 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보험 가입이 막 늘기 마련입니다. 강연 끝나고 선물 하나 받고 현장에서 보험 계약까지 하는데 실제 이게 문제가 있어서 민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고요.
1: 네, 실제 이 보험업계에서는 이제 브리핑 영업이라고 해서 아주 예전부터 이어왔던 영업 방식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스타 강사의 무료 강연이나 케이크 만들기 같은 이런 무료 강연처럼 혹하는 강연을 덧붙여서 바로 현장에서 보험 가입을 또 유도하고 있거든요. 또한 육아 박람회, 뭐 웨딩 박람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또 사은품을 믿기로 보험 가입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무료 강연이나 뭐 박람회에서 얻는 정보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그건 괜찮은데 이 몇십 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당연히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보험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2: 네, 실제로 저희 와이프분도 스타 강사의 강의를 너무 듣고 싶다고 가셨어요. 그래서 혹해서 상조보험을 가입하실 뻔 하셨는데
0: 되게 급존심하시네요.
2: 맞아요. 금융감독원에서도 당부하고 있는 이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이루어지는 불건전 영업을 피하는 방법 핵심 키워드 두 가지 오늘 안내해 드릴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맞습니다. 물론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보험 상담 자체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상품 가입이 너무 급하게 이어지는 경우에 이게 소비자에게는 결국엔 금전적인 피해가 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 자, 어떤 것들 좀 조심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 네, 중요한 건 소비자가 보험 상담을 원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 요 세 가지가 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가장 주의해야 할 첫 번째는요. 강연은 무료지만 우리 거기에 참석했던 소비자분들이 보험 가입은 필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상담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가입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강의가 끝나기 전에 못 나간다라고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참석 거부와 중도 퇴장은 소비자의 권리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거부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고 현장을 떠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군요. 방송을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굿모닝 굿나잇 우리 담당 작가님의 아버님도 최근 이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무료 AI 강의가 열렸다고 해서 거기를 신청하셨는데 막상 그 장소에 도착을 했더니 AI 강의가 아니라 그 상조회사 관련된
2: 맞아요.
0: 광고를 거의 메인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이 다 듣고 나서 그제서야 AI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이게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냥 남들 다 하는데 나 안 하면 괜히 좀 까다롭나 나만 이런 생각을 좀 들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정말 근데 소심한 분들 귀 얇은 분들은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0: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준비된 강연 자체가 좋을 테니까 이 좋은 강연을 내가 공짜로 들었나 맞아요. 싶어서 뭐 다른 거라도 해줘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상황인 거거든요.
2: 그리고 저희 맨날 얘기하는 것처럼 한 달에 25,800원밖에 안 하는데요. 크루즈도 탈 수 있고요. 상조도 되고요. 뭣도 되고요. 그럼 가입해야 안 해요.
0: 아 뭔가 괜찮아 보이니까 또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도 비슷한 이런 루트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데 이 보장 내역이나 가입 내역 자체에 좀 찜찜함이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상담 요청하시고 전문가에게 점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자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 지금

0: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짚어봤고요. 두 번째 어떤 거 주의하면 될까요?
1: 네, 두 번째로는 이 보험 가입을 권유를 받거나 가입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설계사의 소속과 이름을 확인해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그렇진 않은데 가끔 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무자격자의 보험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 상품 안내 자료나 또 문자, 녹취 자료가 있다면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질문해서 확인을 한게 좋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이 저축 목적이나 목돈 마련용으로 이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상담하는 설계사의 소속과 이름, 상품 자료, 녹취 이런 문자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있을 때 소비자분들한테 유리하게 작용이 하기도 합니다.
0: 결국에는 그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나한테 유리하게 써먹을 수도
1: 물론이죠.
0: 있다는
1: 네.
0: 이야기신 거네요. 그럼 이런 자료가 없다면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소비자의 말을 안 들어줄 거고요.
2: 네, 맞습니다. 각 민원 사례를 좀 취합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종신보험을 저축 상품으로 우회하게 설명을 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좋은 보험이 있는데 이건 안 좋은 보험입니다라고 해서 보험을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문제가 됐던 그 민원 사례 중에 하나는 계약 전체 담보가 100세까지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주계약만 100세까지고 나머지 중요한 특약은 뭐 30년 갱신형, 5년 갱신형, 80세 만기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었던 게 금감원 사례에서 가장 많이 확인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소비자분들과 보험 상담을 할때몇 시간에 걸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며칠에 걸려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또그 후에도 몇 시간에 걸쳐서 상담을 한 이후에 계약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 2, 30분 안에 이루어지는 이 계약 체결들은 반드시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그 실제로 이 단기납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10년째 환급률이 120%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목돈 만들기 좋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그 상품들을 그 자리에서만 가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막 서두르라는 또 메시지를 많이 남기세요.
0: 근데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 10년째 환급률 뭐 120%짜리, 123%짜리 종신보험은 아직도 현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 10년째 그 환급률이 더 높은 130%, 133%의 종신이 아닌 저축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저축 목적이라고 한다면 환급률이 더 높은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종신보험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납입 기간 중도에 해지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기존 보험과 보장은 겹치지 않는지 이런 거잘 살펴보시고 보험 가입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에서 얻게 되는 정보는 참 좋고 도움이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 별도로 가입하게 되는 금융상품은 다시 한번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험은 서둘러서 급하게 얼렁뚱땅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이게 필요한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할 확률이 많은지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장기적인 내 건강과 노후를 책임져 줄 보험이란 금융상품, 나는 지금 잘 가입이 되어 있는 건지 점검 필요하시다면 굿모닝 굿나잇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두 분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굿모닝 굿나잇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1: 네, 오늘은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김포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보험 이야기입니다. 40대 아내분께서 저희 굿모닝구나 들으시고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병원 1억 생기기 전에 아프기 전에 보험 점검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아내분과 따님은 병원 1억 때문에 가성비 높은 보험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미뤄야 했고요. 남편분만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2: 근데 여기 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3인 가족의 보험 점검을 저희가 철저하게 해봤는데요. 한 회사로 모든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 보험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유독 보험료가 가장 높은 보험사로만 다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은 한 보험사로만 보험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왜 여러 보험사를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병원 1억 때문에 보험 조정을 3개월 뒤로 미뤄야 했던 사연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게요. 아니 보험회사가 이렇게나 많은데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대로 가입하면 참 좋을 텐데
2: 그쵸?
0: 왜 굳이 그 많은 보험사에 그 많은 보험 상품 중 가장 비싼 걸로만 골라서 가입을 하셨을까요?
2: 소비자는 모르죠. 소비자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에 상담을 했던 담당자분이 이게 맞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청취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을 텐데요. 우선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다른데요. 하필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료가 비싸다면 속상할 수밖에 없겠죠. 청취자님 가족이 이와 같았는데요. 지금껏 지인 설계사분에게 보험 상담을 받아왔고 그 지인 설계사분이 A보험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A보험사의 상품으로만 가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그런데 저희가 이제 A보험사를 포함한 10곳 보험사를 보험료를 또 비교를 해봤더니 50대 남편분 건강체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납 100세 만기, 동일한 암 진단비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제일 저렴했던 곳은 8만 2천 원이었고요. 제일 비싼 곳은 10만 2천 원으로 똑같은 보장인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2만 원이나 낮습니다. 이거를 20년 동안 납입하면 총 보험료는 무려 480만 원씩이나 나게 되는데 사실 이런 비교를 청취자분들이 하나씩 회사마다 일일이 알아보는 게 비교하는 게 쉽진 않은 게 사실입니다.
0: 그러게요. 뭔가 사고 싶은 물건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뚝딱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10곳이 넘어가는 상품을 소비자가 일일이 알아보고 검색해서 비교 분석한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반드시 옆에 필요하고 그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3인 가족의 보험 점검 해보니까 좀 내용은 어땠을까요?
1: 일단 먼저 50대 남편분은 실손보험 1건, 건강보험 2건, 운전자보험 1건으로 총 4건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었는데 사실상 보험료 수준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자세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2001년도에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은 아직 보험료 수준도 한 4만 원대로 괜찮았고요. 중요한 2020년 3월에 가입한 5만 1천 원짜리 건강보험은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일반암과 유사암의 비율이 1대1이었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0: 이거 결국, 좋은 거네요.
1: 맞아요.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인데 유사암 진단비도 3천만 원이에요. 결국은 발병률이 높고 완치율이 높은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 피부암 여기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뭐 대장 점막내암까지도 똑같이 3천만 원까지 고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2: 아,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게 사실 이게 비갱신이었다면 보험료가 조금 높아도 그걸 유지하라라고 했을 거예요. 김충남 전문가는. 그죠?
1: 맞습니다.
2: 그런데 이게 아쉽게도 갱신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보험료가 가장 높아지는 그 연령대에 딱 갱신이 돼서 보험료가 이제 많이 올라가는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가 3천만 원씩 잘 보장이 됐기 때문에 이 갱신형 보험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갱신되는 시점까지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본적인 비갱신형 보험으로 요 부분들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0: 그렇군요. 20년 갱신형의 상품이었지만 워낙 보장이 좋았기 때문에 이건 유지를 하면서 그 이후에 혹시 이 보험료 부담돼서 해지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또 최소한으로 비갱신형 암보험을 가져갈 수 있게끔 약간 복층으로 겹치기 좀
2: 맞아요.
1: 네, 맞아요.
0: 그쵸? 설정을 해주신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층 설계를 해드린 건데요. 소비자분들에게 유리한 특약들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험들을 섣부르게 해지하기보다는 점검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3만 원짜리 건강보험은 30년 납 90세 만기로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인데 보험료가 3만 원?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봤더니 중도 해지 시에 환급금이 있는 일반 보험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적립보험료가 추가로 5천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존 상해 사망 보험금도 많이 있었는데 또 추가적으로 기본 계약에 해당이 되는 상해 사망 보험금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만 원이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필요한 뇌혈관 진단비 1천만 원은 보험료가 만 5천만 원밖에 하지 않는데 그 외 불필요한 추가적인 담보로 만 5천 원을 더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고지혈증 약을 드셔서 유병자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1: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 봅시다. 그러면 뇌혈관 허혈성 보장을 해주는 그 많은 회사 중에서 굳이 한 회사로 또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10개 회사를 비교해 본 결과 유병자 무해지 보험으로 20년 90세 만기로 설정을 하고 여기다 보장을 넣었는데 아까는 뇌혈관 1천만 원만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뇌혈관 1천만 원, 허혈성 1천만 원, 부정맥 500만 원까지 폭넓게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3만 원으로 가능했습니다. 결국은 납입 기간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고 보장도 추가되는데 이거 조정 안 할 이유가 있나요?
0: 없죠. 사실 네, 없죠. 네. 보험료 똑같은데 보장은 더 늘어나고 네. 보험료 내야 하는 기간도 10년이나 줄일 수 있다면 저 같아도 당연히 바로 갈아탈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남편분 좀 아깝죠. 올해부터 고지혈약을 드셨기 때문에 유병자 간편보험으로 보완을 해야 돼서 좀 보험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앞서 기존 20년 갱신 암보험은 유사암 진단비가 3천만 원으로 이 판매 중지된 상품이어서 유지를 하시되 비갱신형 오르지 않는 암 진단비를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굿머니 굿라이프만의 기술 한 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지혈약을 복용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병자 간편보험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고지혈약만 복용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이 유병자가 아니라 다른 병력이 없다면 암 진단비 그리고 상해 관련 보장은 일반 보험으로 가입한 회사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남편분은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으셔가지고 건강치 할인까지 들어갔어요. 결국은 고지혈약을 복용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던 일반적인 건강치 분들과 똑같이 저렴하게 가입이 됐다는 겁니다.
2: 제가 한 가지 추가할게요. 앞서 김충란 전문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지혈약을 복용하면 그 암 진단비를 일반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 맞는데요. 최근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도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유병자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1: 없다는 거죠.
2: 없습니다. 일반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약이 어떤 보험에 있어서는 유병력제에 해당되고 어떤 보험에 해당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신 다음에 가성비 있는 보험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에도 꽤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손품,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다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는 거겠죠. 자,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갖고 계셨던 청취자분이 전문가 도움받아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를 받게 되셨는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도움받아 보험 점검 해보고 싶으시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0: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인 가족의 보험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남편분의 보험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시는 약이 있어서 비싼 굳이 유병

0: 능력자 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는 게 응당 맞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점을 짚어보고 있었거든요. 어떤 애프터 처방 결과가 나왔을까요?
1: 네, 일단 남편분은 15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 중이셨는데요. 실손보험과 그리고 유사암진단비 3천만 원짜리지만 갱신형 암보험은 유지를 권해드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30년 납 3만 원짜리 내혈관 보험은 내혈관 허혈성 부정맥을 추가해서 20년 납으로 납입기간을 줄여드렸고요. 운전자 보험 또한 3만 원에서 10,000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지혈약을 드셨지만 유병자 간편보험이 아닌 10년 무사고 보험을 찾아서 암 진단비 5천만 원및 상해 특약만큼은 무사고 아닌 건강체로 저렴하게 고생을 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는 지속적인 전이암까지 치료비 받는 비급여 암 치료비 그리고 내혈관 심혈관 치료비까지 만기까지 보장받게 보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15만 원에서 30만 원 늘어나긴 했지만 이 보장만큼은 폭넓게 그리고 반복적인 치료비 수술비까지 건강 상태에 맞게 맞춰드렸습니다.
0: 오늘은 15만 원의 월 보험료가 30만 원으로 올랐지만 그만큼 보장은 더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 상품들인 거고요. 가끔 굿모닝 굿나이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니 근데 그래도 굿모닝 굿나이프는 무조건 보험료 수준 다 낮춰주고 보장 넓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은 보험료만 보면 두 배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남편분은 그래도 이 설계안에 동의를 하신 거겠죠?
1: 근데 사실상 이 남편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모든 하는 상담들은 다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는 암진단비를 더 원하시기도 하셨어요.
0: 아까
1: 오히려
0: 그러니까 보장을 원하셨군요.
1: 좀 말려드린 상태인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나중에 그 갱신형 보험이 빠지고 나면 보험료는 20만 원대로 또 다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적당한 보험료 수준으로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아내분과 따님은 병원 이력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았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어땠을까요?
2: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병력이 조금 있으셔서 건강체로 알아보니까 기존의 통원 치료 이력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 목이나 뭐 이렇게 허리 등 정형외과 치료 등이 많으셨고 횟수가 굉장히 많으셨던 데다가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결국 유병자 간편보험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기존 30년 납 16만 원짜리 유병자 보험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암이나 뇌혈관이나 이 허혈성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이런 걸로 납입 기간을 10년 줄여서 20년 납으로 변경을 하고요. 월 보험료는 17만 원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최근에 또 신경정신과를 다녀오신 이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조정은 3개월 후로 저희가 미뤄서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군요. 불가능한 건 아니고 3개월 뒤에 다시 조정할 수 있으니 그 뒤에 따님과 아내분 어떻게 또 조정 결과가 나왔는지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프고 나서가 아니라 건강할 때 보험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 사례 때문에 더 와닿는 사연인 것 같은데요. 나도 모르게 비싼 보험료 보장도 모른 채 줄줄 세게끔 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요.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우물정 0945 5번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청취자님 5413번님인데요. 고혈압약 먹다가 지금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체 보험 가입될까요?
1: 이게 좀 애매한데요. 이 보험사의 질문사항 중에서 물어보는 기간 중에 5년 이내에 30일 이상 투약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혈압약을 하루 이틀 복용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안 드신 기간이 정말 5년 이내라면 건강치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다행히 최근 보험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다른 질병 없이 혈압약만 드신

0: 있다면 저렴하게 가능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건 추가 상담 통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정확한 일단 기간이 중요할
0: 네, 기간이
1: 테고
0: 중요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보험사의 손품을 팔아서 또 찾아야지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상담은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2197번님입니다.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이거 꼭 필요한가요?
2: 답을 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1: 오, 그래요?
2: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큰 위험을 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암이나 뇌나 심장 진단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친 부분에서는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반드시 필요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좀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쳐서 후유장애를 얻게 된다면 가입금액에 그 후유장애 퍼센테이지만큼 진단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이 높은 위험을 준비할 수 있는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가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1: 근데 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이 지금 청취자님은 뭘 잘 알고 계셔서 3%라고 딱 얘기를
2: 맞아요.
1: 해주신 건데 이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불리한 거잖아요.
2: 맞아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상해장애 후유장애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리하고 가장 아랫단계인 3%부터 보장하는 특약을 가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0: 보통 실제로 제가 보험금 청구해본 결과로는 그 손가락 마디 하나가 이제 절단되는 게 5% 정도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쉽게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이라서
1: 그러네요.
0: 저는 막 요새 뭐 상해 후유장애 5억 플랜, 10억 플랜 이런 거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좀 이렇게 좀
2: 너무 과하죠.
0: 과하니까 그 보험료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군요. 질병이 아니라 상해로 내가 다쳤는데 이게 후유장애로 남기까지 그게 사실 엄청 흔한 일은 또 아니잖아요.
2: 네,
1: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건 미래에 내가 아프게 될 또는 걸리게 될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나에게 매우 큰 어려움을 주게 될 사안에 대해서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그걸 가성비 있게 보장을 구성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지금 말 잘한 것 같나요?
2: 너무 잘했고요. 예를 들면 일반 회사원보다 아니면 좀 이렇게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칠 위험이 더 높잖아요.
1: 몸을 더 많이 쓰시는.
2: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시라면 가입 금액을 조금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당하게 한 최소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 가입을 하시면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2197번님께 충분히 답변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담과 후기들은 차차로 또 많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542번님, 5325번님, 1177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점검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자,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보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보터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보터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보터링크.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8177번님, 김중남 팀장님, 김포에 바로 그 사람 접니다. 이제는 보험 아주 든든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8177번님 방송 듣고 계셨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든든한 보험 나를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도톰한 외투는 이제 꺼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해지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중북부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이천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대관령에서 진부 2터널 구간,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각각 10km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터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여파로 진천나들목에서 증평나들목 구간 5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정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서평택 구간 19km 정도 밀립니다. 일찍에서 금천 구간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0km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용산과 강남에서 가장 밀리고 마포 쪽 정체는 조금 풀렸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올해 들어 IM뱅크와 바로저축은행도 악성코드 감염 피해를 입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IM뱅크는 지난 8월 28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바로저축은행은 지난 4월 12일 악성코드 감염으로 임직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만 두 사건 모두 서비스 중단이나 고객 정보 유출 등은 보고되지 않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해온 만큼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3: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출 사고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보안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천만 개 계정정보가 유출된 OTT 서비스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4: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3: 당시 이 대통령은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지난달 30일 SNS 메시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아낀 보안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희입니다.
2: 이어건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의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털 등 여러 금융업권에서 침해 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에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증인 채택 과정에서 삿바싸움을 벌여온 여야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놓고 20여일 동안 양보 없는 경쟁에 돌입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5: 국정감사 시작도 전에 여야는 증인 전쟁부터 치렀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제재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0: 부터 겨냥했습니다. 헌법 위반 여부를 따져 묻겠다며 국감 증인석에 세우기로 한 겁니다.
1: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1: 제대로
2: 대표입니다.
1: 시정하는 것이 K-민주주의의 기본이라는 민심을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0: 국민의힘의 화살은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겨냥한 건데 민주당 벽에 가로막히자 여론전을 펼치며 맞서고 있습니다.
3: 국민 주권 정보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라면
2: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박현주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0: 국정감사 목표와 방향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민주당은 정책과 민생을 핵심 키워드로 내걸었습니다. 민생경제를 비롯해 반도체와 AI, 지역발전 등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대안도 제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4: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목잡기와 명분 없는 장외선동을
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4: 민생국감, 정책국감, 책임국감에 동참하십시오.
0: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최측근들의 인사농단 의혹 규명을 1순위 과제로 정하고 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사법, 검찰개혁, 부동산 정책과 안보 문제의 일기까지 국정운영 전반을 송곳 검증할 방침으로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은 물론 대북 정책과 한미 관계 등 외교 안보 현안도 주요 공격 지점입니다.
5: 이번 국정감사 치안 폭탄을 제거할 마지막
2: 국민의힘
5: 기회입니다.
2: 대표입니다.
5: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국민과 함께 싸우는 국민 감사로 만들겠습니다.
0: 전열을 가다듬은 여야는 앞으로 3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치열한 창과 방패의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쟁점이 앞으로 예산과 법안 처리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국감은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6: 영화 암살자들 굿즈로 만들어진 타는 티켓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메가박스는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연단과 객석을 디자인한 종이와 큰 송탄 흔적을 그린 투명한 판을 겹치면 타는 흔적이 보이는 타는 티켓을 영화 암살자들 오리지널 티켓으로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이를 두고 메가박스 SNS에선 역사적 비극이었던 피격 순간을 굿즈로 제작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과 요구가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화 암살자들의 굿즈를 타는 티켓으로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상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영부인이기 이전에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유경수 여사가 국민이 지켜보는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흉탄에 목숨을 잃었다며 참혹한 순간마저 굿즈의 소재로 삼는 것은 몰지각한 상업적 행태라고 언급했습니다. 강성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 배우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신자유연대와 벨라도는 오늘 유 씨의 자택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 앞에 모여서 영화 상영 중단과 함께 제작진과 배우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위원장은 최근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 명예훼손이든 뭐든 법적 책임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SNS에 이 영화는 문세광의 행위를 옹호하고 있지 않고 유경수 여사의 죽음을 조롱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7: 금융권 정보 유출 피해 사고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됩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해킹한 거로 추정되는데요. 추가 피해는 없는지, 막을 방안은 없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8: 안녕하세요. 임종인입니다.
7: 예. 자, 지금 정보 유출 피해가 일파만파입니다. 피해가 밝혀진 곳만 현재까지 금융권 7군데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피해가 은행 같은 금융사에 집중된 이유가 있을까요?
8: 아마 이번에 이제 나온 것처럼 그 집중적으로 금융사에 됐는데요.
7: 네.
8: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0: 동시에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로 해킹을 할수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요.
1: 예.
0: 이거는 올해 뭐 많이 나오는 에이전틱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공격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예.
0: 이제 뭐 금융권으로 한 거는 꼭 금융권이라기보다 그 범인의 의도가 뭔지 모르지만 범인이 지시를 하면 한국의 예를 들면 금융기관을 해킹해봐. 그리고 지시를 하면 이 해킹 에이전트는 즉시 뭐 정말 무서운 기계 속도로 해킹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1: 예.
0: 현재로서는 뭐 그리고 특별히 어떤 개인정보가 일부 유출되거나 뭐 그렇게 됐지만 일단은 한번 한국의 금융기관 보안 정도를 한번 테스트해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교수님 방금 AI에 의한 해킹으로 추정이 된다고 이제 말을 해주셨는데 금융위원회에서도 오늘 점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피해 가능성이다, 해킹 피해 가능성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죠. 아직 원인이 정확히 드러난 게 아닌 겁니까?
0: 아니, 이거는 뭐 일부 이제 저 신한은행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1: 예.
0: 거기서 바이두에서 올해 초에 만들었던 그 AI 에이전트용 그 사이버 보안 도구가 AI가 있는데요.
1: 예.
0: 그것을 갖다가 이제 중국은 늘상 그렇듯이 오픈에이트라고 그래서 전부 설계도를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하고 중국 쪽 거는 이렇게 가드레일이라고 그래서 우리 AI 그러면 거기다가 뭐 자살하는 법을 알려줘. 무기 만들어 알려줘. 그러면 안 알려주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실 가드레일인데 중국 것들은 좀그 가드레일 부분이 약해서 쉽게 악당들이 이걸 내려받아서 회피해가지고 나쁜 목적을 쓸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1: 예.
0: 요번에 중국의 그 바이두에서 만든 AI 에이전트 그게 악용된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고 아까
1: 예.
0: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이 한다고 하면 이렇게 대규모로 동시다발적으로 해킹을 할수 있는 집단은 미국의 NSA도 이렇게 못해요. 그렇기
1: 예.
0: 때문에 이거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얘는 자율적으로 했을 거다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해킹을 한 걸까요?
0: 얘는 그 AI는 지시만 하면 과거의 AI는 문답식으로 어떤 질문을 하면 답을 하고 그랬는데
1: 예.
0: 에이전트는 지시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계획을 짜고 도구를 빌려오고 그래서 임무를 완수합니다. 얼마 전에 왜 오픈AI에서 허깅페이스라고 해킹했다고 그래서 괜히 시끄러웠죠?
1: 예.
0: 그런 것도 이제 원래 시키지 않았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좀 오버한 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금융기관을 해킹해봐. 이렇게 한번 지시를 그 범인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AI는 사람들이 막는 방어법이라든지 모든 해킹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황도 AI 시대 때 다음 큰 시장은 사이버 보안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그래서 이제 AI에 의한 공격, 이거는 AI로 막는 수밖에 없고요.
1: 예.
0: 그래서 이걸 막는 AI에 대한 여러 가지 시장이 크게 열리고 있고,
1: 예.
0: 우리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사람이 막는다, 이건 이미 어렵고, AI에 이것을 막는 AI, 그 개발, 그리고 운용, 그리고 이제 미국이 특히 이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정보 공유 및 공조, 이것이 중요합니다.
1: AI로 인한 그 해킹을 막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인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해킹을 저지른 집단이나 개인이 누군지 이 부분은 좀 밝힐 수 있을까요?
0: 그거는 거의 더 어렵습니다. 과거에 우리 북한 라자로스라든지 그런 해커들이 해킹을 하면 뭐한달 정도 지나서 국정원이나 우리 정보화진흥원에서 치사해서 조사를 하고 아 이건 북한 짓이다 아니면 돈을 노린 어느 집단의 짓이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1: 예.
0: 근데 이거 이 경우에는 AI 에이전트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우리가 그동안 조사해왔던 방법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방법들로를 사용해서는 이거를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AI 공격에 대한 새로운 범죄 수사 기법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1: 예.
0: 이 부분은 좀 현재 이제 차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현실적으로 공격이 시작되면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고 이상한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권한을 회수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는 AI를 지금도 개발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걸 갖다가 뭐 전문 용어

0: 주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지금 개발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미국에서도 그쪽 솔루션을 갖고 있는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나 여기 주식들이 지금 올해 몇 배나 올랐거든요.
1: 예.
0: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러한 어떤 보면 방어를 위한 AI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성능이 글로벌 수준에 나오지 못하니까
1: 예.
0: 금융기관이 특히 해킹당한다 보면 국민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업체의 어떤 솔루션을 구한다든지 미국과 어떤 정보 공유 이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격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께서 이거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범정부적으로 하지 않으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산업 이런 데 어디도 안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1: 예. 그렇다면은 다른 금융사로도 피해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0: 그럼요. 이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든지 아니면 감염되든지 그랬는데 실질적인 큰 피해는 없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범인은 이번에 한국의 어떤 금융기관들 보안 수준을 테스트해 본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취합한 정보를 갖다 분석해 가지고 아마 AI 에이전트들한테 특별한 타겟을 정하고 거기를 공격해 봐라. 만약에 돈을 목적으로 했으면 거기에서 돈을 빼와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AI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다 수행을 하고 있고,
1: 예.
0: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수법이 교묘하기 때문에 사람이 막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말씀대로 AI는 AI로 막아야 됩니다.
1: 예. 그 AI 공격은 AI로 방어해야 한다는 말을 금융위원장도 했었는데,
0: 예.
1: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0: 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것이 침투하면은 벌써 자기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수상한 행동을 해요. 우리
1: 예.
0: 범인이 어디 침투하면은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갖다 탈취해서 그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권한에 의해서 침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접근을 할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뭐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벌써 수상한 행동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까 말씀대로 감시하는 AI가 있어서 얘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한다. 아니면 자기의 어떤 권한을 벗어나서 다른 데 접근하려고 한다. 그러면 즉시 네트워크 차단하고 권한 해소하고 이런 식으로 감시하는 AI를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1: 예.
0: 어차피 이것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해커가 사용하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우리가 방어하려고 근데 사용하는 AI 둘 사이의 어떤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1: 예.
0: 이거는 뭐 어느 나라 국산만을 써야 된다, 뭐만을 써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안 통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성능이 좋은 그런 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AI 개발이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0: 예.
1: 보안을 강화해도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0: 근데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뭐 AI에 대해서 뭐 터미네이터식으로 AI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1: 예.
0: 그런 얘기했는데 이건 사실은 핵무기나 뭐 그런 것처럼 이중용도기 때문에 나쁜 목적에 쓰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가장 발달한 미국의 뭐 앤스로픽이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면 저번에 나왔던 뭐 아스트라 포 사이버, 뭐 소울 포 사이버,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어 기법에 특화된 그러한 AI들을 지금 최고 수준으로 만들고 있고
1: 예.
0: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런 실시간 감시하는 툴을 작용을 하는 그런 AI도 세계적인 업체들이 많이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어떤 협력을 하면 거의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1: 예.
0: 많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려워할 건 아니고 우리의
1: 예.
0: 방어력을 최대로 갖추고 또 국제적으로 특히 미국과 공조하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걱정되는 게뭐 우리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격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디도스 때처럼 그런 데가 작업에 지장을 받으면 큰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어떤 안보 측면에서 이걸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인 고려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 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모두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은 대기가 특히 더 건조합니다. 수도권 지역도 대기가 건조한 편이라서 화재 사고 예방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해지기 때문에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분기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안성휴게소까지 밀리고 있고 옥산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1km가량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대간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부근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진부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대관령에서 진부 2터널까지 11km 미터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수습 중이고요. 여주 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평창휴게소에서 둔내터널까지 15km가량 정체입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서세종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동군이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News and Music for Weekend.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10월 4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달력이 한 장 넘어가고 10월이 되니까 계절이 한층 더 또렷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해졌고요.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두툼한 외투를 꺼내 입은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죠. 아직 나무들은 초록을 조금 더 붙잡고 있지만 곧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길 위에 낙엽이 하나둘 내려앉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일요일, 해가 조금씩 조금씩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은 애니타 베이커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Same old love.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국민 인쇄
1: 서머 에드피아.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전...

0: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목재의 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FM 94.5MHz 오후 5시 뉴스앤뮤직은 Same Old Lov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애니타 베이커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노래 세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먼저 The 1975의 Milk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Yvonne Elliman의 If I Can Have You. 이어서 Demis Roussos가 부릅니다. Goodbye My Love, Goodbye까지 듣고 올게요.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사고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왔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 만큼 조 대법원장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의 의무가 있고 불출석 시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지난 청문회들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번번이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원칙이 걸린 문제를 단지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면 안 된다면서 정치적 겁박을 거두라고 촉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치 만끽할 수 있는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5시 42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481번님, 이 가을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델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뭔가 낙엽이 지고 또 바람이 차가워지면서 선선한 날씨가 찾아오면 특히 가을을 맞아서 이것저것 많이 되돌아보고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곧 가까워오잖아요. 내가 올 1년 잘 지냈는지 또 한 해가 지나고 나면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내 인생 계획한 대로 잘 순항하고 있는지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2481번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델의 노래를 들으시면 이 생각이 더 깊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의 마음을 괜스레 싱숭생숭하게 하고 또 여러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목소리죠. 신청곡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2481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아델의 Skyfall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한 가운데 이어권 금융위원장이 금융권의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금융권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여러 금융업권에서 침해 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에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 해킹 공격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웰컴 저축은행에서도 법인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웰컴 저축은행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법인 고객 관련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법인명과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 관련 정보이며 최대 2,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하철 가운데 열차 지연이 가장 잦았던 노선은 7호선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지하철 노선에서 발생한 5분 이상 20분 미만의 열차 지연은 모두 327건이었습니다. 노선별로 보면 열차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한 노선은 7호선이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맥 밀러의 Good News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오른 가운데 야외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영남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밤부터 서울 등 중국부 지역으로 시작돼서 내일 새벽부터 전국적으로는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10mm,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다 내일 오전 중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2.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0도로 선선하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이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총 32km 구간이 밀리는 가운데 옥산 하이패스에서 성주휴게소까지는 11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이후 안성 분기점부터 안성 휴게소까지는 4km 구간과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도 아직은 5km 정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정보 유출은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에 의한 거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2: 한국전력공사에서 2만 명이 넘는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이 특정 웹페이지에 노출됐는데 해킹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에 폐막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종합순위 3위를 지켰지만 역대 최소 금메달에 그치면서 개최국 일본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혜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했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에서 잇따라 경솔한 발언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2: 오늘 밤사이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돌풍과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을 수 있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1: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거로 보이는 해킹 피해가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2: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AI를 이용한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2차 피해나 새로운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수정 기자, 해킹 피해가 어디까지 커질지 우려가 큰데 긴급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됐죠?
3: 네,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권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는데요. 개천절 연휴 들어서 이 금융권까지 피해가 확산하자 7일로 예정했던 회의를 앞당긴 겁니다. 이억 원 금융위원장은 해킹 공격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킹 공격의 특징으로는 대출 모집인이나 임직원 등이 업무상 편의로 사용하던 외부 웹페이지나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가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범위에 대해서는 부정결제 등에 직접 활용될 정보가 유출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지만 유출된 정보로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나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공유된 공격 정보와 사고 사례가 있는데도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해 유사한 사고가 나면 해당 금융권에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AI의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안 체계를 바꾸고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사고가 난 금융회사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곳은 시중은행으로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KB부산은행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권에서는 현대캐피탈, 예가람 저축은행, 웰컴 저축은행 등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각각 수십 명에서 수만 명까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다른 금융사도 추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의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이 그간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해온 만큼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4: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출 사고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보안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천만 개 계정 정보가 유출된 OTT 서비스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5: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4: 당시 이 대통령은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지난달 30일 SNS 메시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아낀 보안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한국전력공사에선 2만 명이 넘는 전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 한전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고 해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또 한 번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벌어진 일이죠?
6: 네,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웹페이지에 2만 4천 명에 달하는 전체 직원 정보가 게시된 건데요. 직원 이름과 소속, 사번, 휴대전화와 사선 번호, 메일, 직위 등 모두 7개 항목이 노출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한전 측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지 32시간 만인 어제 새벽 0시쯤 문제가 된 웹페이지 삭제 조치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경위를 보고한 뒤 공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노출된 정보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상대응 종합상황실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직원들에게는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나 메일, 문자 발신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전 측은 정보 관리를 위탁한 외부 업체 쪽 과실로 개인정보가 누출됐는지 아니면 내부 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됐는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해킹인지 여부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전은 향후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돼 신고할 경우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원 이외의 고객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1: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장기간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직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2: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7: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재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고심 끝에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청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불렀단 명목에 범여권 주도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독립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고 재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거부가 대법관 재청 리이행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한정된 만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는데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전한 뒤 증언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8: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9: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8: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7: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여야 공방이 일단락된 후에야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관례대로 기관을 대표해 국감장에 출석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인데 앞서 취재진에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만큼 준비한 인사말로 재재청 거부 관련 생각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

0: 뱀인혁이 나옵니다. YTN 뱀인혁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지난 청문회들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언들은 번번이 채택을 가로막았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청와대 인사 참사 관련 김현지 청와대 불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출석 요구를 막아섰다며 국민이 따져 물을 사람은 빼고 민주당이 망신 주고 싶은 사람만 골라 세우냐며 꼬집었습니다.
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 강경파들이 회의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2: 내용 봉합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잇따랐는데 국민의힘은 여당 내 혼란을 파고들어 국민에게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3: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거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뒤에도 여당 안에서는 회의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를 넘어 청문회를 진행할 행안위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소신을 의심하며 공개적인 반대 또 엄정검증을 예고하는 위원들이 등장하자 당내에서는 표결로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의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의 무제한 토론을 건의하며 제시한 방안인데 옥에도 티가 있는 거다. 우리가 뭉쳐야 내란 세력 척결이 가능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개혁 강경파가 이견 표출을 자제하고 당내 결집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 의원 외에도 여당으로서 모습을 보이자며 갈등 수습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4: 이 대통령께서 국회에
5: 이용호
4: 요청을
5: 더불어민주당
4: 보낸 마당이기
5: 대변인입니다.
4: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더 이상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3: 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 개혁은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거나 주목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강경파의 공격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홍의 갈림길에 선 민주당을 향해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국민에겐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비판의 초점을 김 후보자 개인보다는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그 자체에 두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6: 검수완박이란 진영의 목적 앞에서
5: 최보윤
6: 국민의
5: 국민의힘 수석
6: 일상은
5: 대변인입니다.
6: 빗전이었습니다. 쇳불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사로입니다.
3: 민주당에선 수적으로 소수인 반대파 의견이 실제 김 후보자 임명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거란 시선이 우세합니다. 다만 개혁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반복되면서 장기적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7: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3: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0: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1: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7: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선선해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다만 저녁에는 일교차가 낮보다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태원로 일대에서 2026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녹사평 광장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까지 전차로가 내일 오전 6시까지 통제됩니다. 현재 이태원은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까지 아직은 서행되고 있고 반대 이태원역에서 녹사평역 쪽으로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사대문 안쪽은 퇴계로 2가에서 회원 사거리 구간 정체되고 있는데요. 반대 서울역 사거리에서 회원 사거리 구간도 아직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도심 쪽도 교통량이 아직은 많은 모습인데요. 묵동 나들목에서 하워골램프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40km 미만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October, 10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마이클 호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벌써 10월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부는 더 깊어진 가을입니다. 추석 전에는 한낮에 여름 옷을 입었던 것 같은데 이제 여름 옷 넣고 이 두꺼운 옷을 꺼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피아노 모음곡 4개 중에서 10월 가을 노래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피아노 모음곡 4개 중에서 10월 가을 노래 임윤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참여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737님입니다. 인테데이, 오늘이 3일이니까 10월 1일 뮤지컬 오페라 첫 공을 올린 후겠네요. 분명 전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봤을 것이고 기대만큼 재밌었을 거라 믿습니다. 테디도 많이 떨리고 설레나요? 백인태의 릴리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또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제일 좋아하는 대사도. 신청곡은 찬 바람이 부니 뿌르꾸아머 레베이에 듣고 싶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이 릴리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인간에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있다가 그 좋아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그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싶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러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이 높은 자리가 없어지면 내가 하고 싶었던 그것들이 같이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존재하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시작했던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충족시키면서부터 벌어지는 이 자리를 놓칠 수 없는 그런 인간이 정확히 릴리인 것 같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는 저병 너머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동안 솔로곡 했던 곡 중에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몰리에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자유로운 자신의 예술을 하기 위해 루이 14세를 떠납니다. 그때 이 릴리는 같이 못 떠나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없어지면 자기는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그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충돌들이 노래로 나온 거죠. 저병 너머 있는 자유로운 곳, 난 알고 있는 걸까? 저병 너머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곳, 모든 걸 버리고 나면 나도 자유로울까? 이름 없이 태어나 찢기며 살아왔어. 거미줄에 갇힌 채 타란텔라를 추면서 그래도 나는 살아남았어. 하고 나머지는 저희 뮤지컬 오페라에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0388님입니다. 명절 전날 아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본의 아니게 가족 모두가 연휴를 집에만 갇혀 지냈는데 이렇게 여유롭고 편안한 명절은 난생 처음인 듯해요. 요즘 독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하니 조심하시고 오페라 첫곡날 건강하게 만나요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이런 소가족들, 핵가족이라고 해야 되죠. 핵가족의 행복을 조금 어떻게 보면 갖다 준걸 수도 있겠네요. 물론 힘들더라도 다 같이 만났을 때 에너지 받고 나서 가족들 만나길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몸 한켠에선 휴식을 원한다 이런 것도 존재하는데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이번 주는 사연 쓸게 많았던 것 같은데 두 가지쯤은 야구 관련된 거라서 징크스 깨질까 봐못 쓰고 있어요. 야구는 징크스에 취약한 스포츠거든요. 입이 근질거리는 중. 테디는 연휴 때뭘 맛나게 먹었나 궁금하네요. 이러셨는데 전 연휴 때 계속 극장에 있었고 그래서 추석이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위에 진짜 버금가는 그런 마음들을 무대에서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극장에 계속 있었다는 거. 근데 이 징크스란 게 궁금해요. 과연 본인이 해서 승률 100%의 징크스면 그게 완전히 징크스가 맞을 것 같기도 해. 입이 근질거리고. 근데 이러면 너무 웃기잖아.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야구가 안 진다. 그랬는데 야구가 진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단추를 잘못 채워봤더니 또 이겼네. 그 단추를 또 계속 야구 때마다 잘못 꼈는데 또 계속 이겨. 그러다가 5번을 못 넘겼어. 그러다 이번에는 세수를 안 하고 나가봤네. 그랬더니 또 이겼어. 이렇게 징크스를 늘려가는 건전또 징크스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죠? 베르테르님입니다. 전 명절 때 깻잎 새우전을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아해서 내년엔 200마리 넘게 할것 같네요. 근데 새우전 좋아요. 왜냐면 보통 전집에서는 칵테일 새우를 많이 쓰죠. 조그만 거 냉동. 왜냐면 그게 까져 있고 편하죠. 근데 이걸 대하랄지, 흰다리 새우랄지, 이런 큰 새우들 해서 전하면, 이 사실 요리는 재료가 반인데, 칵테일 새우 그거 얼마나 쌉니까? 아르헨티나산, 막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새우로 하면은, 야, 이거는 그냥 맛이 포장됐죠. 왜? 전도 간이 필요하지만, 간을 그리 안 맞춰도 되는 메뉴 중 하나죠. 간장이란 걸 찍어 먹기도 하니까. 아무튼, 200마리 아주 멋집니다. 저도 하나 먹고 싶네요. 해롱이님입니다. 우리 집은 전 부치는 라인업이 매년 같아요. 육전, 동태전, 꼬치. 저는 부치면서 먹는 게 뜨거울 때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저는 특히 그 동그랑땡 막 이런 거, 뭐 아니면 계란 그물 입힌 거 그거 진짜 아주 뜨거울 때 바로 먹는 게 맛있죠. 근데 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맛있는 게 많아서 그런지 육전, 동태전 별로 다안 끌립니다. 근데 아까 전에 그 새우전은 좀 끌리네요. 떼끼로님입니다. 이젠 추석상쯤이야 눈 감고도 차리지만 어깨가 뭉치는 건 여전하네요. 그래도 차례 후 식구들과 정종 한잔하며 음식 먹을 때는 행복합니다. 친정 식구들과는 명절 때마다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동안에 변천사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식구들과 모이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명절이 있나 봐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마저 아니면 언제 이렇게 식구들을 보겠어요. 그죠? 정말 식구들과 모여서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사는 얘기 듣고, 물론 그 안엔 잔소리도 포함되어 있고, 따뜻한 말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은 역시 우리 집이 더 좋지라는 그런 자랑도 섞여 있는. 그래도 다 같이 모이면 좋다. 마리안나님입니다. 추석 연휴 내내 이불 속 행복 만끽했어요. 이 편백나무 펜션에서 여러 번 잡았는데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래도 향이 좋으니까. 며칠 전 추석 특집으로 K가곡 경연 대회를 했어요. 제가 나름 우리 가곡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외국 성악가들이 부르는 가곡들 중 처음 들어보는 곡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외국인 프로 성악가들이 우리말로 한국 가곡 부르는 경연 대회래요. 근데 당연히 많이 모르죠. 예를 들면 나 가요 좀 알아 이랬는데 요즘 뭐 에스파랄지 아니면 뭐
코르티스랄지 뭐 이런 가수들 나와갖고 요즘 노래 부르면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이 가곡도 그렇거든요. 매년 가곡 대회를 통해서 아니면 진짜 발표를 통해서 많은 가곡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많이 안다라는 것 자체가 아주 대단하신 거죠. 재밌었겠네요.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매주 신청해 주시는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듀에토의 제발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포르쿠아머 레베이의 마스네 베르테르, 어찌하여 그대는 나를 깨우는가, 테너 벤저민 베른하임의 노래입니다.

0: 슈퍼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3: 10월 4일 일요일 인테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올해는 20세기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가 태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9월 25일 바로 이 쇼스타코비치 탄생 120주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59년 10월 4일 오늘은 쇼스타코비치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첼로 협주곡 1번이 초연된 날이기도 합니다.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준비했습니다. 이 곡의 초연을 맡았던 무스티 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그리고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연주를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0: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나흘간의 개천절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풍의 영향으로 영남 동해안에 비가 내렸습니다. 밤이 되면 비는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20도로 오늘 보다 선선하겠는데요. 화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져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꾸준한 모습입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내리천 휴게소에서 상남 6터널까지 1km 정도 차간격이 좁혀져 있고 화촌 2터널에서 동남 2터널까지는 지금 5km 구간 밀리는 가운데 설악을 지나서 화도 나들목까지 13km 구간 정체가 이어 있습니다. 덕소 삼패 나들목에서 강일까지 3km 구간 다시 밀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가는 길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고 당진부터 서평택 일대까지도 아직은 2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8: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All About News YTN News FM.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금융권 해킹 피해가 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까지 확장하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앞당겨 열었습니다.

0: 추가 해킹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휴 뒤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려던 금융당국이 연이은 해킹 피해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사에 이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까지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연쇄 해킹에 금융권 전체에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2: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3: 이어건 금융위원장입니다.
2: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1: 짧은 기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무차별적인 해킹 시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금융권에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외부에 노출된 전산 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2: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하고
3: 이어건 금융위원장입니다.
2: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범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1: 다만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데 당국도 공감한 만큼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4: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정보를 빼낸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0: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에 금융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AI 공격은 AI로 막는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5: 금융권에 대한 잇따른 해킹 공격을 특정 집단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해킹 공격 당시 해외 IP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와 똑같은 인터넷 주소가 앞선 7개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또는 대출 모집인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위성 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개별 회사의 대응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AI는 사람들이 맞는
3: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6: 해킹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5: 금융당국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 체계 전반을 바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3: 공격이
2: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5: 유례 없는 인공지능 해킹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전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4: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112기나 갖고 있다며 김정은과 좋은 관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0: 반면 이란에 대해선 핵무기를 가질 수 없고 전쟁에 관해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다시 밝히면서 최근 몇 달 사이 양측에 상반된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7: 11월 중간선거 격전지인 오하이오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 중국 등 핵무기 보유국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다며 북한 핵무기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꼭 콕 집습니다.
8: 김정은과 저는 잘 지냅니다. 북한 김정은 누군지 아시죠? 핵미사일을 112개나 가진 상대와 잘 지내는 게 좋겠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8월에도 매우 비슷한 발언을 했는데 다만 북한 핵무기 보유량은 이번과 두 배 정도 차이가 나 숫자를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8: 난 김정은과 사이가 좋습니다. 잘 지낸다는 건 좋은 거죠.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는 핵무기를 57개나 가지고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7: 지난해 1월 집권 2기 취임일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칭한 이후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김 위원장과 잘 지낸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써 주목됩니다. 북한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이란에 대해선 핵미사일을 절대 갖지 못할 거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합의 또는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합니다.
8: 이란과 관련해서 내릴 결정이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초토화했어요. 따라서 유일한 문제는 쉬운 길로 갈 건가 아니면 어려운 길로 갈 건가 하는 점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7: 지난 1일에도 이란이 합의에 서명하거나 더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압박했습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상반된 언급 그대로라면 핵전력 보유 여부에 따라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설정하겠다는 것. 동시에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른바 한방이 절실한 때에 북한과 이란 문제에서 성과 혹은 결단을 반복해 강조하지만 둘 모두 돌파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 격전지 중 하나인 오하이오주를 찾아 관세 정책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대거 유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지원 유세 연설을 통해 여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약 1년 반 정도의 작은 기회를 준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150, 200, 250, 3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한국, 캐나다 등 각국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활용해왔고 이 때문에 미국이 웃음거리가 됐다며 자신의 관세 정책을 정당화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알래스카에 전례 없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알래스카 투자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론조사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9: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영상 메시지를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 먼저 알래스카에서의 성과를 자화자찬했습니다.
8: 저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걸 알래스카로 가져왔습니다. 그 누구도 근접하지 못했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제게 영광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댄 설리번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행보지만 우리 정부의 알래스카 투자 압박을 계속할 거란 전망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한 현금 공약도 이어집니다. 미국 성인에게 5천 달러씩 나눠주겠다는 공약에 이어 노년층 의료 지원, 메디케어에 가입된 2천만 명 이상에게 100달러에 가까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 여러분은 거의 즉시 돈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린 모든 업무에서 미국 국민과 미국 노년층을 보살피고 여러분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9: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대선에서 모두 이긴 공화당 텃밭조차 민심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 알래스카주에서 메리 펠톨라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50%로 43%인 댄 설리번 상원의원보다 7%포인트 앞섰습니다. 보수의 심장, 텍사스주에서도 민주당 제임스 탈라리코 후보가 켄 팩스턴 후보의 우위를 보이고 오하이오와 아이오와주, 1932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오지 않았던 캔자스주에서도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민주당이 연방상원에서도 다수당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8: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이 매우 낮고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도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니퍼 로리스 미 버지니아 주립대 교수입니다.
9: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의석은 운영상 함께하는 무소속을 포함하면 47석. 이번 중간선거에서 4석을 더 확보하면 공화당 주도 의회 지형이 뒤집히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서머타임으로 불리는 일광 절약 시간제와 관련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의 전화번호를 온라인에 공개하면서 항의 전화를 유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톰 코튼 아칸소주 상원의원이 서머타임 영구화 법안의 통과를 막고 있다며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0: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자신이 공직에 부적합하다고 비난하자 그레이엄 의원의 휴대전화번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1: 세계 발사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우주 시대를 열었던 로켓, 바로 스페이스X의 팰컨 9입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가 이 주력 로켓의 은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0: 사상 처음으로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한 초대형 로켓 스타쉽으로 완전한 세대 교체에 나섰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엔진 결함 위기를 딛고 사상 첫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이번 비행의 핵심 임무는 차세대 통신 위성인 스타링크 V3 26기를 궤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기술 검증을 넘어 실제 상업 위성을 실어 나르며 수익을 창출하는 운송 수단으로서의 첫 발을 뗀 겁니다. 스타쉽의 이번 성공은 스페이스X의 든든한 효자였던 팰컨 9의 퇴장을 의미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600회 이상 발사되며 전 세계 우주 화물의 80% 이상을 도맡았던 팰컨 9. 하지만 스페이스X는 최근 플로리다 발사장에서 팰컨 9을 이용한 스타링크 발사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던 자체 주력기를 스스로 내려놓고 스타쉽을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3: 스타쉽은 역사상 제작된 로켓 중에 가장 큽니다. 높이만 100m가 훨씬 넘죠. 상단 우주선과 하단 부스터 두 부분 모두를 100% 완전히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리비젝스는 영국 과학박물관 우주 총괄입니다.
2: 이처럼 기존 팰컨 9을 압도하는 체급과 경제성 때문입니다. 기존 팰컨 9으로는 통신 성능이 10배 향상된 육중한 V3 위성을 몇기 싣지 못하지만 스타쉽은 한 번에 수십 기씩 퍼나를 수 있습니다. 발사 비용 역시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3: 팰컨9이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는데 스타쉽은 또 10분의 1로 낮출 겁니다. 화물 수송 능력도 압도적이죠. 애덤 베이커 크랜필드 대 방문 교수입니다.
2: 단순한 로켓 교체를 넘어 지구 저궤도에 대규모 화물을 매일 쏟아붓는 대량 우주 물류 시대의 개막. 10년 우주 시장을 지배했던 팰컨 9의 황혼 위로 거대한 스타쉽 경제권이 본격적인 닻을 올렸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0: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물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지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0도로 오늘보다 한결 선선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밤 9시까지 이태원 일대에서는 2026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 내일 오전 6시까지 녹사평 광장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까지는 전면이 통제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태원로 따라 제1기획에서 이태원역까지 아직은 차량들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구간도 아직은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한남대교 남단에서 성수대교 구간 사이 아직은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지금 서울 쪽으로 설악부터 화도 나들목까지 16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인테드의 2부 첫 곡,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중에서 깨졸리다만이나 그대의 잔손, 첼로와 현악 앙상블을 위한 편곡이었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 모리츠 부르크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인테데이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추석 연휴 특집으로 오페라가 아니라 극부수 음악, 페르킨트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다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작품은 엘렉트라입니다. 이 작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본 분들 많으시죠? 우선 제가 봤으면 많이 본 거거든요. 제가 영화를 잘 안 보니까. 영화에는 미케네 왕으로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이끌었던 아가멤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재밌겠네 벌써.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마치고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기 위한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아가멤논 역시 전쟁에서 승리한 뒤 자신의 고향 미케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가멤논은 고향에서 아내 클리템네스트라와 그녀의 그 바람핀 상대 정부 아이기스트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가멤논의 딸이 오늘 오페라의 주인공 엘렉트라입니다. 아버지가 살해당한 뒤 엘렉트라는 이 단 한 가지의 생각에 사로잡혀요. 언젠간 남동생 오레스트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와 아이기스트에게 복수해 주리라 라는 거죠. 살로메가 한 여인의 욕망과 집착을 그렸다면 이 엘렉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배하는 이 감정 바로 복수입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엘렉트라 역의 이 비르기트 닐손 그리고 클리템네스트라 역의 레지나 레스닉 그리고 크리소테미스 역의 마리 콜리어 오레스트 역의 톰 크라우제 그리고 게오르그 솔티가 지휘하는 빔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자,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 시작합니다. 막이 열리면 미케네 왕궁의 안뜰이 보입니다. 시간은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이고요. 왕궁의 하녀들이 물을 기르면서 엘렉트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채팅방이 꼭 물을 기르면서 아니면 빨래를 하면서 그 여자들의 채팅방이 시작되잖아요. 카톡을 여기서 주고받은 거지 거의. 그죠? 요즘 엘렉트라는 제정신이 아니고 지저분한 차림에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다녀. 아버지 아가멤눈이 살해된 뒤 엘렉트라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은 채 매일 아버지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녀들은 그런 엘렉트라를 조롱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은 그녀를 불쌍히 여깁니다. 엘렉트라는 그래도 전왕 아가멤논의 사랑받는 딸이었고 여전히 공주의 위엄이 있어! 라고 하자 뒷담을 하던 이제 하녀들은 지만 잘났지 성성성성성 하면서 모두 자리를 떠납니다. 마침내 엘렉트라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된 엘렉트라는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가멤논, 아가멤논, 무덤에 나와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 엘렉트라는 언젠간 동생 오레스트가 돌아와서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 클리템네스트라와 이 그녀의 정부 아이기스트에게 복수해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또 남자 이제 또 동생이랑 같이 죽이려고 그죠. 그리고 복수가 이루어지는 날 자신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승리의 춤을 추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때 동생 크리스테미스가 나타납니다. 이 크리스테미스는 여자 여동생이었네. 언니와 달리 복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왕궁을 떠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난 언니처럼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난 여자야. 아이를 낳고 싶어. 난 궁전도 싫고 그저 농부의 아내라도 좋으니 더 늙기 전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엘렉트라에게 클리템네스트라와 아이기스트가 언니를 가두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요. 같이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혼자가 됐어요. 외로운 거죠. 그때 왕궁 안이 소란스러워지고 두 사람이 어머니 클리템네스트라가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편 아가멤논을 죽인 장본인이잖아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밤마다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많은 재물을 바쳐도 악몽이 사라지지 않자 엘렉트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느냐? 엘렉트라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기 위해선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누가 죽어야 하느냐? 어머니 질문에 엘렉트라는 대답합니다. 여자를 죽여야 해요. 그 제물은 소녀도 처녀도 아니라 남자를 알아버린 여자여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은 남자가 바쳐야 해요. 그 남자는 이방인일 수도 있고 어떤 복수라는 거지? 이 궁전의 혈통일 수도 있어요. 라고 덧붙입니다. 클리템네스트라의 얼굴이 두려움이 감돕니다. 엘렉트라가 외국으로 간 동생 오레스트에 대해서 묻자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아이는 외국으로 보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왕족처럼 잘 지낼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에게 황금도 많이 보내줬지. 이랬는데 이제 동생도 죽인 건 아니겠지, 엄마가? 에이, 엄만데. 그러자 엘렉트라는 대답합니다. 당신 속내를 내가 다 알아. 오레스트가 두려워서 그를 내쫓은 거지. 황금을 준 것은 그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죽여달라고 보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말한 재물은 바로 당신이야 라고 외칩니다. 당신의 피가 필요해. 내가 동생을 시켜서 당신을 죽이고 말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시녀가 달려와서 클리템네스트라에게 무언가를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클리템네스트라는 갑자기 기쁨에 찬 웃음을 터뜨리고 사라집니다. 잠시 뒤 크리소테미스가 뛰어나와서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오레스트가 죽었어. 이 엄마 맞아?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소식에 엘렉트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습니다. 오레스트가 돌아올 수 없다면 이제 자신이 직접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는구나. 엘렉트라는 크리소테미스에게 함께 어머니와 아이기스트를 죽이자고 하지만 겁에 질린 크리소테미스는 언니의 부탁을 거절하고 달아납니다. 결국 이 엘렉트라는 혼자서라도 복수를 해야겠다 결심했고 아버지가 살해됐을 때 사용됐던 도끼를 찾기 시작합니다. 도끼로 이마까 옛날에 그 일본 이름 이때예요 이러면서 비사이로 막까 막 가장 날씬한 사람 잔인한 사람은 도끼로 이마까 막 이랬었는데 그때 낯선 남자가 한 명이 나타납니다.

엘렉트라는 낯선 남자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오레스트의 죽음을 알리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엘렉트라는 그 말을 믿고 자신이 오레스트의 누나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잠시 뒤 엘렉트라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가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오레스트였습니다. 엘렉트라는 동생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레스트. 이 장면은 엘렉트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거 유명하죠. 그 거의 오디세이에서 그 사람 이 허름하게 왔다가 나중에 그 활로 다 쏠 때 왕이 돌아왔다 이런 느낌.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다시 만난 엘렉트라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오레스트가 돌아온 이유는 아버지 아가멤논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렉트라는 동생 오레스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제외의 기쁨을 나눌 때가 아니라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될 때야. 마침 지금 궁전 안에는 남자가 한 명도 없어. 오레스트는 시녀의 안내에 따라 궁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클리템

에스트라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오레스트가 어머니를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르는 아이기스트는 오레스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엘렉트라는 그런 아이기스트에게 아주 친절한 태도로 다가가서 그를 왕궁으로 안내합니다. 아, 이쪽으로 오세요. 아,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0: dass er gestorben ist. Und wegen so, dass nicht zu zweifeln ist.
1: 그리고 잠시 뒤 아이기스트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오레스트가 아이기스트까지 죽이면서 마침내 아버지의 복수를 끝낸 겁니다. 왕궁 안에서는 오레스트를 환영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크리소테미스도 뛰어나와서 언니에게 복수가 이루어졌다 외칩니다. 언니 복수가 이루어졌어. 오레스트가 아이기스토스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어. 엘렉트라는 평생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엘렉트라는 말합니다. 조용히 해. 그리고 춤을 춰. 그리고 미친 듯이 광란의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전 오페라인 살로메에서도 이 소프라노가 7배일의 춤을 길게 췄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프라노만 죽어나가요. 왜 항상 테너는 안 추고 소프라노만 춰.

자신이 오래전 꿈꿔왔던 승리의 춤을 춥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엘렉트라는 그 복수가 완성된 순간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만 겁니다. 크리스토테미스는 쓰러진 언니를 바라보다가 왕궁의 문을 두드리면서 동생을 부릅니다. 오레스트! 오레스트! 그리고 강렬한 관현악과 함께 오페라 엘렉트라는 막을 내립니다.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인테어 오페라 극장. 오늘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엘렉트라였는데 어떠셨나요? 이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를 듣다 보면 유난히 소프라노의 존재감이 큽니다. 살로메의 살로메, 엘렉트라의 엘렉트라, 그리고 이후에 장미의 기사,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까지 소프라노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남겼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슈트라우스의 아내 파울린의 대아나가 바로 소프라노 가수였다고 합니다. 네, 슈트라우스는 아내를 위해 많은 가곡을 쓰기도 했고 파울린에는 그의 음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슈트라우스와 특별한 인연을 가진 악기도 있습니다. 바로 호른인데요. 이 아버지 프란츠 슈트라우스가 당대에 뛰어난 호른 연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트라우스는 호른이라는 악기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고 그래서인지 슈트라우스의 작품을 들어보면 오케스트라에서도 호른이 인상적으로 활약하는 부분이 많고 호른을 위한 작품도 여러 곡 남겼습니다. 그의 호른 작품 준비했습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호른 협주곡 1번 중 1악장, 라르스 미하엘, 스트란스키의 호른,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0월 4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내일은 대체 공휴일이라 뿌띠 뒤더클은 하루 쉬고 전 슬기 씨와 함께 화요일 뿌띠 뒤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0: 조금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1: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3: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어제보다 낮 기온이 오른 가운데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영남 동해안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다시 오늘 밤부터 서울 등 중북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되겠고 비는 내일 오전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 사이 내리는 비 양은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최대 3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는 10mm, 그 밖에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아직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서 하이패스에서 신탄진 나들목까지 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주감 휴게소 일대부터 남청주 나들목까지 4km 구간과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까지도 아직은 11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4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동홍천 나들목에서 동산 2터널까지는 8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금융권 해킹 피해가 은행을 넘어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까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앞당겨 열었습니다. 추가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1: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휴 뒤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려던 금융당국이 연이은 해킹 피해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에 이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까지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연쇄 해킹에 금융권 전체에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4: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5: 이어본 금융위원장입니다.
4: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0: 짧은 기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무차별적인 해킹 시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금융권에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외부에 노출된 전산 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1: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하여
2: 이어건 금융위원장입니다.
1: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범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0: 다만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데 당국도 공감한 만큼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금융권 정보를 빼낸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에 금융권이 속수무책당하면서 AI 공격은 AI로 막는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4: 금융권에 대한 잇따른 해킹 공격을 특정 집단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해킹 공격 당시 해외 IP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와 똑같은 인터넷 주소가 앞선 7개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또는 대출 모집인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위성 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개별 회사의 대응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AI는 사람들이 맞는
6: 김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5: 모든 해킹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4: 금융당국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 체계 전반을 바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4: 유례 없는 인공지능 해킹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전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해온 만큼 전방위적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7: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출 사고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보안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천만 개 계정정보가 유출된 OTT 서비스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8: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7: 당시 이 대통령은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지난달 30일 SNS 메시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아낀 보안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 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3: 시중은행을 넘어서 제2금융권까지 인공지능 해킹 공격이 번진 것으로 드러나며 앞서 내사에 착수한 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연휴에도 대부분 관련 인력이 출근했는데 정식 수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4: 경찰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AI 해킹 피해 관련 금융당국 긴급회의. 공조체계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1: 과기부, 계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6: 이어건 금융위원장입니다.
1: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 AI 해킹 피해가 확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테러 대응수사대 인력은 연휴에도 대부분 출근해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범위 확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상 입건 전 조사지만 사실상 정식 조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각 해킹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격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일단 구체적 피해 규모와 피해 사실관계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등 범죄는 이제 막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만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경찰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이란 점에서 경찰의 수사 본격화 시점과 수사 역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전 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2만 4천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메일 주소, 지위 등 개인정보 7개 항목이 특정 웹페이지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측은 32시간 만인 3일 새벽 0시 노출된 웹페이지를 삭제한 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고를 보고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직원들에게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나 메일, 문자 발신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권 해킹 공격과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대법관 재지청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장기간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2: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재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고심 끝에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청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불렀다는 명목에 범여권 주도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독립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고 재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거부가 대법관 재청 리이행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한정된 만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는데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전한 뒤 증언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9: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6: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9: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여야 공방이 일단락된 후에야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관례대로 기관을 대표해 국감장에 출석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인데 앞서 취재진에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만큼 준비한 인사말로 재재청 거부 관련 생각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용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을 요구받은 만큼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지난 청문회들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번번이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청와대 인사참사 관련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야당의 출석 요구를 막아섰다며 국민이 따져 물을 사람은 빼고 민주당이 망신 주고 싶은 사람만 골라 세우느냐고 꼬집었습니다.
1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7: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6: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8: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까지 개천절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영남 동해안에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밤이 되면 비는 전국적으로 다시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 20도로 오늘보다 한결 선선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많이 좋아지는 가운데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신탄진 나들목에서 주감휴게소까지 7km 구간 밀리고 있고 옥산 하이패스 일대부터 청주휴게소까지 아직은 11km 구간 정체입니다.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까지 4km 구간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서울 가는 게 동공천 나들목에서 동산 2터널까지는 8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설악부터 화도 나들목까지 지금 16km 구간 다시 밀리는 모습이니까 이럴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수도권 제주남고속도로는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구리에서 판교 방향 김포부근 1,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때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입니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론중재위원회가 해당 언론사에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자료를 보면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 가운데 10건 중 6건 이상은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권고의 한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보도였다면 마땅히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권고가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무엇이 더 필요할지 잠시 후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허용하면서 초대형 미디어 합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해리포터와 DC, 미션 임파서블과 탑건 등 세계적인 IP들이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되는 건 팬들로서는 기대되는 일이지만 국내 OTT들에게는 살 떨리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파라마운트와 워너의 메가딜이 가져올 지각 변동을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0: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최근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도 후속 조치가 없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
2: 네.
0: 언중위는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정 보도나 반론 보도,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 네.
0: 언중위의 시정 권고가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서 진행되는 정정 보도 같은 절차와는 좀 다른 건가요?
2: 네, 다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언중위 하면 언론 보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면 피해자와 언론사 사이에서 언중위가 조정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0: 네.
2: 그것 이외에도 시정 권고라는 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시정 권고는 언론 보도에 법익 침해 문제가 있는지를 심의하고요. 해당 언론사에 그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보도들 이런 경우에 법률상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타인의 법익 침해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정 권고를 하는 겁니다.
0: 네.
2: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직접 분쟁을 제기해야만 작동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보도에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원이 부적절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는지 보도 과정에서 보도해야 할 내용을 보도하다 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거든요. 이런 제도는 개별 피해자에게만 대응 부담을 맡기지 않고 언론의 보도 관행을 점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이 자신과 관련된 보도가 있는지 아예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도를 모니터링해서 시정 권고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0: 네, 예를 들어주셨어요. 피해자가 딱히 특정되진 않더라도 이런 보도들 괜찮을까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시정 권고 제도가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 시정 권고를 해도 효과가 미비하다는 거죠.
2: 네, 연합뉴스가 9월 27일에 보도한 이모경 권리침해 보도 시정 권고에도 10건 중 6건 무조치라는 보도였는데요. 이 보도를 보고 저도 좀 놀랐어요.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제 분석해서 낸 기사인데요.
0: 네.
2: 2024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같은 유형의 권리침해로 한 반기에 세 차례 이상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가 328건이나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같은 유형의 권리침해를 게다가 한 반기에 세 차례나 했다. 그러면 네. 사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그 언론사가 거의 인지하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언주기는 이렇게 같은 유형의 침해를 반기에 3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그 시정 권고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를 하고 이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3: 네.
2: 그런데 이런 시정 권고를 직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206건으로 전체의 62.8%가 되었다는 보도 내용이거든요.
3: 네.
2: 수정한 사례는 75건, 삭제한 사례는 74건뿐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놀란 것은 같은 유형의 권리 침해를 반기에 12번이나 반복한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0: 네. 아무래도 이게 권고이다 보니 시정 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이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하거나 하는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언론중재법은 시정 권고에 권고적 효력만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가 정말 힘을 가지려면 일단 해당 언론사와 담당 기자나 PD 등 그 제작자분들이 그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권고를 받았다고 해당 기사를 정정하지도 삭제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3: 네.
2: 이걸 안 하면 우리 회사나 또는 내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대중들이 이 제도 자체를 거의 몰라서 이 언론사가 그런 걸 받았다고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어도 그것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측면에서나 많은 부분에서 언론사 입장에서 한마디로 좀 타격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도입니다.
3: 네.
2: 그래서 이모경 의원은 시정 권고를 받은 10건 중 6건꼴로 후속 조치가 없고 같은 자리에서 12번씩이나 반복한다면 이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 아니냐라고
3: 네.
2: 하면서 권리 침해를 반복하는 언론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3: 네.
2: 시정 권고 이후 문제가 된 기사의 수정과 삭제 그리고 동일한 사례의 재발 여부까지 추적해서 잘못된 보도가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성과로 언중이가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3: 네.
2: 저도 이모경 의원의 이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중이가 또 어떤 성과로 이것을 기록하고 관리한다 해서 과연 언론사 입장에서 시정 권고를 부담으로 느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0: 네, 시정 권고로 끝날 게 아니라 이후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2: 네.
0: 언중위 외에도 언론 보도를 심의하는 기구가 또 있지 않습니까?
2: 네, 자율 규제를 위한 심의 기구가 있습니다.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먼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윤리 강령과 실천 요강 등에 따라서 기사와 광고의 윤리적 문제를 심의합니다. 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건데요.
3: 네.
2: 정확한 보도인지, 취재와 보도 과정이 공정했는지,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했는지, 기사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했는지 같은 문제를 살펴봅니다. 신문뿐 아니라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온라인 매체의 보도도 다루고 있고요. 주의, 경고, 그리고 공개 경고 같은 심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런 결정은 언론계가 스스로 정한 윤리적 기준에 따라 잘못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인터넷 신문윤리위원회도 비슷한 자율 규제 기구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율 규제에 참여하겠다고 서약한 인터넷 신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사와 광고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3: 네.
2: 인터넷 신문의 윤리 강령과 기사 심의 규정, 광고 관련 윤리 강령과 심의 규정에 따라서 보도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인터넷 신문이라는 이름 때문에 자칫 모든 인터넷 언론을 자동으로 심의한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참여 서약서를 낸 언론사에게만 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 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매체는 여기에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3: 그렇군요.
2: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기사형 네. 광고 편집 기준의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있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기사형 광고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기사 형식의 광고 자체를 모두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독자가 이것이 광고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편집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0: 네.
2: 이 편집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구들은 모두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심의 결과가 나와요.
0: 네.
2: 권고, 주의, 경고 등의 결정들이 내려지고 그 내용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 홈페이지에 가보면 생각외로 정말 많은 언론 보도가 매달 위반된 사례로 업데이트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0: 네.
2: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 보도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심의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심의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고 해도 독자가 일부러 이 홈페이지 게시판을 찾아 들어가서 살펴보지 않는 이상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저도 정말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취미 생활처럼 들어가서 이것을 보거든요. 이런 사이트들을. 그럼 이제 제가 안 읽었지만 이런 기사들이 문제 있는 기사들이 최근에 나왔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요.
0: 네.
2: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는 저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보는 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0: 네.
2: 실제로 독자가 내가 어떤 기사를 읽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런 심의 기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이 어떤 제재를 받았는지를 찾아보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0: 맞아요.
2: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결정이 돼도 비슷한 문제 있는 보도가 그 다음 달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 그러니까 심의를 해서 그 결정을 내리는 것까지는 잘한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결정 이후의 기록이 지금 부재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결정 이후의 기록이라면 조금 전 말씀하신 각각의 기관 심의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2: 네. 그 세 기관이 다 비슷하게 언중의 시정 권고도 마찬가지고 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수준에서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일단은 이 차이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중의 시정 권고와 민간에서 하는 자율 심의는 법적 성격과 대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공통점이 있죠. 심의를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 그 기관의 분들이 그리고 그 결과를 계속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심의 그걸 하고 난 이후에 실제 해당 보도 또는 광고가 달라졌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 실효성이 너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되는 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0: 네.
2: 물론 심의 결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심의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0: 네.
2: 이런 심의 결정은 어떤 보도가 왜 문제인지

0: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고요. 편집국이 노력을 한다면 이런 심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보도 간행이나 이런 걸 평가하고 점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죠.
1: 네.
0: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접했을 때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각 기관이 기울이는 노력 그리고 어떤 재정적인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에 비해서 이 제도들이 너무 알려져 있지 않아서
1: 네.
0: 언론사가 받는 아까 말씀드린 윤리적, 도덕적 타격감도 적고 실제로 언론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너무 미비하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 네. 자, 그러면 실효성이 좀 있으려면 이게 현장에서 잘 좀 작동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0: 예, 이 부분은 정말 정답이 없어서 저도 혼자서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1: 네.
0: 일단은 언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1: 네.
0: 실제 수정이나 광고 표시 변경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관에서 그 변경이 있었는지를 확인한 날짜는 언제인지 등을 좀 자세히 더 업데이트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만약에 해당 언론사에서 권고를 받았는데 경고나 뭐 어떤 조치를 받았는데도 수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언론사가 직접 설명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1: 네.
0: 경우에는 그런 응답 내용을 담도록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1: 네.
0: 이런 자세한 정보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 열심히 심의한 결과가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독자들도 매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한번 잘못하고 고친 경우와 같은 문제를 거듭 지적받고도 계속 같은 그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는 분명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반복 위반 매체에는 편집 책임자가 개선 계획을 내고 일정 기간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같은 것도 제안해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론사에게 너무 자율 규제인데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언론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요. 언론사 분들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그 내용을 막 보도하고 공개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그런 언론 자신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개선하고 묻는 것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심의 결정문, 그 시정 권고 결정문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후에 그런 비슷한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더 화가 나고 더 상처가 될 것입니다.
1: 네.
0: 같은 피해를 겪을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자율 규제의 성과도 그런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심의 기구가 문제를 발견하고 판단하는 일과 함께 언론사들이 그 판단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무엇을 바꿔가고 있는지를 보여줄 때 자율 규제할 만하다. 이런 시민의 신뢰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앞서 타격감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권고를 어기면 처벌을 하자, 처벌하도록 만들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사실 저는 굉장히 강한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정말 해야 된다라는 감정이 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효성 있는 대응을 이야기하다가 너무 강경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 드는데요.
1: 네.
0: 모든 윤리적 위반을 곧바로 국가의 처벌 대상으로 바꾸는 데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윤리적 판단과 법률상 위법 판단이 항상 같지는 않고 언론의 자유와 심의기구의 독립성도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각 제도가 가진 권한과 절차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간 자율기구라면 참여 매체가 결정에 어떻게 응답하고 시정할지 좀 더 약속을 구체화하고 견인해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시정 권고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0: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2: 네, 이번 주에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오전 7시 10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약 2주간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1: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가장 먼저 어떤 부분 짚어볼까요?
2: 네, 확인되지 않은 의혹에 진행자가 오히려 힘을 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9월 20일 강찬호 씨가 진행을 맡은 회차 방송이었는데요.
1: 네.
2: 출연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추미애 지사 측의 선거 컨설팅 비용과 관련해서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줬을 수도 있다. 중수청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금품 관련 범죄와 수사 가능성을 거론한 중대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는 그 근거를 묻기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1: 네.
2: 그러자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소설에 입각한 얘기다. 전혀 상관없다라고 반박하자 진행자는 오히려 법조계에 계신 분이 맞지 않느냐며 서 변호사의 경력을 근거로 소문이라는 출연자의 주장을 옹호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서 변호사의 법조계 경력이 그 사람이 제기한 개별 의혹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상대 패널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항의까지 했다면 서 변호사에게 근거를 물었어야 했는데 웃기는커녕 진행자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주장에 힘을 실은 셈입니다.
1: 네.
2: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 관련해 근거 없이 말하는 건 패널로서도 적절하지 못하지만 진행자가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진행자로서 신뢰도 잃을 수 있는 태도였습니다.
1: 네.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소문에 대해 진행이 아쉬웠던 부분 짚어봐 주셨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다고요?
2: 네. 같은 날 방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을 단순한 입장 차이로 정리한 점도 좀 아쉬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그건 실세가 작용한 것이다 라며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씨 등을 거론했습니다. 진행자는 개입 근거를 묻기보다 고로 이분들이 다 이번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질문했는데요.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도 전에 책임과 사퇴 문제로 넘어간 것입니다.
1: 네.
2: 역시 하원기 전 부대변인이 근거를 요구하며 공방이 이어졌지만 진행자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라며 주제를 바꿨습니다. 인사 실패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입장 차이일 수 있지만 특정인이 실제로 개입했느냐는 확인해야 할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날 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1: 네.
2: 서정욱 변호사는 장관으로 임명된 세 사람을 부동산 트리오라고 부르고 강신철 장관의 부동산 문제를 설명하면서 이게 범죄지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전 부대변인은 투기라고 하기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맞섰지만 진행자는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고요 라며 사실관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1: 강신철 장관은 청문 과정에서 위장 전입 의혹이 있었는데 이 의혹이라는 언급을 해줬다면 더 좋았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투기 목적이 입증이 된 것인지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문제인 위법 의혹인지가 구분되지 않았는데요. 투기, 범죄 같은 표현을 허용하려면 사실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진행자는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고요. 또 진행자는 지금의 인터뷰가 청취자에게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되짚으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양쪽의 말을 모두 들었다는 것만으로 진행자의 검증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1: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2: 네, 9월 23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에서는 한 가지의 사건과 정부 정책을 연결하는 근거를 더 물었어야 했는데 묻지 않았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지뢰사고와 관련해서 파편 조각만 갖다가 수거해서 보면 북한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라고 말한 뒤에 정부 대응을 두고 북한 눈치 보는 거냐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실제 파편 수거와 감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부가 조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발표가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북한 눈치를 본다거나 은폐한다거나 하는 해석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는 그 사이에 근거를 확인한 뒤에 답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1: 네. 오늘은 전반적으로 출연자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진행자의 추가 질문이 부족했던 부분을 주로 말씀해 주시네요.
2: 네, 그런 경우가 꽤 많았는데요. 또 나 의원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외국인들로 추정되는 남자들이 우리나라 사람의 차량을 습격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7월 29일 밤 이천에서 신원미상의 남성 두 명이 차량을 가로막고 운전자를 위협한 사건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약 두 달간 수사를 했지만 블랙박스와 주변 CCTV에서 신원을 특정할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건을 미제로 등록한 경우였는데요. 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너무 많은 권한을 한꺼번에 주니까 경찰도 다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라면서 사건을 검찰개혁과 연결했습니다.
1: 네.
2: 또 검찰청을 해체하고 국민에게 각자 안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냐라는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1: 한 사건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고 이거를 검찰개혁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2: 네, 그렇습니다. 경찰 입장은 무엇인지, 나 의원 말대로 진짜 수사를 안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안이 경찰의 권한 확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등은 이 인터뷰에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개별 사건을 정책 실패 사례로 제시할 때는 그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성철 진행자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2: 또 같은 인터뷰에서 조금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문제점도 있었는데요. 나 의원이 이날 방송에서 한동훈 의원만 다룬다고 진행자에게 지적하자
1: 네.
2: 진행자는 저는 안 그러는데 작가님이 써줘가지고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농담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한 질문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보다 책임을 작가에게 돌리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대응이었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걸까요?
2: 네, 인터뷰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점도 좀 아쉬웠는데요. 9월 17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에서 진행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반대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또 임명을 강행하면 역풍이 불지 않을까요? 같은 포괄적인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물론 인터뷰의 핵심 주제는 아니라서 포괄적으로 좀 질문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의혹을 날카롭게 질문하는 방식이 청취자에게는 정보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1: 네,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질 않았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의 질문이 두루뭉술하다 보니 답변도 두루뭉술한 인물평에 머물렀습니다.
1: 네.
2: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인품도 훌륭하고 능력도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고 과거 수사 경과를 들어 의혹이 해소됐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진행자는 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또 9월 16일 박지원 의원 인터뷰도 비슷했는데요. 진행자는 김 후보자 가족이 관여한 기관이 용인시에서는 받지 못한 8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았고 그중 3억 3천만 원 정도는 가족 인건비로 가져갔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 동안 지급된 것인지, 인건비가 정말 과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네.
2: 숫자는 제시를 했지만 그 숫자가 왜 문제인지 판단할 기준은 주지 않은 것입니다.
1: 네.
2: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주진우 의원 아들의 7억 원 증여 문제를 꺼내 논점을 돌리고 김 후보자 가족의 활동을 봉사라고 규정하기도 했는데요.
1: 네.
2: 진행자는 지원금 지급과 가족의 인건비 적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봉사였다는 답변만으로 특혜나 이해충돌을 의혹이 해소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그 결과 검증성 질문이 사실 확인 없이 정당성 주장만 남긴 채 끝나서 좀 아쉬웠습니다.
1: 네, 오늘은 장성철의 뉴스 명당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3: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한 주간의 문화계 소식들을 짚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조환 UID 상무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오랜만에 OTT 업계 상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미국 법원이 파라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허용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덩치의 공룡 OTT가 하나 더 생기게 생겼는데 먼저 그간의 상황들을 정리를 해주실까요?
4: 네, 이번 딜은 상당히 울고불고를 안았죠. 원래 처음에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놓고 넷플릭스가 인수를 한다고 했다가
1: 네.
4: 파라마운트가 포기하지 못하겠다 해서 경쟁하는 구도였다가 사실 이사회는 넷플릭스를 지지했었어요. 근데 파라마운트가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강화했고 그래서 주당 작년 지난 2월이죠. 워너브라더스를 디스커버리를 주당 $31 기업 가치 약 1,100억 달러 규모로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게 변수가 파독적 문제였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2개의 주정부가 콘텐츠 제작 감소 우려, 그다음 가격 상승, 그다음에 이제 뭐 고용 감소 등을 우려해서 소송을 제기했었고요. 9월 말에 양측이 합의를 했고 법원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 10월 1일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1: 네.
4: 미 법무부와 유럽, 영국 등의 심사도 통과한 상태여서 실제로 거래 종결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고요. 합의 조건도 상당히 구체적인데 향후 5년간 극장 영화 제작 개봉 일정 수준 유지하고요. 그리고 미국 영화 제작에 연간 3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면서 파라마운트와 워너 계열 케이블 채널의 협상을 일정 부분 분리하는 조건 등이 붙었습니다.
1: 네, 정말 말씀처럼 우여곡절 끝에 인수가 허용이 된 건데 그럼 이제 남은 걸림돌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인수 지연되는 사이에 뭐 금리가 너무 올라서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듣긴 했거든요.
4: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선은 넘었는데요. 이제부터 오히려 재무와 통합이 더 큰 숙제라고 보고 사실 이제 1,100억 달러 규모가
1: 네.
4: 그 당시에도 이게 가능한 숫자야? 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파라마운트 인수 규모에서 대규모 차입을 일으키고 있는데 금리가 너무 올랐죠. 지금 계속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게 다른 쪽에서도 발표가 돼야 되는데
1: 네.
4: 그러니까 인수금융이 약 7.5%의 가중평균 조달금리로 가정하고 있고 금리가 1%만 움직여도 연간 추정이자 비용이 약 5억 7,500만 달러 로 변할 수 있다는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커서요.
1: 네.
4: 지금 뭐 채권 발행에서도 높은 금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병 이후에 얼마나 빨리 채를 줄여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지금 뭐 이제 회사가 제시한 건 60억 달러 이상의 시너지를 실제로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1: 네.
4: 합병 직후 예상 순수 부채 에비타가 시너지 방영 기준 4.3배라는 게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합니다.
1: 네, 어쨌든 뭐 자금 조달 과제가 남아 있지만 성사 단계에 이른 그런 상황인데 파라마운트와 워너 합병으로 탄생하는 이 OTT 공룡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와 비교해 봤을 때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저 감이 상상이 안 되거든요.
4: 그러니까 파라마운트 플러스와 HBO 디스커버리 그리고 HBO 맥스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그러니까 가입자들로 OTT로 단순 합산을 한다면 이미 2025년 말에 기준으로 보면 2억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스트리밍이 1억 4천만 명 이상, 그리고 파라마운트 플러스가 8천만 명 정도여서 합산하면 2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물론 서비스 중복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통합하면 가입자가 적어지겠죠. 지금
1: 네.
4: 티빙이랑 웨이브처럼. 하지만 지금 여전히 가입자 수준은 크지만 그 콘텐츠 포트폴리오가 워낙 무서워서요. 특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 CBS라든지 파라마운트 피처스, 니켈로디온, MTV, 쇼타임, 파라마운트 플러스 게다가 이제 플루토 TV에 거기다 이제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HBO, CNN, DC, 디스커버리 등이 한 회사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마 콘텐츠 포트폴리오는 역대 가장 큰 회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넷플릭스처럼 스트림 하나만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방송, 영화, 스포츠, 뉴스, 그다음 패스트까지 합친 종합 미디어 회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1: 네.
4: 규모 자체가 사실 가늠이 안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1: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두 회사가 합쳐지는 수준을 넘어서 뭐 콘텐츠와 가입자 규모에서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시청 점유율은 전체 파이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4: 그러니까 이미 파라마

0: 트럼프가 지금 4월 미국 전체 지분을 한7.9% 정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디즈니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던 10.3%
1: 네.
0: 미국에서 보면 넷플릭스가 한 8%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워너 브라더스까지 합친다면 이제 뭐 거의 넷플릭스는 이제 일단은 넘어서는 수준이고 이제 어디랑 비교를 하게 되냐면 유튜브와 비교를 할수 있는 수준까지 갑니다.
1: 네.
0: 그러니까 유튜브가 지금 전체 TV 시청 시간에 한 12%를 벌써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먹는 회사가 탄생한다. 최근에 그런 견제를 위해서 폭스가 로쿠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런 전쟁에 또 불을 붙였거든요. 근데 로쿠는 굉장히 적은 비용에 인수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1: 네.
0: 이거는 물론 굉장히 많은 시청 시간도 기록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뉴스랑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스포츠 이벤트, 월별 스포츠 이벤트 따라서 크게 변동이 크거든요. 예를
1: 네.
0: 들면 뭐 3월의 강남 같은 경우는 파라마운트, 워너브러스 이제 디스커버리 시청량이 올라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고정적인 숫자로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1: 네.
0: 이제 가장 큰 반독점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법한 큰 공룡이 탄생했다는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네. 콘텐츠 이야기를 좀더 해보면 워너에는 해리포터, 뭐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대작 IP들이 있죠. 국내에도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합병이 되면 후속작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0: 이거는 사실은 별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합병을
1: 별개다.
0: 한다고 해서
1: 네.
0: 작품이 더안 나온다거나 덜 나온 거다 그러진 않고 이미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10년간에 걸친 프랜차이즈로 운영하겠다 핵심으로 그래서 HBO의 시리즈가 운영되고 있고요. 반지의 제왕 역시 물론 일부 작품이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 나오긴 했지만 골룸 같은 새로운 극장 프로젝트도 움직이고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오히려 인수한 목적 자체가 이 핵심 IP를 활용하고 싶어서였기 때문에 파라마운트가 제시한 전략 자체가 워너의 강력한 IP를 파라마운트 IP로 해서 글로벌 스트리밍과 극장, 게임 등 여러 창구에서 활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작품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제 DC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슈퍼맨이라든가 배트맨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쿠팡플레이에서 랜턴즈라고 하는 그린 랜턴에 관한 시리즈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더욱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OTT 업계 이야기 두루두루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을 연휴 둘째 날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서울 2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서쪽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면 한층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내일부터는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면서 화재 위험이 높겠는데요. 비가 내리 전까지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전 정체가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산 휴게소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11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안성 분기점에서 안성 휴게소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신갈 쪽으로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진 가운데 천안 나들목 갓길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 때는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북방 3터널에서 동산 2터널까지는 아직은 7km 구간 밀리고 있고 지금 설악부터 화도 나들목까지 아직은 16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금융권 해킹 피해가 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까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를 앞당겨 열었습니다. 추가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금융권의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4: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휴 뒤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려던 금융당국이 연이은 해킹 피해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에 이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까지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연쇄 해킹에 금융권 전체에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5: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6: 이어건 금융위원장입니다.
5: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4: 짧은 기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무차별적인 해킹 시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금융권에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외부에 노출된 전산 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5: 필요한 점검과
6: 이어건 금융위원장입니다.
5: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4: 다만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에 대응하기엔

0: 한계가 있다는데 당국도 공감한 만큼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순유정입니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정보를 빼낸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에 금융권이 속수무책 당하면서 AI 공격은 AI로 막는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2: 금융권에 대한 잇따른 해킹 공격을 특정 집단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해킹 공격 당시 해외 IP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와 똑같은 인터넷 주소가 앞선 7개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또는 대출 모집인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위성 사이트에 보안상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개별 회사의 대응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3: AI는 사람들이 막는 방어법이라든지 모든 해킹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4: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3: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2: 금융당국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 체계 전반을 바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공격이
4: 이어건 금융위원장입니다.
5: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2: 유례 없는 인공지능 해킹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전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사고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을 넘어 제2금융권까지 인공지능 해킹 공격이 번진 것으로 드러나며 앞서 내사에 착수한 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연휴에도 대부분 관련 인력이 출근했는데 정식 수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6: 경찰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AI 해킹 피해 관련 금융당국 긴급회의. 공조체계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5: 과기부, 계보위,
4: 이어본 금융위원장입니다.
5: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침해 위협에 엄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 AI 해킹 피해가 확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수사대 인력은 연휴에도 대부분 출근해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범위 확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상 입건 전 조사지만 사실상 정식 조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각 해킹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격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일단 구체적 피해 규모와 피해 사실관계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등 범죄는 이제 막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만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경찰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이란 점에서 경찰의 수사 본격화 시점과 수사 역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이렇듯 최근 금융권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만 명 넘는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습니다. 외부 웹사이트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노출됐는데 한전 측은 관계 당국에 신고 후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전 직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특정 외부 웹페이지에 한전 직원 2만 4천 명의 정보가 게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직책, 메일 주소 등 모두 7가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0: 해당 웹페이지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 측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웹페이지 운영사 측에 요청해 32시간 만에 삭제 조치를 마쳤습니다. 이어 관계 당국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 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 정보나 고객 관련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만 2차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한전을 노린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 임직원 사칭이나 뭐 악성 메일 같은 2차 공격뿐만 아니라 해당
2: 임주혜
1: 정보를 이용해서
2: 변호사입니다.
1: 내부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접근해두는 시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한전 측은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 해킹과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국가시설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들의 정보가 대거 유출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계 당국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사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분야로 공격 확산과 추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이버 위험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주요 기업들의 홈페이지 점검을 강화하고 침해 사고 대응 인력을 보강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은행권 AI 해킹은 AI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된 위험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고 지휘하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4: 올해 들어 첨단 AI 에이전트들이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외부 기관을 해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속출했습니다. 인류 멸망론에 불을 붙인 이른바 허깅페이스 사건 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보고됐습니다. 최근엔 정부 시스템으론 처음으로 호주의 보건 통계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간이 목표를 설정하면 AI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필요한 수단을 찾아내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위험이었습니다.
2: 저는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과 통화해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호주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입니다.
4: 첨단 AI가 전쟁이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가 악용된 실제 사례를 정리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 후티 반군이 미사일이나 생물무기 개발에 AI를 활용하거나 적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 조작에 동원된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엔트로픽은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이 일부 관여하고 있지만 AI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거나 지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비전문가들도 정교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의 주체를 찾아내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 AI는 분명히 10억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만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최신 AI를 활용하는 것만큼 위협적인 무기는 역사상 없었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입니다.
4: 이번 사태를 통해 AI 해킹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각국의 대책 마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장기간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적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5: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재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고심 끝에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청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불렀단 명목에 범여권 주도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독립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고 재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0: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거부가 대법관 재청 이의행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한정된 만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는데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전한 뒤 증언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1: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2: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여야 공방이 일단락된 후에야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관례대로 기관을 대표해 국감장에 출석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인데 앞서 취재진에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만큼 준비한 인사말로 재재청 거부 관련 생각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국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면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은 즉각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사태와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인 만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났던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논란과 관련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본인 발언을 스스로 번복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5: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3권 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대법원은 최법권이었어요.
4: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와 관저 리모델링 예산 관련 의혹도 제기하며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세의 칼날을 더 바짝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려고 겁박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필요하면 협의 상대인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직접 나와 설명하면 될 일 아니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법관 쇼핑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협의의 상대방인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증언을 서면 더 유리하게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4: 또 김현재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본인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앞에 세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7: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관련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90여 분 동안 침묵 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사태로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올해 국감장에서도 같은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이후 맞은 첫 휴일에도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휴일인 오늘 일부 간부와 직원들이 출근해 부서별 사무분장과 매뉴얼을 수립하는 등 행정 실무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한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의 일부 기능만으로 업무해야 하는 만큼 어떻게 사건 기록을 수기로 입력하고 처리할지 등 구체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송청으로부터 사건 기록 이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김성동 감찰부장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조사 중인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공소청 출범 당일인 지난 2일 공소청 내부망에 글을 올려 검사 직무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진상조사단 구성과 활동이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배제한 지시라며 과거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구성 지시를 문제 삼았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총탄 흔적을 겹쳐 보이도록 만든 기념 영화표 타는 티켓으로 번졌습니다.

0: 이 메가박스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상업적 마케팅이 어느 선까지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1: 연단과 객석이 그려진 영화표에 투명한 다른 표를 겹치자 총탄 흔적이 나타납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구조도와 총탄 흔적을 겹쳐보도록 한 영화 암살자들의 오리지널 티켓입니다. 메가박스가 영화를 보러 온 관람객들에게 기념품 굿즈 형식으로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메가박스 SNS에서부터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갖고 싶다, 잘 만들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역사의 비극과 아픔으로 굿즈를 만든 게 적절하냐, 선을 넘은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비판이 더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폐륜 굿즈라며 전량 폐기와 사과를 촉구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유의 가치는 소중하지만 돈이 되더라도 팔지 않는 금도는 있다며 도를 넘은 상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가박스에 대한 형사 고발도 이뤄졌습니다.
2: 굿즈 출시 최종 책임자를 표시 강국과
3: 이종배 전 서울시 의원입니다.
2: 암살자 굿즈는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입니다.
1: 결국 메가박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남은 수량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해 영화 내용을 모른 채 이미지만으로 작업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이 논란이 된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다섯 달 전엔 스타벅스가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사과했고, 이후 떨어진 매출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올려 매출을 높이는 게 마케팅의 목표라는 점에서 역사적 감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YTN is FM.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지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확대해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로 오늘보다 한결 선선해지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밤 9시까지는 이태원 일대에서 2026 K-웨이브 댄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일 오전 6시까지는 녹사평 광장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까지 전 차로가 통제됩니다. 현재 이태원로 따라 좀 막바지 정체가 남아있는데요. 아직은 제일 기회 트윅에서 이태원역까지는 차량들 지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꾸준한 모습인데요. 송악 일대부터 서평택 분기점까지 15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바람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사이도 7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10월 4일 일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 마무리되는 일요일 밤. 지난 이틀의 시간 아쉬워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내일 하루 더 휴일이 남아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 이 시각, 좋은 음악들로 함께 꾸며볼게요. 무르익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다나 위너가 부릅니다. 플레지를 따모르.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다나 위너의 플레즈르 따무르 듣고 왔습니다. 이게 불어로 표기가 돼 있어서 R 발음을 흐 하고 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불어 공부를 하지 않아서 한번 노력해 볼까요? 다나 위너의 플레즈르 따무르 듣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불어 느낌 나나요? 네, 오늘도 좋은 노래로 변함없이 자정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주말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하루 더 대체 공휴일이 남아 있습니다. 심적인 여유가 좀 있으셔서 주말이 끝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새로운 한주 시작되는 데에 대한 부담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지 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신지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요즘 너무 커서 건강 주의하시라라는 말씀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기상청 정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 비가 끝났다라고 돼 있지만 또 곳곳에 따라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출하시는 분들 갑작스럽게 또비 와서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요.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얇은 겉옷 하나 정도는 챙겨서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도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로린 힐의 Do Up The Thing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뚜루 힐의 These Are The Times까지 만나고 올게요.
2: My men and my women, don't forget about the dean. This is not the most the king, yo. It's about a thing, yo.

밤 9시 뉴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32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으나 부실한 운영 속에 치러져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20번째 하계 아시안게임이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오늘 오후 6시부터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미즈호 공원 육상 경기장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직전 대회인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년이 연기된 2023년에 열리면서 하계 아시안게임은 3년 만에 다시 찾아왔고 지난달 19일부터 펼쳐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막을 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과 관련해 끝까지 도전한 여러분 모두가 챔피언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41개 종목에서 800여 명의 우리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뜨겁게 뛰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달의 색깔과 숫자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땀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선수 여러분이 보여준 열정과 투지가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계 당국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사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분야 공격 확산과 추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주요 기업들의 홈페이지 점검을 강화하고 침해 사고 대응 인력을 보강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신청곡도 함께 선곡해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밤 9시 39분에서 40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7789번님, 아이들과 함께 토성고리 보러 천문대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슬프지만 다음에는 성공을 기원하면서 별 보러 가자 신청해요 라고 문자로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네요. 내일 또 휴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비가 지금 오고 있군요. 지금 서울 지역은 비가 그쳤다라고 돼 있는데 또 이 기상청 예보와는 다르게 곳곳에 비가 뿌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비가 오지만 혹시나 또 비가 오는 동안에도 토성고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너무 저의 큰 기대일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가족여행 떠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가서도 또 천문대도 좋지만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뭐 볼거리 또 맛있는 먹을거리 함께 많이 많이 즐기면서 추억 쌓고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적재 별 보러 가자 준비해놨고요. 7214번님, 20년 전 구름 속으로 사라진 남편의 77번째 생일입니다. 그립고 보고 싶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가을이 되면 우리의 감정이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이 풍성해지면서 널뛰기 마련이잖아요. 이렇게 남편분을 그리워하시는 마음 문자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위로해드리는 마음에서 좋은 노래 선곡해서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 텐데요. 먼저 7789번님의 신청곡이에요.

0: 적재 별 보러 가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7214번님을 위한 노래 선곡해봤습니다.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만나볼게요.
1: 찬 바람이 조금씩

뉴스 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농구의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는 원주 DB 프로미가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를 물리쳤습니다. DB는 오늘 강원도 원주시 원주 DB 프로미 아레나에서 열린 2026-2027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소노를 95대 86으로 이겼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DB의 지휘봉을 잡은 이규섭 감독은 4령탑 데뷔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남자 프로골프 왕정훈 선수가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을 통해 한국 프로골프 투어 첫 우승의 기쁨을 맛봤습니다. 왕정훈 선수는 오늘 경기도 여주시 페럼클럽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따내 4원 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최종 합계 10원 더파 278타를 기록한 왕정훈 선수는 김홍택 선수를 3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 주인공이 되면서 우승 상금 2억 5천만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와 대회 조직위원회 수뇌부가 아시안게임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가 역대 가장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후세인 알 무살람 사무총장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산 기자회견에서 10만 건 이상의 이동 중에 한두 건이 지연됐다고 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실패한 건 결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유일한 문제는 도쿄와 나고야 등을 강타한 폭우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뿐이었으며 그 속에서도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돼 선수들이 수많은 신기록을 쏟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9620번님, 휴일에도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자정뿐만 아니라 내일도 휴일 편성으로 쭉 이어집니다. 매시 20분마다 저희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이 뉴스 앤 뮤직으로 찾아오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하고 내일까지도 뉴스 앤 뮤직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이번 시간 끝곡으로 양파의 알고 싶어요 띄워드리고 저는 10시 20분에 돌아올게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날씨는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화요일 아침 기온이 서울 11도까지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는 성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에서는 차량들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일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아직은 동호대교부터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 남단까지 밀리고 있고 여의 상교 나들목에서 여의 하류 나들목 일대까지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나 강변도 구리 방향도 아직은 가양대교 일대부터 월드컵 대교 일대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 40km 내외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금융당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권 정보 유출은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특정 집단이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7: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 등이 특정 웹페이지에 노출됐는데 해킹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6: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불출석 시 처벌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7: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종합순위 3위를 지켰지만 역대 최소 금메달에 그치며 개최국 일본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6: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 특례 혜택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했습니다. 특히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에서 잇따라 경솔한 발언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7: 오늘 밤사이 전국에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돌풍과 우박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6: 금융권 해킹 피해가 은행을 넘어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까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앞당겨서 열었습니다.
7: 추가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휴 뒤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려던 금융당국이 연이은 해킹 피해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에 이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까지

0: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연쇄 해킹에 금융권 전체에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2: 이어건
1: 인식하고
2: 금융위원장입니다.
1: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0: 짧은 기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무차별적인 해킹 시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금융권에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외부에 노출된 전산 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1: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2: 이어건
1: 소홀히 하여 무산
2: 금융위원장입니다.
1: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0: 다만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데 당국도 공감한 만큼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3: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금융권 정보를 빼낸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4: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에 금융권이 속수무책 당하면서 AI 공격은 AI로 막는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금융권에 대한 잇따른 해킹 공격을 특정 집단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해킹 공격 당시 해외 IP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와 똑같은 인터넷 주소가 앞선 7개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또는 대출 모집인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위성 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개별 회사의 대응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6: AI는 사람들이 맞는
2: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입니다.
6: 모든 해킹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5: 금융당국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 체계 전반을 바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유형의
2: 이어건 금융위원장입니다.
1: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5: 유례 없는 인공지능 해킹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전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사고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엄중한 인식을 갖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계 당국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사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분야로 공격 확산과 추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주요 기업들의 홈페이지 점검을 강화하고 침해 사고 대응 인력을 보강하는 등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3: 최근 금융권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노출됐습니다.
4: 외부 사이트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게시된 사실을 국정원이 처음 발견한 건데 한전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7: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전 직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특정 외부 웹페이지에 한전 직원 2만 4천 명의 정보가 게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직책, 메일 주소 등 모두 7가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웹

0: 페이지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처음 발견해 한전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32시간 만에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보고한 뒤 국정원, 기후에너지부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 정보와 고객 관련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만 2차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한전을 노린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 임직원 사칭이나 뭐 악성 메일 같은 2차
2: 임주혜
1: 공격뿐만
2: 변호사입니다.
1: 아니라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접근해오는 시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한전 측은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 해킹과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국가시설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들의 정보가 대거 노출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 사상 초유의 은행권 AI 해킹은 AI가 급속한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견된 위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4: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고 지휘하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권 기자입니다.
5: 올해 들어 첨단 AI 에이전트들이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외부 기관을 해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속출했습니다. 인류 멸망론에 불을 붙인 이른바 허깅페이스 사건 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보고됐습니다. 최근엔 정부 시스템으론 처음으로 호주의 보건 통계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간이 목표를 설정하면 AI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필요한 수단을 찾아내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위험이었습니다.
6: Today, I spoke with the
7: 저는 OpenAI의 CEO인 샘 올트먼과 통화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 호주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즈 호주 총리입니다.
5: 첨단 AI가 전쟁이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가 악용된 실제 사례를 정리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 후티 반군이 미사일이나 생물무기 개발에 AI를 활용하거나 적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 조작에 동원된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엔트로픽은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이 일부 관여하고 있지만 AI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거나 지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비전문가들도 정교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의 주체를 찾아내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7: AI는 분명히 10억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만한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최신 AI를 활용하는 것만큼 위협적인 무기는 역사상 없었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립자입니다.
5: 이번 사태를 통해 AI 해킹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각국의 대책 마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장기간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8: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재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고심 끝에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청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불렀다는 명목에 범여권 주도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독립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고 재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거부가 대법관 재청 리이행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한정된 만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는데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사만

0: 의견을 전한 뒤 증언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1: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2: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1: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여야 공방이 일단락된 후에야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관례대로 기관을 대표해 국감장에 출석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인데 앞서 취재진에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만큼 준비한 인사말로 재재청 거부 관련 생각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서 국회에 정당한 견제와 검증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4: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은 즉각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사태와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인 만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났던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논란과 관련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본인 발언을 스스로 번복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5: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삼권 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대법원은 최법권이었어요.
4: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와 관저 리모델링 예산 관련 의혹도 제기하며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세의 칼날을 더 바짝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려고 겁박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필요하면 협의 상대인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직접 나와 설명하면 될 일 아니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법관 쇼핑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2: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6: 협의의 상대방인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증언을 서면 더 유리하게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4: 또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본인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앞에 세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7: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관련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90여 분 동안 침묵 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사태로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올해 국감장에서도 같은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3: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총탄 흔적을 겹쳐보도록 만든 기념 영화표, 탄은 티켓으로 번졌습니다. 메가박스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상업적인 마케팅이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겼습니다. 이종미 기자입니다.
8: 연단과 객석이 그려진 영화표에 투명한 다른 표를 겹치자 총탄 흔적이 나타납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일어난 장소의 구조도와 총탄 흔적을 겹쳐보도록 한 영화 암살자들의 오리지널 티켓입니다. 메가박스가 영화를 보러 온 관람객들에게 기념품 굿즈 형식으로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메가박스 SNS에서부터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갖고 싶다, 잘 만들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역사의 비극과 아픔으로 굿즈를 만든 게 적절하냐, 선을 넘은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비판이 더 거셌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폐륜 굿즈라며 전량 폐기와 사과를 촉구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유의 가치는 소중하지만 돈이 되더라도 팔지 않는 금도는 있다며 도를 넘은 상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가박스에 대한 형사 고발도 이뤄졌습니다.
9: 굿즈 출시 최종
2: 책임자를 서울시 의원입니다.
9: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합니다. 암살자 굿즈는 매우 잔인하고 엽기적입니다.
8: 결국 메가박스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남은 수량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일정이 촉박해 영화 내용을 모른 채 이미지만으로 작업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기업의 마케팅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불과 5달 전엔 스타벅스가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해 사과했고 이후 떨어진 매출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올려 매출을 높이는 게 마케팅의 목표라는 점에서 역사적 감수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아들 수도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계절이 가을로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가 지나면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가을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대 3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20도로 오늘보다 훨씬 선선해지겠습니다. 현재 분당 수소로는 성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청담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 일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막바지 정체가 아직은 꾸준하게 남아있는데요. 일단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후 여의상류 나들목에서 하류 나들목 일대까지 다시 정체에 저행되고 있고 나라나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한강대교 지나 반포대교 북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깊어가는 일요일 밤, 이번 시간은 해리 벨라폰테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Try to remember.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Try to Remember 듣고 왔습니다. 참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렀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깊어가는 가을밤에 잘 어울리는 해리 벨라폰테의 목소리로 출발해 봤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뉴스 앤 뮤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또 좋은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저희가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까지 만나고 올게요.

로버트 파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로보, I'd Love You to Want Me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2만 4천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메일 주소, 지위 등 개인정보 7개 항목이 특정 웹페이지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측은 32시간 만인 3일 새벽 0시 노출된 웹페이지를 삭제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보고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직원들에게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화나 메일, 문자 발신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이버가 영화 암살자들 관람평에서 비정상적 트래픽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이버는 오늘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최근 관람평과 공감, 비공감 수가 중복 반영된 오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안내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해당 오류가 발생한 기간에 영화 암살자들 관람평에서 공감, 비공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기계적 어뷰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암살자들 관람평의 정렬 방식을 기존의 공감순에서 최신순으로 임시 변경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기념품 굿즈 오리지널 티켓의 총탄 흔적 겹쳐보기가 논란이 되자 메가박스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메가박스는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불편을 느끼신 분들과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담당자들이 영화를 미리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정된 이미지로 제작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도 해명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5265번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개천절 대체 휴일, 내일도 저는 집에서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청취할 계획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모두 개천절 연휴 편하게 잘 보내시라고 안부 인사 문자로 전해주셨고요. 또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집에 놓여져 있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카세트 라디오 사진으로 인증해 주셨는데요. 주파수가 94.5MHz에 채널 고정돼 있다라고 인증샷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YTN 라디오 내일은 휴일 편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전에는 뉴스 명당이 생방송으로 방송되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정시뉴스 수준계와 함께 YTN 라디오 매시 20분마다 찾아오는 뉴스 앤 뮤직 쭉 이어지거든요. 저희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과 함께해 주시고요. 또 휴일 맞아서 외출하시는 분들,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오고 가시는 차 안에서도 저희 YTN 라디오 함께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가요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임창정의 소주 한 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다섯 손가락의 풍선까지 만나고 오시죠.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이틀 연속 LG 트윈스를 격파하고 준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게 됐습니다. 기아는 오늘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뱅크 KBO 리그 방문 경기에서 LG를 6대5로 제압하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승리로 기아는 74승 2무 61패, 승률 0.548을 기록해 7연패에 빠진 LG를 승률 0.001 차이로 제치고 35일 만에 리그 3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프로골프 유혜란 선수가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메이저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유혜란 선수는 오늘 경기 여주시 블루헤런 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제26회 하이트질러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로 3타를 줄였습니다. 합계 4언더파 284타를 친 유혜란 선수는 대회 공동 2위 김민솔 선수와 김민주 선수를 4타 차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우승컵을 손에 넣었습니다. 여자 프로바둑 김은지 구단이 2026 IBK 기업은행배 여자 바둑 월드마스터스 초대 우승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우리나라 바둑 여자 랭킹 1위 김은지 구단은 오늘 서울 성동구 홍익동 한국기원에서 열린 본선 16강 둘째 날 경기에서 중국의 우이밍 7단에게 240수 만에 100불계 승을 거뒀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고종서님의 신청곡 태연의 INVU, 에픽하이 Love Love Love, 토이의 그럴 때마다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연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물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한결 날씨가 쌀쌀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4도로 출발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내일부터는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면서 화재 위험이 높겠는데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막바지 좀 정체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아직은 서종 부근에서 화도 분기점까지 9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많이 좋아진 가운데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는 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남해 2지선고속도로 지금 서부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가락 나들목 조금 못간 지점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일 때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해온 만큼 전방위적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3: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출 사고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보안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천만 개 계정정보가 유출된 OTT 서비스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4: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3: 당시 이 대통령은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지난달 30일 SNS 메시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아낀 보안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시중은행을 넘어서 제2금융권까지 인공지능 해킹 공격이 번진 것으로 드러나며 앞서 4사에 착수한 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2: 연휴에도 대부분 관련 인력이 출근했는데 정식 수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찰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AI 해킹 피해 관련 금융당국 긴급회의. 공조체계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0: 과기부, 계보위,
1: 이어본 금융위원장입니다.
0: 부처가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침해 위협에 엄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 AI 해킹 피해가 확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 수사대 인력은 연휴에도 대부분 출근해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범위 확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상 입건 전 조사지만 사실상 정식 조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각 해킹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격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일단 구체적 피해 규모와 피해 사실관계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등 범죄는 이제 막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만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경찰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이란 점에서 경찰의 수사 본격화 시점과 수사 역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3: 청와대와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그제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청 장기 미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 관련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자 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지난 청문회들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번번이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재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 강경파들의 회의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4: 이 내홍 봉합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잇따랐는데 국민의힘은 여당 내 혼란을 파고들어 국민에겐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5: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거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뒤에도 여당 안에서는 회의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를 넘어 청문회를 진행할 행안위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소신을 의심하며 공개적인 반대 또 엄정검증을 예고하는 위원들이 등장하자 당내에서는 표결로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의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의 무제한 토론을 건의하며 제시한 방안인데 옥에도 티가 있는 거다. 우리가 뭉쳐야 내란 세력 척결이 가능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개혁 강경파가 이견 표출을 자제하고 당내 결집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 의원 외에도 여당으로서 모습을 보이자며 갈등 수습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6: 이 대통령께서 국회에 요청안을 보낸 마당이기 때문에
1: 이호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입니다.
6: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5: 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 개혁은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거나 주목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강경파의 공격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홍의 갈림길에 선 민주당을 향해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국민에겐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비판의 초점을 김 후보자 개인보다는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그 자체에 두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7: 검수완박이란 진영의 목적 앞에서
1: 최고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7: 국민의 일상은 뒷전이었습니다. 쇳불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사로입니다.
5: 민주당에선 수적으로 소수인 반대파 의견이 실제 김 후보자 임명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거란 시선이 우세합니다. 다만 개혁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반복되면서 장기적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0: 송재인입니다.
1: 영화 암살자들의 기념품 굿즈, 오리지널 티켓의 총탄 흔적 겹쳐보기가 논란이 되자 메가박스가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메가박스는 역사적 비극과 참혹한 사건이 지닌 엄중함과 무게감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불편을 느끼신 분들과 아픔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살자들 굿즈는 개봉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역사 왜곡 논란이 커지면서 뒤늦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왜 시선이 달라진 건지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메가박스는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작품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이른바 오리지널 티켓을 만들어 왔습니다. 영화 애호가들 사이에서 수집품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암살자들 속 총격 장면과 탄핵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굿즈도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개봉 당일인 지난달 23일 관객들에게 배포됐고 대부분 그날 소진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논쟁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지나고 영화가 역사 왜곡 공방에 휩싸이면서 그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투명판을 티켓에 겹치면 탄흔이 추가되는 방식을 두고 피격 사건을 상업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작품 속 장치로만 보였던 탄흔이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과 맞물려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굿즈는 그대로였지만 이를 읽어내는 사회적인 시선이 달라진 셈입니다. 상품에 담긴 의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의미가 엇갈린 사례는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당시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탱크라는 이름이 역사적 비극과 겹치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스타벅스가 예상치 못한 역사적 의미와 맞닥뜨렸다면 메가박스는 비극적 사건을 다룬 영화 내용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채 상품으로 옮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억에 여전히 생생한 현대사를 콘텐츠나 상품으로 다룰 때는 그만큼 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 한국 영화감독 조합이 최근 영화 암살자들 논란과 관련해서 영화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아닌 인신에 대한 선 넘은 공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조합은 오늘 홈페이지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서 한편의 영화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의 다음 창작까지 꺾으려는 공격으로 번져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3: 누리호 5차 발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으로 주 탑재 위성 5기를 싣는 만큼 임무는 더 까다로워졌지만 항우연은 준비가 순조롭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당일 날씨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4: 다섯 번째 비행을 앞둔 누리호. 기체 조립과 연결 상태 점검을 마치고 방수와 부착물 제거 등 막바지 작업도 거의 끝났습니다.
5: 조립해놓고 지상 간제와 동신,
6: 공철은 항우연
5: 센서상
6: 발사체
5: 이런
6: 체계
5: 몇
6: 연구
5: 미리
6: 1부장입니다.
5: 측정했거든요. 발사대에서도 여러 장치들이 이상이었는지 유공압, 전기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한번 다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문제가 없다, 발사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4: 내일 최종 점검을 마치면 발사 하루 전인 화요일 새벽, 누리호는 발사대로 옮겨집니다. 발사 시각은 낮 12시 23분에서 1시 23분 사이. 역대 가장 이른 시간대인 만큼 이송은 물론 발사 당일 준비도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5차 발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 탑재 위성이 한 대가 아닌 다섯 대라는 점입니다. 군집 위성끼리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30초에서 40초 간격으로 차례로 분리합니다. 목표 고도 570km에서 15km를 벗어나지 않도록 정확히 올려놓는 게 관건입니다.
5: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가지고 그
6: 공철원
5: 위성 뜰 시간을
6: 부장입니다.
5: 정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 준비할 때좀 까다로웠다. 하지만 준비는 다 체크됐기 때문에 다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남은 변수는 날씨입니다. 밤부터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지만 발사 당일에는 모두 잦아들 걸로 보입니다.
7: 6일과 7일은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6: 기상청
7: 맑겠습니다. 곡
6: 예보관입니다.
7: 나루도도 대체로 맑겠으며 바람이 6일에는 약간 강하게 불겠으나 7일에는 초속 2에서 6m로 약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4: 막바지 준비는 순조롭지만 언제든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나로 우주센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3: 지지부진한 정년 연장 논의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대기업들은 정년 퇴임 뒤 촉탁직 계약을 늘리면서도 청년 일자리는 줄이고 있는 걸로 나타나 정년 연장 뒤에 청년 고용이 더 악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0: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기간제 채용을 더 늘렸습니다. 올해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기업의 기간제 노동자는 지난해보다 6만 7천 명 늘어난 14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 기업이 기간제 노동자 채용의 이유를 정년 퇴임 후 촉탁직 고용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도드라집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500곳을 조사해보니 83.5%가 정년 퇴임 뒤에 다시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직종에서 이런 추세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생산과 정비 업무는 재고용이 많지만 연구직과 일반직은 거의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고령 노동자가 많아지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가운데 신규 채용 인원을 공개한 113개사의 채용 규모가 2023년 10만 9천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9만 2,600여 명으로 15.3% 줄어든 겁니다. 정부는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늘리게 되면 전체 일자리의 20% 정도에서 세대 간 충돌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6: 청년 고용 사태 고용 문제가 대단히
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6: 청년들 입장에서는 엎친 듯 덮친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0: 정부는 갈등을 풀 방안으로 청년 일자리의 안정성 강화를 꼽고 있지만 기업은 노동 유연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서 당장 논의가 급진전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3: 발레계는 요즘 르네상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외 콩쿠르 수상 소식이 끊이지 않고 또 발레 공연장은 발레 팬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 발레 1, 2세대는 강소진과 김주원 같은 발레리나들이 이끌었다면 3, 4세대에선 기량 있는 발레리노들이 국내외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지난해 12월 지그프리드 왕자로 러시아 마린스키 극장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전민철은 고국에서도 훨훨 날았습니다. 스스로 마린스키 첫 시즌의 성과물로 꼽은 무대.
10: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마린스키 발레단에
8: 발레리노 전민철입니다.
10: 정말 제가 애정하는 발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항상 볼 때마다 그 백조의 말이 들리고 왕자의 말이 들리고 그 마린스키에서 무수하게 제일 많이
9: 현실판 빌리 엘리엇으로 불리는 전민철의 폭풍 성장은 진작에 그를 알아본 대선배들은 물론
11: 선화예술 고등학교 시설에도
8: 문현숙 유니버설 발레단 단장입니다.
11: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정말 눈에 띌 수 없는 무용수였습니다. 전민철 발레리나 쇼츠를 올로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수많은 작품들을.
9: 각계 인사들도 SNS에 이른바 퇴근길 인증사진까지 남기며 세계적인 발레리노의 승승장구를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무용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부누아 들라당스에서 상을 받고 순혈주의가 강한 마린스키에서 동양인 최초로 수성 무용수에 오른 김기민. 오랜 시간 롤모델로 동경했던 안무가의 대표작을 들고 올봄 국내 관객을 만났습니다. 25년 만에 서울을 찾은 스위스 베자르 발레 로잔과의 협업은 그가 늘 꿈꾸고 바랐던 무대였습니다.
12: BBL 발레단과 이렇게
8: 김기민 마린스키 발레단 수석 무용춘입니다.
12: 춤을 것이 너무 저에게는 큰 영광이어서 15분, 20분 발레를 3시간 연습한 적은 없었거든요. 화장실도 안 가고 물도 안 마시고.
9: 발레리노들이 해외 유수의 콩쿠르를 휩쓸고 명문 발레단에 입성하면서 공연계에서 이들의 영향력과 위상은 점점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선배 발레리나의 무대 복귀를 지원하려 모나코에서 날아온 안재용도 우리 발레의 스펙트럼을 유럽으로 넓힌 주역입니다. 남보다 늦게 발레에 뛰어들었지만 2016

0: 1986년 몬테카를로 발레단에 입단한 뒤 수성 무용수까지 초고속으로 승급했습니다. 한계를 열정으로 극복하며 세계적인 거장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의 페르소나로 불립니다.
1: 20년, 25년 전 처음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2: 안재용 몬테카를로 발레단 수성 무용수입니다.
1: 너무나도 생소한 장르의 발레고 또 안무가고 18살의 이런 꼬마가 발레를 보고서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거기에 연결고리를 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몬테카를로 가서 생활을 하고 또 수성 무용수로 성장을 했지만
0: 해외 명문 발레단이 한국 무용수를 선호하고 팬덤이 확장하면서 우리 발레리노들이 K발레의 르네상스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2: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멜라니 사프카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What have they done to my song, ma?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멜라니 사프카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What have they done to my soul, ma? 들으면서 문을 열었고요. 이번 주말 일요일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 막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이고요.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약한 비가 내리다 그치다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 정보를 보면 아까까지만 해도 비가 그쳤다, 서울 지역 이제 비 오지 않는다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약한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현재까지 2.31mm 정도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아무래도 비가 오다 보니까 습도가 많이 높습니다. 현재 기온이 16도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면서 16도보다 또더 춥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혹시나 우산 없이 외출하셨다가 또 낭패다 싶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밤은 늦었지만 내일 휴일이라서 혹시나 늦은 약속 있으신 분들 아니면 약속 끝나고 지금 귀가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비에 젖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겠고요.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마지막 시간대 뉴스 앤 뮤직에서도 좋은 노래로 끝까지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팝으로 두곡더 준비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까지 만나볼게요.

Elvis Presley Can't Help Falling in Love, 이어서 Alan Parsons Project의 Eye in the Sky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개천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7도, 한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5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북쪽에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기 시작해 모레부터는 기온이 더 낮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라도 전역, 경북 북서지역, 경남 서부 내륙지역과 제주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최근 은행 등 해킹 사고에서 동일 공격자가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공격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에 따르면 친한 KB국민, 하나, BNK 부산은행과 예가람 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 7개사의 침해 사고에서 동일한 공격자의 인터넷 주소가 여러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내 시중은행을 공격한 IP와 저축은행 캐피탈사를 공격한 IP는 서로 다르지만 수법 자체는 유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공격자는 IP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외벽과 실외기, 밖에 있던 물류상장 상자 50개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밖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물류 상자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늦은 밤에도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가족분들 문자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0120번님, 비는 멈췄는데요. 쌀쌀하니까 곧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전해주셨는데요. 곧불이라는 단어 굉장히 오랜만에 듣네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족신문 만들기 숙제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어지간히 쓸 말이 없었는지 곧불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게시글을 제가 가족신문에다 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말 공부, 막 이렇게 우리말 알아보아요 라고 해서 곧불은 감기의 우리말입니다 라고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나는데 곧불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가족분들 곧불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마트 마감하고 집에 도착했어요.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 전해주셨는데요. 늦은 밤까지 또 채널 고정하시고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연휴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 휴일 편성으로 뉴스 앤 뮤직 함께하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내일도 저희와 함께 시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노래 두 곡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추억의 가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아마 과거에 한 90년대에는 이 그룹을 정말 열광적으로 좋아한 그런 팬분들이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지 않나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적발된 사업자 차명 계좌는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 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돼 색출된 사업자 차명 계좌는 모두 28개 금융회사 3,47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 개설 계좌가 70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 전산망을 노린 해킹 시도가 약 24만 건으로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법원 보안정보 및 이벤트 관리 시스템이 감지한 해킹 시도는 23만 9,145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인 14만여 건과 비교하면 1.7배,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여 건보다는 2.4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제 가을이 가고 곧 겨울이 올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겨울이면 생각나는 DJ DOC의 겨울 이야기 보아 12월 27일 그리고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배우 한예지.

0: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올해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6: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하고 핵 억제력 고도화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속에 사거리도 남한은 물론 일본 그리고 괌 미군 기지까지 다양화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인공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혜 등과 함께 흐뭇한 표정으로 발사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전략 미사일이라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가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라며 핵 억제력 고도화를 강조했습니다.
9: 매번 투명성 있게 표명하는 바이지만 숨길 곳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8: 북미회담 추진 국면에서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발사에 사용된 추진체로 추정되는 화성 16나의 경우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괌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사실상 남한은 물론 일본을 넘어 괌 미군기지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남북 간 논란이 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 선언 이후 철저하게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10: 북한이 연초부터 이 최근까지 계속 그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또 흐름도 주목해야 한다 보는 게 그거는 뭐냐? 결국은 이 핵과 미사일 또 재래식 포병 현대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8: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남한의 대화 제의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0: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16일 동안의 열전을 뒤로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39개, 종합 3위로 목표에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는데요. 양궁과 수영, 유도와 태권도 등 기대가 컸던 전략 종목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먼저 양시창 기자입니다.
1: 환희와 좌절, 기쁨과 눈물이 공존했던 16일 동안의 열전을 끝으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폐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로 중국과 일본에 이어 종합순위 3위에 자리했습니다. 목표했던 3위는

0: 지켰지만 예상보다 금메달 수가 적어 2위 일본과의 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부터 50개를 밑돌기 시작한 금메달 수는 항저우 대회에서 42개로 하락했고 이번에 40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역대 최소 금메달입니다. 특히 전통의 메달밭 여자 양궁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체와 개인, 혼성전까지 금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고,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을 6개나 차지했던 수영은 간판 김우민이 어깨 부상으로 중도 하체하는 악재 속에 금메달 1개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준환과 김민종, 이현지 등 금메달 기대주가 풍성했던 유도도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건 허미미가 유일했습니다.
1: 아시안게임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금메달 따서 엄청 기쁘고요. 지금도 아직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0: 다만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과 펜싱 오상욱이 압도적인 기량으로 자신만의 시대를 이어갔고 수영 김영범이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다는 점은 LA올림픽을 앞두고 기대감을 키운 요소입니다. 아시아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대회를 마친 우리 선수단은 2년 뒤 LA올림픽을 앞두고 적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2: 이번 아시안게임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스포츠 저변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큰 관심을 모았던 구기 종목들은 일제히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3: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던 후반 16분, 엄지성이 통쾌한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엄지성의 이한 골과 함께 우리 축구 대표팀은 숙적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 손흥민, 항저우 대회 때 이강인처럼 대형 스타가 없었지만 엄지성과 배준호, 양민혁 등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4: 좀 너무 많은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좀 감정이 벅차올랐던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팀의 보탬이 된것 같아서 좀 뿌듯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3: 야구 대표팀 역시 우여곡절 끝에 아시안 게임 5회 연속 금메달에 성공했습니다. 실업 야구 선수들로 구성된 일본에 슈퍼라운드에서 완패를 당하는 등 자존심을 구기기도 했지만 다시 맞붙은 결승에서 통쾌한 서력전을 펼쳤습니다.
5: 그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상상하시는 것보다 사실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5연패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수들 칭찬하고 싶습니다.
3: 이번 대회 가장 빛나는 선전을 펼친 종목은 농구였습니다. 에이스 이현중을 앞세운 남자 대표팀이 속적 일본을 꺾고 먼저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 대표팀은 준결승에서 2m 20cm의 괴물 센터 장지휘가 버티는 중국을 넘어 결승에서는 맞대결 7연패 중이던 일본까지 침몰시키고 12년 만에 남녀 동반 우승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3대3 농구에서도 남자가 금메달, 여자가 동메달을 추가하는 등 농구는 이번 대회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를 수확하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밖에 여자 핸드볼도 개최국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하는 등 이번 대회 내내 구기 종목의 선전은 우리 선수단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8: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웃어줄까?
1: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스캔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 하시죠.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금융권 해킹 피해가 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까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긴급 회의를 앞당겨 열었습니다. 추가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휴 뒤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려던 금융당국이 연이은 해킹 피해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에 이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까지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연쇄 해킹에 금융권 전체에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6: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5: 짧은 기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무차별적인 해킹 시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금융권에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외부에 노출된 전산 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6: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5: 다만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데 당국도 공감한 만큼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4: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정보를 빼낸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에 금융권이 속수무책 당하면서 AI 공격은 AI로 막는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금융권에 대한 잇따른 해킹 공격을 특정 집단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해킹 공격 당시 해외 IP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와 똑같은 인터넷 주소가 앞선 7개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또는 대출 모집인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위성 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개별 회사의 대응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 AI는 사람들이 막는 방어법이라든지 모든 해킹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7: 금융당국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 체계 전반을 바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6: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7: 유례 없는 인공지능 해킹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전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 대규모 개인정보

0: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지를 예고해온 만큼 전방위적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1: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출 사고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보안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천만 개 계정정보가 유출된 OTT 서비스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2: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1: 당시 이 대통령은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지난달 30일 SNS 메시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아낀 보안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희입니다.
0: 최근 금융권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만 명 넘는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노출됐습니다. 외부 사이트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게시된 사실을 국정원이 처음 발견한 건데, 한전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3: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전 직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특정 외부 웹페이지에 한전 직원 2만 4천 명의 정보가 게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직책, 메일 주소 등 모두 7가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처음 발견해 한전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32시간 만에 삭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한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보고한 뒤 국정원, 기후에너지부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 정보와 고객 관련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만 2차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한전을 노린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4: 임직원 사칭이나 뭐 악성 메일 같은 2차 공격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한전 측은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 해킹과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국가시설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들의 정보가 대거 노출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장기간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5: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재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고심 끝에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청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불렀다는 명목에 범여권 주도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독립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고 재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거부가

0: 대법관 재청 리이행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한정된 만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는데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전한 뒤 증언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1: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여야 공방이 일단락된 후에야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관례대로 기관을 대표해 국감장에 출석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인데 앞서 취재진에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만큼 준비한 인사말로 재재청 거부 관련 생각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금융권 해킹 피해가 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까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앞당겨 열었습니다. 추가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휴 뒤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려던 금융당국이 연이은 해킹 피해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에 이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까지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연쇄 해킹에 금융권 전체에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3: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2: 짧은 기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무차별적인 해킹 시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금융권에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외부에 노출된 전산 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3: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2: 다만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데 당국도 공감한 만큼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1: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계 당국이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사고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민간 분야로 공격 확산과 추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이버 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는 주요 기업들의 홈페이지 점검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인력을 보강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해온 만큼 전방위적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4: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출 사고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보안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천만 개 계정정보가 유출된 OTT 서비스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5: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4: 당시 이 대통령은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지난달 30일 SNS 메시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아낀 보안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로 답하겠다고

0: 강조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서면 논평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와 서비스 이용에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뒷북 대응을 비판하며 북한 수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배후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금융당국이 연휴 뒤 금융사 자체 점검 결과를 받겠다고 느긋한 일정을 잡았다가 피해가 확산하자 부랴부랴 점검회의를 앞당겼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노출됐습니다. 웹사이트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게시된 사실을 국정원이 처음 발견한 건데요. 한전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전 직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특정 외부 웹페이지에 한전 직원 2만 4천 명의 정보가 게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직책, 메일 주소 등 모두 7가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처음 발견해 한전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32시간 만에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보고한 뒤 국정원, 기후에너지부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정보와 고객 관련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만 2차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한전을 노린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2: 임직원 사칭이나 뭐 악성 메일 같은 2차 공격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한전 측은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 해킹과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국가시설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들의 정보가 대거 노출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사상 초유의 은행권 AI 해킹은 AI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된 위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고 지휘하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3: 올해 들어 첨단 AI 에이전트들이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외부 기관을 해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속출했습니다. 인류 멸망론에 불을 붙인 이른바 허깅페이스 사건 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보고됐습니다. 최근엔 정부 시스템으론 처음으로 호주의 보건 통계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간이 목표를 설정하면 AI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필요한 수단을 찾아내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위험이었습니다.
4: Today I spoke with the CEO of OpenAI, Sam Altman, to express Australia's extreme concern about this incident.
3: 첨단 AI가 전쟁이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가 악용된 실제 사례를 정리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 후티 반군이 미사일이나 생물무기 개발에 AI를 활용하거나 적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 조작에 동원된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엔트로픽은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이 일부 관여하고 있지만 AI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거나 지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비전문가들도 정교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의 주체를 찾아내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5: AI is certainly powerful enough to drive events that cause a billion deaths. There's never been a weapon as powerful as the combination of people with ill intent using the latest AI tools.
3: 이번 사태를 통해 AI 해킹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각국의 대책 마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6: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7: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8: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9: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0: 고수익에 원금보장?
9: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긴 생머리 백만 불꽃초대 옛사랑의 희미한 그림자 청춘아 어디로 갔느냐 세월아

나이야 그대로 멈춰라. 세워라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휴 뒤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려던 금융당국이 연이은 해킹 피해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 사에 이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까지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연쇄 해킹에 금융권 전체에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1: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0: 짧은 기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무차별적인 해킹 시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금융권에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외부에 노출된 전산 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1: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범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0: 다만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데 당국도 공감한 만큼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2: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정보를 빼낸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에 금융권이 속수무책 당하면서 AI 공격은 AI로 막는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3: 금융권에 대한 잇따른 해킹 공격을 특정 집단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해킹 공격 당시 해외 IP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와 똑같은 인터넷 주소가 앞선 7개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또는 대출 모집인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위성 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개별 회사의 대응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AI는 사람들이 막는 방어법이라든지 모든 해킹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3: 금융당국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 체계 전반을 바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3: 유례 없는 인공지능 해킹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전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2: 시중은행을 넘어 제2금융권까지 인공지능 해킹 공격이 번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서 4사에 착수한 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연휴에도 대부분 관련 인력이 출근했는데요. 정식 수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5: 경찰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AI 해킹 피해 관련 금융당국 긴급회의. 공조체계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1: 과기부, 계보위,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침해 위협에 엄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 AI 해킹 피해가 확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수사대 인력은 연휴에도 대부분 출근해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범위 확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상 입건 전 조사지만 사실상 정식 조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각 해킹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격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일단 구체적 피해 규모와 피해 사실관계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등 범죄

0: 는 이제 막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만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경찰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이란 점에서 경찰의 수사 본격화 시점과 수사 역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사상 초유의 은행권 AI 해킹은 AI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어느 정도 예견된 위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고 지휘하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2: 올해 들어 첨단 AI 에이전트들이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외부 기관을 해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속출했습니다. 인류 멸망론에 불을 붙인 이른바 허깅페이스 사건 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보고됐습니다. 최근엔 정부 시스템으론 처음으로 호주의 보건 통계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간이 목표를 설정하면 AI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필요한 수단을 찾아내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위험이었습니다.
3: Today I spoke with the CEO of OpenAI, Sam Altman, to express Australia's extreme concern about this incident.
2: 첨단 AI가 전쟁이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가 악용된 실제 사례를 정리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 후티 반군이 미사일이나 생물 무기 개발에 AI를 활용하거나 적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 조작에 동원된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엔트로픽은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이 일부 관여하고 있지만 AI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거나 지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비전문가들도 정교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의 주체를 찾아내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4: AI is certainly powerful enough to drive events that you know cause a billion deaths. There's never been a weapon as powerful as the combination of people with ill intent using the latest AI tools.
2: 이번 사태를 통해 AI 해킹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각국의 대책 마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Will your mouth still remember the taste of my love? Will your eyes still smile from your cheek?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금융권 해킹 피해가 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까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앞당겨 열었습니다. 추가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0: 시점입니다.
1: 짧은 기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무차별적인 해킹 시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국은 금융권에 보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요청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또 외부에 노출된 전산 시스템과 서비스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보안 취약점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0: 필요한 점검과 대응을 소홀히 하여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범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1: 다만 AI를 활용한 신종 공격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데 당국도 공감한 만큼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순유정입니다.
2: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정보를 빼낸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에 금융권이 속수무책 당하면서 AI 공격은 AI로 막는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3: 금융권에 대한 잇따른 해킹 공격을 특정 집단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해킹 공격 당시 해외 IP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와 똑같은 인터넷 주소가 앞선 7개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또는 대출 모집인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위성 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개별 회사의 대응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AI는 사람들이 막는 방어법이라든지 모든 해킹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3: 금융당국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 체계 전반을 바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3: 유례 없는 인공지능 해킹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전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해온 만큼 전방위적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5: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출 사고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보안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천만 개 개정정보가 유출된 OTT 서비스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6: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5: 당시 이 대통령은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지난달 30일 SNS 메시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아낀 보안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과

0: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기업 책임 강화로 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어제 서명 논평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와 서비스 이용에도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뒷북 대응을 비판하며 북한 수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배후를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금융당국이 연휴 뒤 금융사 자체 점검 결과를 받겠다고 느긋한 일정을 잡았다가 피해가 확산하자 부랴부랴 점검회의를 앞당겼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최근 금융권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노출됐습니다. 웹사이트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게시된 사실을 국정원이 처음 발견한 건데 한전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2: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전 직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특정 외부 웹페이지에 한전 직원 2만 4천 명의 정보가 게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직책, 메일 주소 등 모두 7가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처음 발견해 한전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32시간 만에 삭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한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보고한 뒤 국정원, 기후에너지부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정보와 고객 관련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만 2차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한전을 노린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3: 임직원 사칭이나 뭐 악성 메일 같은 2차 공격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접근해르는 시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한전 측은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 해킹과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국가 시설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들의 정보가 대거 노출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 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금융권 해킹 피해가 은행을 넘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까지 확산하자 금융당국이 긴급회의를 앞당겨 열었습니다.
1: 추가 해킹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당국은 금융권에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주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사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연휴 뒤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려던 금융당국이 연이은 해킹 피해에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에 이어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까지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연쇄 해킹에 금융권 전체에 비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3: 금융권 전체가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2: 짧은 기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0: 쓰는데 당국도 공감한 만큼 새로운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순유정입니다.
1: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정보를 빼낸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에 금융권이 속수무책 당하면서 AI 공격은 AI로 막는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금융권에 대한 잇따른 해킹 공격을 특정 집단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해킹 공격 당시 해외 IP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와 똑같은 인터넷 주소가 앞선 7개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또는 대출 모집인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위성 사이트에 보안상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개별 회사의 대응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4: AI는 사람들이 막는 방어법이라든지 모든 해킹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3: 금융당국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안 체계 전반을 바꿔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5: 새로운 유형의 빈도 높은 사이버 공격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AI 공격은 AI로 방어한다는 보안 체계 마련도 서둘러 나가야 합니다.
3: 유례 없는 인공지능 해킹 사태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전환 역시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2: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해온 만큼 전방위적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출 사고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보안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천만 개 계정정보가 유출된 OTT 서비스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7: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6: 당시 이 대통령은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지난달 30일 SNS 메시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아낀 보안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1: 시중은행을 넘어 제2금융권까지 인공지능 해킹 공격이 번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서 내사에 착수한 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2: 연휴에도 대부분 관련 인력이 출근했는데 정식 수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경찰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AI 해킹 피해 관련 금융당국 긴급회의. 공조체계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5: 과기부, 계보위, 경찰청 등

0: 관계 부처 간 공조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침해 위협에 엄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 AI 해킹 피해가 확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 테러 대응수사대 인력은 연휴에도 대부분 출근해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범위 확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상 입건 전 조사지만 사실상 정식 조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각 해킹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격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일단 구체적 피해 규모와 피해 사실관계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등 범죄는 이제 막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만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경찰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이란 점에서 경찰의 수사 본격화 시점과 수사 역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만 명 넘는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노출됐습니다.
3: 외부 사이트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게시된 사실을 국정원이 처음 발견한 건데 한전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전 직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특정 외부 웹페이지에 한전 직원 2만 4천 명의 정보가 게시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직책, 메일 주소 등 모두 7가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처음 발견해 한전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32시간 만에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보고한 뒤 국정원, 기후에너지부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정보와 고객 관련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만 2차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한전을 노린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5: 임직원 사칭이나 뭐 악성 메일 같은 2차 공격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접근해려는 시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 한전 측은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 해킹과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국가시설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들의 정보가 대거 노출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장기간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3: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6: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재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고심 끝에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청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불렀다는 명목에 범여권 주도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독립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고 재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거부가 대법관 재청 미이행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한정된 만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는데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전한 뒤 증언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7: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6: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여야 공방이 일단락된 후에야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관례대로 기관을 대표해 국감장에 출석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인데 앞서 취재진에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만큼 준비한 인사말로 재재청 거부 관련 생각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국회의 정당한 견제와 검증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1: 국민의힘은 필요하면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자 민주당은 즉각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사태와 관련해 일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인 만큼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만 하고 국정감사장을 떠났던 관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의 논란과 관련해 직접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본인 발언을 스스로 번복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3: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대법원은 최법권이었어요.
2: 여기에 조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와 관저 리모델링 예산 관련 의혹도 제기하며 내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세의 칼날을 더 바짝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세우려고 겁박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필요하면 협의 상대인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직접 나와 설명하면 될 일 아니겠느냐며 조 대법원장의 증인 불출석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법관 쇼핑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의 상대방인 대법원장이 직접 증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증언을 서면 더 유리하게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2: 또 김현재 청와대 부속실장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본인들이 막아 세운 증인들부터 국민 앞에 세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5: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관련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90여 분 동안 침묵 속 자리를 지켰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사태로 여야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올해 국감장에서도 같은 장면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여당 내 강경파들의 회의론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표결로 당론을 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또 내홍 봉합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잇따랐는데 국민의힘은 국민에겐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6: 청와대가 추가 검증을 거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낸 뒤에도 여당 안에서는 회의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를 넘어 청문회를 진행할 행안위에서도 김 후보자의 검찰개혁 소신을 의심하며 공개적인 반대 또 엄정검증을 예고하는 위원들이 등장하자 당내에서는 표결로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의 원로인 박지원 의원이 의원총회에서의 무제한 토론을 건의하며 제시한 방안인데 옥에도 티가 있는 거다. 우리가 뭉쳐야 내란 세력 척결이 가능하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개혁 강경파가 이견 표출을 자제하고 당내 결집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 의원 외에도 여당으로서 모습을 보이자며 갈등 수습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7: 이 대통령께서 국회에 요청안을 보낸 마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뭐 더 이상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의견들이 지배적이고요.
6: 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 개혁은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거나 주목받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강경파의 공격을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홍의 갈림길에 선 민주당을 향해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국민에겐 아무 의미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비판의 초점을 김 후보자 개인보다는 중수청과 공소청이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그 자체에 두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8: 검수완박이란 진영의 목적 앞에서 국민의 일상은 뒷전이었습니다. 쇳불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사로입니다.
5: 민주당에선 수적으로 소수인 반대파 의견이 실제 김 후보자 임명에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거란 시선이 우세합니다. 다만 개혁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반복되면서 장기적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갈등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성보다 우리 편 여부를 따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0: SNS에 정권이 수사기관장 인선을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이야 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자기 편인지만으로 논쟁을 벌인 건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검찰 미래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일부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여럿 포함된 가운데 공소 취소 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1: 법무부 산하 검찰 인권존중 미래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나선 사건은 모두 19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입니다. 아직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된 사건은 없지만 1차 사건 7개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2차 사건 일부는 다음 달이면 조사가 마무리될 거란 내부 전망도 나옵니다. 서면 질의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조사도 일부 이루어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의 공석도 메우고 활동기간 역시 다음 달 말까지 추가 연장할 거로 보입니다. 미래위 결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임명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 관련 질문에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에 대한 제 우려가 좀 나오는데 혹시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3: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 직무대행 임명이 공소 취소 포석이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로 미뤄졌지만 조작기소특검법 불시도 여전한 상황. 최근 공소청 감찰부장은 내부망 글을 통해 진상조사단 활동이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사 직무 독립성에 심각한 위협이란 취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조사단이 위법한 기소 정황을 확보할 경우 향후 공소청이 공소 취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전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따를 전망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4: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5: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스페셜 BGM 여행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음악 감상 시간인데요.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조용한 휴일 이른 아침에는 각종 정보와 소식,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편안하게 음악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곡들 전해드릴게요. 주중 휴일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밤새 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십니까? 한창 무언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든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이고요. 클래식과 파페라, 재즈, 연주곡, OST 곡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한밤의 BGM 여행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먼저 금융권 해킹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정보를 빼낸 공격자가 동일한 IP로 전방위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 짧은 시간 동안 동시다발로 벌어진 해킹에 금융권이 속수무책 당하면서 AI 공격은 AI로 막는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금융권에 대한 잇따른 해킹 공격을 특정 집단이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해킹 공격 당시 해외 IP의 비정상 접근을 차단해 정보 유출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공격자와 똑같은 인터넷 주소가 앞선 7개 금융사의 해킹 사고에도 여러 차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용 또는 대출 모집인용으로 쓰이는 이른바 위성 사이트의 보안상 허점을 파고드는 수법도 비슷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금융권 전반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해킹 공격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금융사들은 보안 통제를 강화하고 취약한 웹서비스 개선에 나섰지만 이미 개별 회사의 대응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5: AI는 사람들이 막는 방어법이라든지 모든 해킹 방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4: 금융당국 역시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이 새로운 공격 패턴을 개발해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취약점을 파악했습니다.

0: 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금융권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주요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업거래에서 침해 사고가 단기간에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 웹페이지와 서버 등 상대적으로 관리에 관심이 덜했던 영역이 공격 대상으로 활용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체계 전반을 공백과 빈틈이 없도록 빠짐없이 점검할 것을 주문하며 이를 소홀히 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금융권에 경고했습니다. 시중은행을 넘어 제2금융권까지 인공지능 해킹 공격이 번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서 내사에 착수한 경찰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1: 연휴에도 대부분의 관련 인력이 출근했는데 정식 수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2: 경찰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AI 해킹 피해 관련 금융당국 긴급회의. 공조체계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3: 과기부, 대보위,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침해 위협에 엄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 저축은행과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 AI 해킹 피해가 확산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사이버테러 대응수사대 인력은 연휴에도 대부분 출근해 조사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범위 확대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상 입건 전 조사지만 사실상 정식 조사와 다름없는 수준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각 해킹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며 본격 수사 착수 시점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 일단 구체적 피해 규모와 피해 사실관계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등 범죄는 이제 막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만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 경찰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대형 사이버 범죄 사건이란 점에서 경찰의 수사 본격화 시점과 수사 역량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1: 이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해온 만큼 전방위적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주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을 겨냥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출 사고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거듭 강조해온 보안 무관용 원칙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4천만 개 계정정보가 유출된 OTT 서비스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5: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이제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보안 역량과 인식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입니다.
4: 당시 이 대통령은 보안 소홀로 얻는 이익보다 그에 따르는 부담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만들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는 지난달 30일 SNS 메시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라며 사고가 발생하면 앞으로는 아낀 보안 비용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력한 형사처벌과 집단소송을 통한 민사배상까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혀왔던 만큼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함께 엄정한 조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0: 이처럼 최근 금융권 해킹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만 명 넘는 전체 직원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노출됐습니다.
1: 외부 사이트에 이름과 연락처 등이 게시된 사실을 국정원이 처음 발견한 건데 한전 측은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전 직원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4시쯤 특정 외부 웹페이지에 한전 직원 2만 4천 명의 정보가 게시된

0: 겁니다. 여기에는 이름과 연락처, 직책, 메일 주소 등 모두 7가지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웹페이지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사이트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처음 발견해 한전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32시간 만에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전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보고한 뒤 국정원, 기후에너지부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정보와 고객 관련 정보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에게만 2차 피해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출된 정보만으로도 한전을 노린 범죄 우려가 있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 임직원 사칭이나 뭐 악성 메일 같은 2차 공격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 시스템에 추가적으로 접근해려는 시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0: 한전 측은 이번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권 해킹과는 일단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 국가시설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들의 정보가 대거 노출된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 사상 초유의 은행권 AI 해킹은 어느 정도 예견된 위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 AI의 에이전트들이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고 지휘하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각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4: 올해 들어 첨단 AI 에이전트들이 테스트 환경을 벗어나 외부 기관을 해킹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들이 속출했습니다. 인류 멸망론에 불을 붙인 이른바 허깅페이스 사건 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보고됐습니다. 최근엔 정부 시스템으론 처음으로 호주의 보건 통계가 해킹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인간이 목표를 설정하면 AI가 스스로 계획을 짜고 필요한 수단을 찾아내는 수준까지 진화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견된 위험이었습니다.
5: Today I spoke with the CEO of OpenAI, Sam Altman. To express Australia's extreme concern about this incident.
4: 첨단 AI가 전쟁이나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가 악용된 실제 사례를 정리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엔 중국과 러시아 후티 반군이 미사일이나 생물 무기 개발에 AI를 활용하거나 적국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나 여론 조작에 동원된 사례들이 담겼습니다. 엔트로픽은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이 일부 관여하고 있지만 AI 스스로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거나 지휘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비전문가들도 정교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격의 주체를 찾아내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6: AI is certainly powerful enough to drive events that cause a billion deaths. There's never been a weapon as powerful as the combination of people with ill intent using the latest AI tools.
4: 이번 사태를 통해 AI 해킹의 위험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각국의 대책 마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유토건입니다.
2: 대법관 제재청 여부를 두고 청와대와 장기간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3: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배민혁 기자입니다.
7: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을 다시 재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고심 끝에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청을 오랜 기간 하지 않아 위헌 상태를 불렀단 명목에 범여권 주도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독립 권한인 재청권 행사에 관해 국회가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게 적절치 않고 재청권 행사 관련 고발이 이루어진 만큼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 거부가 대법관 재청 미이행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한정된 만큼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한 대선 개입 의혹으로 증인 채택됐는데

0: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미리 준비한 인사말을 전한 뒤 증언 요구는 거절했습니다.
1: 삼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0: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여야 공방이 일단락된 후에야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관례대로 기관을 대표해 국감장에 출석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인데 앞서 취재진에 국감을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답한 만큼 준비한 인사말로 제재청 거부 관련 생각을 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2: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3: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지난 청문회들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번번이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참관하고 핵 억제력 고도화를 강조했습니다.
2: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속에 사거리도 남한은 물론 일본 그리고 괌 미군 기지까지 다양화하는 모습입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인공기가 선명하게 새겨진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딸 주혜 등과 함께 흐뭇한 표정으로 발사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전략 미사일이라고 밝힌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시험 발사가 전쟁 억제력의 신뢰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라며 핵 억제력 고도화를 강조했습니다.
5: 매번 투명성 있게 표명하는 바이지만 숨길 곳도 없이 우리의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4: 북미회담 추진 국면에서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발사에 사용된 추진체로 추정되는 화성 16나의 경우 사거리가 3,000km 이상으로 괌까지 도달 가능합니다. 사실상 남한은 물론 일본을 넘어 괌 미군기지까지 극초음속 미사일 사정권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남북 간 논란이 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국가 선언 이후 철저하게 군사력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6: 북한이 연초부터 이 최근까지 계속 그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또 흐름도 중복해야 한다 보는 게 그거는 뭐냐. 결국은 이 핵과 미사일 또 재래식 포병 현대화를 통해서 압도적인 대남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4: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남한의 대화 제의에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14 남북 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14 남북 정상선언 기념행사 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다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란 사실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상호주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위기의 반복과 대결 구도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상기할 때라며 14 남북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1: 김나입니다.
10: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1: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선생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페셜 BGM 여행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음악 감상 시간인데요. 찾아와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박기빈입니다. 조용한 휴일 이른 아침에는 각종 정보와 소식,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편안하게 음악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곡들 전해드릴게요. 주중 휴일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0: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3: walk it, walk it 안전화
4: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하루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밤새 했던 일을 이제 마무리하십니까? 한창 무언가를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든 편안하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스페셜 BGM 여행이고요. 클래식과 파페라, 재즈, 연주곡, OST 곡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한밤의 BGM 여행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중 휴일 이른 아침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 YTN 라디오 스페셜 BGM 여행 이제 마치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5도 선이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크게 기온이 오르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 대전 21도, 광주 22도, 대구 23도까지 오릅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오늘 찬바람이 쌀쌀해진 데다가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오늘 체온관리 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나와있지 않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현재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는 크게 막히는 구간 없고요. 고속도로 위로도 정체가 없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청주유기소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외곽 으로는 기흥유기소 부근에 장애물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 고장차가 있고 목포 쪽으로도 밀리진 않지만 발안과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 각각 고장차 견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에서 공격자가 같은 인터넷 주소 IP로 전방위적인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신한, KB국민은행 등 금융회사 7곳의 해킹 공격에서 같은 IP를 여러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금융보안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공격한 IP와 저축은행 캐피탈사를 공격한 IP는 서로 다르지만 수법 자체는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금융회사 외에 다른 금융사에서도 해킹 시도가 확인됐지만 다중인증체계 도입과 취약점 선제 조치 여부에 따라 피해 여부가 갈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관련 사고 및 정부의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와 대법관 재재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오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상태 초래 관련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또 대법관 재청권자

0: 마다 승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나는 인류 역사상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래스카에 가져왔다며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내 기록에 근접하지 못했으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알래스카 연방 상원의원 후보인 댄 설리번 의원에 대한 투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는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최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의장국인 미국과 중국 간 견해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에선 식량 무기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구조적 과잉 생산과 최애국 대우 개혁,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제거 등 다른 세계 의제에 대해서는 성과 문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0: 제10회 인천광역시 의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0: 장성철의 뉴스 명단.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부동산도, 안보도, 치안도 모두 지옥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며 1년 만에 서울 도심 장애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에도 거부,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흔들리는 청와대와 민주당, 바이오로 10월은 국정감사 야당의 시간입니다. 이럴수록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하는지 두눈 부릅떠야 하겠죠. 10월 5일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에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게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대법관 임명 등 정치 현안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쟁점들을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3부, 4부 정치 닥터스에선 박정희,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 관련 논란부터 안보 현안까지 복잡다난한 현안들에 대한 특효 처방을 청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갑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와 땅.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월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경향신문 유경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0: 오늘 휴일인데 네. 이렇게 또 뉴스 브리핑 해주시려고 나와서 너무 감사드려요.
1: 아유, 아닙니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뉴스는 계속 쉼없이 브리핑해야
0: 그렇죠?
1: 되니까요.
0: 예. 국민과 우리 예. 당원 동지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뭔가요?
1: 네, 첫 번째 뉴스는 AI에 뚫린 한국 금융 비상 걸렸다입니다.
0: 진짜 심각한 문제 같은데요. 이번 해킹 사건 정리 좀 해주세요. 공격 네. 시기, 피해 규모 어떻게 됩니까?
1: 네, 파악된 내용을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30일 사이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또 캐피털사에서 개인정보 수만 건이 빠져나갔습니다. 먼저 신한은행에서는 25,72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또 이름, 연락처.

0: 연소득 대출 한도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119명, 89명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부산은행에서도 사고가 있었고요.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고객 정보가 2,200여 건 새나갔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상호금융도 같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거는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1: 공격 주체는 알려진 게 있나요?
0: 사실 뭐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번 공격에 AI가 이제 활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르텍스라는 AI 도구가 쓰인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건 중국에서 개발된 걸로 추정되는 도구입니다. 이 지난 7월 26일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된 도구이고요. 원래는 해킹 용도가 아니라 이 해커의 공격에 대비해서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찾는 모의 해킹 도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신판이 지난달 24일 공개가 됐는데
1: 네.
0: 공개되고 사흘 뒤인 27일에 우리나라 금융사 공격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개발된 도구가 쓰였다고 해서 공격 주체가 중국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픈소스로 다 공개되어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쓸 수가 있고요. 이 IP를 보면 한국, 미국, 일본, 홍콩 등 8개국의 IP가 동원됐다고 하는데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 국가의 IP를 경유하는 게좀 고도의 수법이라고 합니다.
1: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이런 AI 해킹 더 빈번해질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AI 해킹 가능성은 이미 지난 7월부터 좀 경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AI 모델이 알아서 이제 취약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뭐 보안에 이제 좀 대비해가지고 먼저 해킹 훈련 같은 거를 좀 시키는데,
1: 그래요?
0: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주어진 그 과제를 풀수 있는 조건들을 우회를 한 다음에 그 우회를 했다는 흔적을 알아서 지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1: 네.
0: 당시 화제가 됐었는데,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해커가 열쇠를 다 직접 구해서 집에 하나하나 들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집 주변을 24시간 돌면서 빈틈을 찾는 방식이다. 예, 그러니까 사실 훨씬 더그 해킹의 효율이 높아졌다고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금융 당국은 그러니까 이번 사고가 이 해킹 주체가 뭐 특정 회사를 겨냥했다기보다는 무작위로 금융사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좀 취약한 곳이 뚫린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수법을 말씀드리면 뭐 해커가 아이디와 비밀번호 같은 정보를 확보한 뒤에 다른 웹사이트나 앱의 로그인창에 이거를 계속해서 무작위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뚫리면 또 다른 정보를 확보해서 빼가는 수법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기본적 기존에 유출됐던 정보 외에도 뭐 대출 한도라든가 뭐 연소득 같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러면 이제 아주 정교한 뭐 대출 사기 같은 어떤 피싱에 좀 악용될 수가 있는 거죠.
1: 그러네요.
0: 예, 결국 방어 체계에도 AI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킹에 쓰이는 AI 기술은 아주 고도화되어 있는 반면 방어용 AI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라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1: 걱정입니다. 금융은 보안이 생명일 텐데 이렇게
0: 네.
1: 보안이 취약한 이런 자꾸 기사가 나오는 거는 금융회사가
0: 네.
1: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0: 그렇습니다.
1: 그런
0: 예.
1: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뉴스는요.
0: 네, 연휴 내내 정치권이 영화 암살자들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주제로 맞붙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아유, 논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0: 예,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경수 여사 사망 당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피격이 있었던 1974년 8월 15일로부터 이틀 뒤에 받은 편지인데요. 아버지가 맞을 흉탄을 어머니가 내 대신 맞고 가셨다. 내가 맞고 어머니가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몇 번이고 생각해 본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당시 22살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는 네가 어머니의 대역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고요. 편지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두 부녀 대통령을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또 티켓 디자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메가박스에서 관객에게 선착순 제공한 굿즈인데요. 피격 사건이 있던 행사장에 총탄 자국이 표시된 투명판을 겹치는 방식으로 제작 된 것인데 역사적 비극을 굿즈의 소재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메가박스 측은 사과와 함께 남은 수량을 전량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4일 열리는 싱가포르 영화제에서 암살자들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것을 취소해달라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은수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국제영화제 상영 여부까지 관여하는 영틀막 즉 영화 틀어막기 정당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충북 옥천군에 유경수 여사 생가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난리네요.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 씨 집 앞에도 집회가 열렸다고요?
0: 예, 그렇습니다. 이 그곳

0: 단체들은 배우 유해진 씨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집회를 열었는데요. 영화 상영 중단 및 유해진 씨의 우파 영화 출연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또 유해진 씨가 광고 중인 기업 본사를 찾아가서 계약 철회를 요구하겠다고 했고요. 유해진 씨를 향한 원색적인 욕설을 좀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 제작사 건물 앞에서도 집회가 열렸고, 이 밖에 다른 주연 배우들이나 영화 평론가들에게도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작품 참여자의 신상이나 가족 관계를 공개하면서 신변을 위협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배우 유해진 씨의 외모를 좀 일종의 비하하는 표현으로 북한상이라는 표현을 쓴 사실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배우 개인이나 제작진을 향한 위협으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무대 인사 일정이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제작사는 최근 영화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서 관객 및 참석자들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영화 프로듀서 조합은 논쟁이 작품에 대한 비판을 넘어 제작사와 감독, 또 배우와 스태프 등 영화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위협으로 확산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 주진 의원이 막 북한상이라는 표현 쓴 것도 문제지만 조국 전 대표가 의병상이라는 얘기를 동원해서 대응하는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0: 그렇습니다. 예.
1: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도 정치권에서 계속 들려오는데 한동훈 의원이 촉발한 논쟁이죠?
0: 예, 그렇습니다. 먼저 시작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노무현 씨 피해자 신화를 주입해 왔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17년 전 2009년에 있었던 박연차 게이트 사건을 언급한 건데, 이 사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고, 따라서 유무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루 뒤인 2일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을 막말 비방의 소재로 삼았다고 비판하자 한동훈 의원이 같은 날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 또는 가족이 수십억 원을 박연차로부터 받은 게 팩트라고 주장했고요. 다음 날인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민주당 의원이 그 팩트를 제게 분명히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면 책임지겠다며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검찰제도 폐지가 억울하게 조작 수사에 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복수라는 민주당의 20년 가스라이팅은 허구라고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노무현이 아니라 노무현의 죽음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 검찰청이 폐지되는 과정,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논란이 정말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동훈 의원이 연일 노무현 때리기를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는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보수 진영에서 박정희, 유경수 이두 분은 성역 같은 분들이거든요. 진보 진영에서도
0: 마찬가지로
1: 노무현
0: 노무현
1: 대통령
0: 전 대통령이
1: 성역이잖아요. 이 싸움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참 궁금하네요. 국민의힘은 1년 만에 대규모 장애 집회에 나섰습니다.
0: 이번 주 국정원 감사를 앞두고 개천절인 3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 회복, 또 안보 수호, 국민 행동 대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현역 의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 문제, 농지 전수조사,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부동산 정책 등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최고위원들도 전원 단상에 올랐는데요.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마이크를 잡자 강성 당원들이 야유를 보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1: 경찰 추산 결과 몇 명이 모였다라고 합니까?
0: 국민의힘 자체 추산은 이제 20만 명이라고
1: 20만
0: 지금
1: 명이요?
0: 얘기를
1: 오.
0: 하고요.
1: 그럼 경찰 추산은 5만 명그 정도 되겠네요.
0: 네.
1: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0: 세 번째 뉴스는 또 다시 관세 압박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가지고 양국의 말이 달라요. 공식 문서상으로는 우리 측 주장이 맞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0: 그렇습니다. 양국이 이제 합의한 팩트시트에 그렇게 이제 우리 측 주장대로 앞으로 이제 좀 합리성 여부를 좀 검토하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다음 달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알래스카주까지 격전지로 떠오르게 되자 이제 부랴부랴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좀 기정사실처럼 밝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규모조차 아직 양국이 협의를 보지 않았고요. 이 향후 우리 정부가 세운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서 검토하며 진행하는 걸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현재도 좀 딴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급기야는 한국이 이 프로젝트에 조만간 합의하지 않는다면 더 큰 부담

0: 부담을 지우겠다고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는 워딩이 나왔는데 뭘두 배로 올릴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관세율이냐 아니면 총 투자금 규모이냐, 예, 요거를 좀둘 중에 하나를 언급하는 것일 텐데, 예.
1: 아니, 관세 15%는 합의된 기본선인데 이판 자체를 트럼프가 흔들 수도 있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25%에서 15% 관세로 낮춘 게 우리가 총 3,500억 달러 정도 투자하기로 하고 낮춘 것이잖아요. 예, 이걸 시작으로 해서 한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건지, 또 우리는 반대급부로 어떤 실리를 취할 수 있을지 양국이 소통을 해오고 있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관세 15% 선이 지켜질 거라고 일단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두배 발언이 관세 인상으로 현실화가 된다면 최종 관세는 25%까지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 우리는 투자 협정과 핵잠 같은 안보 협력을 연계해서 협상해 왔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 불확실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0: 아무래도 그 이제 대미 투자 협상과 우리는 이제 그 핵잠 수함이라든지 또 전자권 전환이라든지 이런 안보 사안을 좀 연계해서 협상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전자가 흔들리는 만큼 그 연계해서 협상하던 후자, 즉 우리 안보 관련 이 협의 사항에도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1: 아이고, 큰일이네요. 유튜브에서 호접지몽님이 트럼프 대놓고 일진놀이 중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아까
0: 네.
1: 국민의힘 집회에 경찰 추산 몇 명이냐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경찰은 8천 명 정도라고
0: 아, 너무
1: 이렇게
0: 차이가
1: 하네요.
0: 커서.
1: 20만 명대 8천 명. 좋습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0: 네, 마지막 소식은 종합 3위로 마무리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소식입니다.
1: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네, 한국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를 따내서 1위를 아, 그러니까 저 3위를 차지했고요. 1위가 중국, 이제 2위가 일본입니다. 금메달 수로 보면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에 좀 가장 적다고 해요. 그래도 당초 목표한 종합 3위 자리는 지켰습니다. 이번에 구기 종목 선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농구에서 금메달 3개가 나왔고, 야구와 남자 축구는 대회 5연패, 또 4연패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여자 핸드볼이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고요. 아, 이 밖에 10대 선수들의 활약이 고무적이었다는 점도 좀 특기할 부분입니다. 이 반면 전통적으로 강한 종목이 또 양궁이랑 태권도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부진했습니다. 양궁은 금메달 3개로 금메달 5개를 딴 인도에 종목 1위를 내줬고요. 여자 양궁은 아시안 게임 역대 최초로 노골드를 기록했습니다. 태권도도 금메달 3개를 따는 데 그쳤습니다.
1: 남자 축구 금메달 땄는데 병역 혜택 때문에 좀 구설수가 많네요, 지금.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아시안 게임 사상 첫 4연패를 달성했다는 위협을 세우고도 이 병역 혜택과 관련해서 선수들이 좀 신중하지 못하게 언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이 주장인 이기혁 선수가 방송 인터뷰에서 저 군대 안 갑니다라고 말을 했고, 양민혁 선수가 이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를 보고 뛰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1: 아이고.
0: 예, 또 박승수 선수는 우승 뒤에 라커룸에서 전용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고요. 이 당연히 선수 생활을 보면 병역 면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기뻐할 만한 보상이기는 하지만, 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의무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처럼 보이는 비판을 받은 겁니다. 이기혁 선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고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또 전용모를 쓴 사진을 올렸던 박승수 선수도 경기 후에 현장에서 팬이 준 모자를 받아 썼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분들을 조롱하거나 노고를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은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1: 철없는 행동인데
0: 예.
1: 이게 어른들의 교육을 좀못 받아서 그런 건지 본인들이 잘못한 건지.
0: 네, 아무래도 그 병역의 의무라는 부분은 어떤 개인의 그 선수 생활의 짐이냐 아니냐를 좀 떠나서 좀더 크게 의미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예.
1: 언론에서 논란 보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계속 지금 그런 논란이 많아져서
0: 네.
1: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가 검토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향신문 유경선 기자셨습니다.
2: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네, 장성철은 밥 먹여줍니다. 뉴스의 포만감, 장성철의 뉴스 명당.

0: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둘러싼 여권의 집안 싸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친윤은 아니라고 했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김 후보자를 향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라며 또다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곧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송구검증을 벼르는 분위기인데요. 김지영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과연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이렇게 휴일인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아, 예.
0: 근데 또 이제 저 인터뷰 끝나고 국회로 다시 가셔가지고 네, 국정감사 네. 준비하셔야 네. 되겠네요.
1: 내일부터 저희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오늘 가서 이제 우리 의원실 식구들하고 내일 있을 국정감사 준비 회의 네. 해야 됩니다.
0: 좀 네. 이제 히든 카드 있어요.
1: 히든 카드요? 네.
0: 여당 소속 의원이긴 하지만
1: 진짜 히든 카드라면 여기서 까면 안 되죠.
0: 아, 그래도 네. 선물 하나 주셔야죠. 지금 처음 나오셨는데
1: 일단은 뭐 저희들도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몇몇 기관들에 대해서는 좀 호되게 네. 하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네. 의원님, 네. 형사사법 절차 개편됐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걱정 안 되세요?
1: 사실 모든 제도가 바뀔 때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불안감이 있죠. 특히 이제 형사사법제도는 78년 만에 전면적인 개편이 있는 거라서 저도 뭐 불안감이 없다,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뭐 다른 매체에 나가서도 제가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 사력을 다해서 좀 챙겨볼 생각입니다.
0: 그런데 이제 국정 운영이라는 것, 제도라는 것, 네. 그것은 국민을 상대로 실험해서는 안 되잖아요.
1: 아, 맞습니다.
0: 그래도 출발하기 전에 네. 좀 더 완벽하게 제도를 설계해 놓고 출범시키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1: 근데 이제 형사사법제도의 개편, 특히 네. 이번에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이 방향에 대해서는 논의된 기간만 쳐도 수십 년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 깊지 않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실무적인 준비 차원에서 뭐 중수청 인원의 문제라든지 중수청 사무실 문제, 네.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청장 네. 인선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신속하게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제 페북 친구 중에 이제 네. 중수청에서 근무하는 분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네. 인원실에서 좀 일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네. 정치인분들 여기 현장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다. 지금 얼마나 난리인지 네. 정말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하다. 그런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의원님 한번
1: 알겠습니다.
0: 현장 한번 가보시는 네. 거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
1: 좋은 말씀이십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의원님 중수청 개청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영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 보냈습니다.
1: 맞습니다.
0: 이거 어떻게 돼요?
1: 청문 요청안 보내면 법에 따르면 아시는 것처럼 15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15일 내에 아마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될 거고 대통령실의 입장이 네. 청문회조차도 못 거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서 청문회를 좀 보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검증까지 해서 청문회에서 이제 철저히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분의 철학이라든지 또는 이분이 신념 그리고 과거의 행적에 비춰봤을 때 과연 중수청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도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0: 지금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1: 저의
0: 기본적인
1: 생각이요?
0: 신용검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은
1: 제가 사실은
0: 아니다.
1: 가장 문제 제기했던 거는 네. 뭐 검사 출신이다 단순히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 그분이 보여줬던 개별적인 행적 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막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제가 주로 우려를 가졌던 거는 이분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앞장서서 내셨던 분이에요. 진행자께서도 아시겠지만 중수청이라는 기구가 탄생되게 된 철학적 배경이 바로 검사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반대했던 분이 오셔가지고 중수청장, 특히 초대 중수청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처음에 제도가 만들어질 때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철학적으로 원래 반대했던 기구에 장으로 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가 제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입장을 밝힌 바도 있긴 하는데 밝힌 입장조차도 그냥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법이 입법화됐기 때문에 존중한다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철저히 점검돼야 된다고 보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검찰 당시의 어떤 행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이 스스로도 공언하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이 중수청이라는 기구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검찰 당시의 행적이 과연 거기에 부합하는 모습이었는가 이런
0: 네.
1: 부분은 사실 검증은 돼야 되거든요.
0: 그래서
1: 그런 부분도 증거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0: 친윤 검사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세요?
1: 그러니까 친윤 검사라는 이제 표현은 아마 그 속살을 좀 들여다보면은 아마 검찰 권한을 자의적으로 좀 행사했던 그런 경향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약간 정치적으로 동원되는데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거나 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런 행보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의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수사기관이 이제는 중수청이거든요.
0: 네.
1: 중수청의 초대 수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런데 의원님.
1: 네네.
0: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네. 아니야. 친윤 검사 아니라니까. 팩트를 가지고 좀 확인하고 공격을 해라고 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나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는
1: 네.
0: 좀 뭐라고 질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1: 네.
0: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 말씀의 배경이 된 게 아마 추가 검증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고 또는 그런 보고를 받으시고 하신 말씀이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0: 네. 네. 아니 보시기 전에 이미 다 자료 조사 해놓으셨고 다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우려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거고 이제 직접 대면해서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최종적인 단계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
0: 네.
1: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런 방향으로 또 그런 방식으로 거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집권여당 의원이시잖아요.
1: 네.
0: 대통령의 인사 문제 관련해서 사전에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하게 표현이 됐는데 이거 안 돼 잘못됐어 라고 계속 지적하는 것이 좀 여당 의원으로서 부담되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과정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쉽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편으로는 죄송스러운 마음.
0: 대통령께.
1: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한 역할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과거에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겪어봤습니다. 처음에 인사청문회 당시에는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0: 맞아요.
1: 답변을 했었고요. 심지어는 뭐 공수처 출범뿐만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까지도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총장이 된 후의 모습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그때 제가 법사위였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국회의원 생활 10년 넘게 하는 가운데 가장
0: 후회하셨어요?
1: 후회되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0: 그때는 좀 옹호하셨었나요?
1: 예, 그때는 그때 예. 제가 집권 여당의 예. 법사위원이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옹호하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꼭 맞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지도 없이 한번 검증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0: 네.
1: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중수청을 필두로 한 바뀐 형사사법 체계가 잘못될 경우에 모든 정치적 책임과 이런 것들을 여당과 정부에 지우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0: 그렇죠.
1: 심지어 몇몇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탄핵 할 수도 있다.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0: 네.
1: 그렇다면 초대 중수청장이 정말 이 중수청이란 기구를 잘 안착시키고 해야 되고 그러려면 철학적인 신념과 이 조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철학이 없는 분이라면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정권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보겠다라고 무거운 마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럼 이번 인사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정말 날카로운 그런 질문을 하는 모습. 보통은 또 이제 후보자가 야당으로부터 공격당하면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 많이 보이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모르겠습니다. 다른 뭐 여당 의원님들께서 어떤 입장과 판단을 갖고 계신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 네. 저는 좀 꼼꼼히 좀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0: 대통령실에서 아이 박 의원 좀 살살 좀 하지. 대통령 뜻과 의지가 강한데 그건 좀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거 아니야? 이러한 경고라든지 의견이라든지 통화라든지 받으셨구나.
1: 아닙니다. 뭐
0: 받으셨네.
1: 그 대통령님도 분명히 이제 국회의 청문 과정이나 이런 것들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예.
1: 그런 입장에서 또 크게 보면 정권과 당 더 나아가서는 국민분들을 위해서 철저히 필요한 부분은 검증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0: 그게 맞죠. 네. 여야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고요. 박지원 의원께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토론, 네. 표결로 이거 김재용 후보자 찬성 반대 우리 정하자 이런 식의 제안을 하셨는데 적절하다고 보세요?
1: 그런 과정도 아마 청문회를 거친 뒤겠죠. 청문회 네. 전에 뭐 사전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던 정보만 가지고 결정하자라고 한다면 또 국회에서의 청문 절차 이런 것들이 그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뭐 어떤 입장을 정하기 어려울 때 뭐 의총이라는 건 보통 그럴 때 거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칠 수도 있긴 하겠죠. 네.
0: 만약에
1: 네네네.
0: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거나 부적격 의견이 됐어요. 뭐 야당 여당 의원 몇 분들도 이건 부적격하다 이제 부대 사유 다르고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1: 뭐 대통령님의 판단에 대해서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고요. 또 인사청문회 결과도 아직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또 가정에 가정을 더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0: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1: 네.
0: 조희대 대법원장 현재 저런 태도, 행동, 판단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헌법의 가장 큰 기둥, 가장 강력한 원칙, 또 가장 근본적인 기조는 민주주의고요. 또 민주주의의 한 내용인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조 2항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권력이란 단어는 그 1조 2항에 단 한 번만 쓰입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래서 사실은 국민이 구성하는 게 맞죠. 직접이든 간접이든. 근데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법원의 판사들은 국민 직접 뽑지는 않습니다.
0: 네.
1: 그러나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은 부여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민주권이라는 대원칙에 비춰보면 그래서 임명권, 재청권, 국회 동의권 중에 가장 무거운 게 사실은 대통령의 임명권이라고 볼 수 있죠. 재청권도 매우 소중하고 존중돼야 되지만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재청하는 사람을 임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청권을 이후로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저렇게 재청권을 강하게 앞세우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국감에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또 증인으로는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법원의 독립을 얘기할 때 정확히 헌법 조문을 보시면 재판의 독립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더 강하게 작용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판이라기보다는 다른 내용의 절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국회 요구가 있다면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0: 저도 국회에서 오래 있었지만 상당히 고민되던 게

0: 국회법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합의, 타협, 대화 이러한 국회의 전례 관례가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게 더 중요해요?
1: 사실 뭐 국회법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지가 많은 법입니다.
0: 맞아요.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에서 규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와 타협 등으로 만들어져 왔고 또 그런 관례가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왕이면 정치적인 어떤 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협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또 그 자체의 의미도 굉장히 크겠죠.
0: 네.
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법이 있는데 법의 규정 자체를 합의로 무시한다거나 합의로 침해할 수는 또 없는 게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했던 것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 진행된 이미 진행된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서 있는 상태가 돼버린 상태에서는 법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이 맞겠죠.
0: 야당 때는 전례와 관례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여당 때는 국회법이 더 중요하다고 법사위원장 놓고만 봐도 민주당 그렇게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그런 비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 뭐 그런 말씀들을 맨날 듣다 보니까 네. 내로남불의 산실이 국회처럼 돼버렸는데요. 그런데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절차가 이미 진행돼 버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을 국회에서 표결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진행된 절차를 안 지키겠다라고 하면 또 그것이 말이 안 되는데
0: 알겠습니다.
1: 네, 증인 채택 절차 이미 다 진행이 됐고 통보 네. 절차까지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대법원장 임명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대법관.
0: 이거 네, 대법관 네. 이거 어떻게 해요?
1: 사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 취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0: 네.
1: 또 그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0: 결단이라
1: 생각합니다.
0: 결단이라 하면
1: 뭐예요? 저는 탄핵할 수도 있다고
0: 아, 그래요?
1: 봅니다. 예, 탄핵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0: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1: 네.
0: 명태균 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항소심에서도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 받았어요.
1: 네.
0: 새로 뭐 녹음 파일 오세훈은 모른다 이런 녹음 파일도 네, 오세훈 네. 시장 측에서 제출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1: 사실은 지금 제출된 녹음 파일의 의미와 맥락에 대해서도 이미 뭐 명태균 씨 본인이
0: 네.
1: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원에 의견서를 냈는데 전혀 다른 맥락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즉 단일화 관련된 배경과 단일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지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고 필요하다면 본인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 맥락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증거로는 채택됐지만 그 녹취록의 증거력과 증명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많이 고민할 것 같고요.
0: 네.
1: 1심에서 판단했던 5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이미 증거에 의해서 채택을 한 겁니다. 보면은 이제 김한정 씨의 변호인이 작성한 메모가 있어요. 그 메모에도 보면은 오세훈 시장 측의 소개로 명태균을 만났다는 메모가 적혀져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 이번에 제출됐다는 녹취록의 의미다라고 이제 김한정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과 배치된 증거들이 1심에서 많이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0: 네.
1: 오히려 여론조사를 명태균 씨에게 그렇게 의뢰하고 했었던 정치적 의도와 목적이 사실 1심에서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만 인정이 된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윤석열 재판에서는 그 의도를 인정해서 굉장히 중형을 선고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의도에 대해서 즉 여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의도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면 양형 사유가 되는 것이라서 오히려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고 중형이 선고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이 정치자금법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안을 내서 통과시킨 사람이거든요.
0: 그렇죠. 오세훈법.
1: 네. 오세훈법. 그래서 오히려 좀 무겁게 하는 것이 양형사유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0: 만약에 이제 재보궐선거 열리게 되면
1: 네.
0: 서울시장 선거가 새로 있을 것 같은데 원인 지난 지방선거 때 속상하셨죠?
1: 네?
0: 지난 지방선거.
1: 뭐 안 되면 다 속상하죠. 뭐.
0: 아니 안 된 것도 그렇지만 안 되는 과정이 대통령께서 뭐 정원호 후보를 명피한 거 아니야? 아마 이러한 해석이 많이 나왔어요.
1: 대통령님이 이제 칭찬하는 X나 이런 것들 자주 하시는 편이고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0: 뭐래. 저도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업무를 훌륭히 수행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뭐
1: 그때랑 서울시장 경선 과정하고는 좀
0: 그
1: 다르죠.
0: 문제에 대해서 뭐좀 특별한 선언 이런 건 없습니다.
1: 서울시장 도전하겠다라는 꿈은 아직 갖고 계시는 건가요?
0: 제가 작년 올해 이렇게 결심했었고 또 시민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 변하지 않고 있고요.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 또 서울 시민에 대한 저의 애정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 의원님, 이제 행안위 국정감사 이제 내일부터 시작인데 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아요. 좀이 부분 어떻게 이번에 문제점들이나 대안 좀 지적하실 건지.
0: 바뀐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도 경찰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만들어졌고요. 원래 안보다 사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의 경우에는 정권 송치 등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강화된 통제가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외에도 필요한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공수처가 경찰을 수사 대상으로 놓고 있는데 그 수사 대상 범죄와 대상을 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공수처가 이제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검찰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수사를 해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물론 공수처의 어떤 인적 충원이나 이런 것도 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런 장치들 추가로 계속 덧붙여 나가고 만들어 나갈 거니까 그런 점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현장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0: 네, 알겠습니다.
1: 현장 일선 경찰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그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자주 가고요. 거기서 듣고 배운 것들 또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저희 뉴스 명당에도 가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 워킷 워킷 안전화.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

0: 1352 1577-1352.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9: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12: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is FM.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은 깊어가고 어느사이 연휴는 마지막 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저녁부터는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은 20도 선이 되겠고요. 대전은 21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4도 예상합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오늘 찬바람에 쌀쌀한데 무엇보다 아침 저녁으로 무척 차갑습니다. 일교차 큰 만큼 체온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나와 있지 않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한산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위로 크게 밀림 없이 여유 있게 통과하는 구간이 대부분이고요. 현재 흐름이 좋은 가운데 마라톤 행사 때문에 서강대교 부근으로는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고요. 서강대교 반대쪽으로는 건너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렇다면 꽉 막힌 대한민국 정치는 뉴스 명당 정치 닥터스에게 맡겨주십시오. 결합 터지기 직전에 시청자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드릴 명의들이 모였습니다. 이재용 전 국민의힘 의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박진호 전 국민의힘 당대표 특보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3: 네, 안녕하세요.
0: 신인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4: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0: 아, 휴일인데 네 분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슈와 현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 정치권은 안보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네. 장동혁 대표가 북 미사일 도발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불의의 발사라고 할 거냐? 그 우리 DMZ에서 부상당한 분들에 대해서 불의의 사고 뭐 이렇게 얘기한 거를 좀 비유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1: 그 이 지뢰 이 도발이요. 네. 휘발성이 있어 보여요.
0: 네. 네.
1: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미 사과를 요구를 했고 뭐 당연히 할 수 있고 북한이 사과를 안 할 거다라는 것도 어찌 보면 뭐 예측 가능한 거였잖아요. 근데 바로 저쪽에서는 미사일 쏴대고 미사일 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뭐 위조했다 뭐 이런 식으로
0: 자작 광대금 뭐
1: 맞아요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대한민국 지금 그 정부의 발언 수위는
0: 네.
1: 상당히 낮아요. 되게 유해요.
0: 네.
1: 그래서 이게 뭐 평화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상당한 국민들이 글쎄요 이게 어느 선에서 이것을 잘 대응했다 못했냐라는 거는 사실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이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정부가 과연 우리 장병들의 그 목숨과 부상과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0: 것 같지만 일단 정부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입장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이 큽니다.
1: 형은택 변호사인데 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해요?
2: 지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건 처음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북한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야 되는 국가니까 물론 그분에 대해서 당연히 뭐 대응하는 건 맞지만 지뢰 부분은 어쨌든 지금 군사분계선을 넘어왔고 그다음에 우리 장병들이 다쳤고 그러면 이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불의의 사고로만 하기는 국민들의 정서상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원칙적으로 사실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도 지난번 이제 우리 지방선거 때 보니까 그 어떤 밈이 많이 돌았냐면 젊은 청년들이 주적이 누구예요? 갑자기 와서 묻는 분들에 대해 한 여러 번 물어봤어요.
1: 아, 진짜요?
2: 네, 진짜로 지나가다가 묻기도 하고.
1: 그럼 뭐라고 답하셨어요?
2: 갑자기 난 북한이다 얘기해요. 아, 1번 너 군대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고 군대 갔다 왔다 그러면 아 북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갔다 왔다 그러면 갔다 오고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질문을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유세 현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의문하는 게 아, 북한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거 아니야? 왜 북한에 대해서 할 말 못하지? 이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할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지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의도성이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다쳤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실은 지금 이재영 의원 말씀처럼 끊을 때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하고의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책임을 묻는 거라든지 어떤 이런 뭐 지뢰라는 건 당연히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 위한 거니까
1: 그러니까요.
2: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양립이 가능하다고 봐요. 또 책임 당신 잘못했으니까 책임져 하는 거하고 아 그렇지만 우리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는 꼭 대립되는 건 아니다. 잘못한 부분에 책임 묻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뭐 세게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신 변호사님. 네. 이 대통령은 대화하자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은 독설과 미사일 발사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14 남북 정상 선언 19주년을 맞아서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3: 저도 이 지뢰 사고 문제는 우리 군인들이 너무 심하게 다쳤고 또 지금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형은택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원칙을 바로 세우는 문제와 대화를 제기하는 문제가 전 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전 북한에다가도 입장을 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정부의 고민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11월에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고 이 북미 대화의 지금 과정이 무르익어가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뭐 물밑에서야 트럼프가 뭐 김정은 좋은 친구라고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는 또 페이스메이커의 역할로 남북 대화의 또 채널을 또 열어야 될 또 책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좀 시점이 공교로운 거는 좀 있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결국에는 재발 방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정부가 분명하게 원칙 낼 건 원칙을 내고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다시는 이 DMZ에서 이런 불의의 이런 사고들이 있지 않도록 저는 완벽하게 평화 체제를 좀 구축하는 그 노력까지 좀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1: 박준호 특보님,
0: 네.
1: 북한은 반응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어요?
0: 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네. 일단 남과 북은 전시 상황입니다.
1: 네.
0: 지금도 휴전 상황이고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휴전이 반세기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전시도 아닌 뭐 종전처럼 사는 국민들도
1: 평화롭잖아요. 우리 지금
0: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그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 이제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군 통수권자인데 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과연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만
1: 네.
0: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북한의 책임을 묻는다고 한들 북한에서의 반응은 뭐 뻔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그것도 국군 통수권자가 우리 국군 장병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볼까 눈여겨봐야 되고요. 뭐 최근에 이제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 14 남북 정상선은 뭐 이렇게 19주년을 맞아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새로운 뭐 또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된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응할지 저는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않겠죠.
0: 그리고 14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북한 이제 비핵화 불능화를 위해서 이제 그 육자회담이라는

0: 그걸 이제 최초 이제 남북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게 최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 불능화가 아닌 사실상 핵 군축을 제안한 겁니다. 이핵 군축을 제안했다는 것은 북한을 사실상 핵 국가로
1: 인정했죠.
0: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1: 트럼프는 뭐
0: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바고.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14 남북 공동성명의 의미를 지금 민주당이 들먹거리는 거는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제 뭐 신인규 변호사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아, 이분이 무슨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8월 달에는 북한의 핵무기가 뭐 50몇 개라 그러다가 또 며칠 전에는 갑자기 100몇 개라 그러더라.
1: 112개.
0: 근데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몇개 가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 가진 거 인정해 줄게. 뭐 사실상 그말 아니겠습니까? 이 숫자가 뭐 틀리도 한두 개 틀리지. 뭐 불과 뭐 한달두달 사이에 이렇게 막두 배씩 이렇게 껑충충 뛰는 거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얘기하면은 과연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핵보유해야 돼요?
0: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자체 핵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전혀
1: 맞아요.
0: 없기 때문에
1: 맞아요.
0: 우리를 뭐 대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그럼 우리가 서둘러 지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1: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서 아침에 단독으로 좀 보도한 게 있는데 전방의 모든 군단이 빈총 경계를 선 사례가 있다. 이것이 감사에서 확인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보님도 저기 DMZ에서 근무했죠. 이거
0: 아니 제가 이제
1: 이거 어때요?
0: 90년대 후반에 있는데 그때도 저희들은 다 이제 실탄을 가지고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뭐좀더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보다 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우리 군 지휘관들 또 관련된 국방부 합참 청와대 인사들은 다 경질돼야 됩니다. 왜?
1: 그래요?
0: 만약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장병은 그냥 몸으로 북한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으라는 것밖에 됩니까? 아, 군인이 총 만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이 없는데.
1: 그러니까
0: 아,
1: 이거
0: 그러면
1: 어떻게
0: 자기네들은 그러면 숟가락 없고 젓가락 없이 밥 먹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 네.
0: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간단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 생각합니다.
1: 이게 합참
2: 그거는 저는 뭐 아마 물론 뭐 전방에 계셔 보니까 알겠지만 전방에 근무하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총에다가 다 총알을 장전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책선 안에 들어가서 하는 분들은 이제 들고 가는데 우리가 뭐 보통 부대에서 앞에서 경계 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는 분들은 사실은 총알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경계에서 다 아마 뭐 했던 아닌가 같고 물론 이제 철책선 안에 들어갈 때는 당연히 그 과정을 거치고 들어가잖아요. 총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 핵심 문제가 남북 간의 핵심 문제는 지금 키는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어찌 보면 쥐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계속 뭐 핵무기 112개 갖고 있다 그러고 나랑 잘 지낸다 그러고 문제 없다 그러고 나가 있으면은 뭐 김정은 이렇게 얘기 나오면 사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생각을 한것 같아요. 핵무기도 응원해 줄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 이건 뭐 대한민국하고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트럼프하고 협상해서 끝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아니 트럼프가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뭐 갖고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김정은 입장에서 너무나 잘하는 입장이고 여러 번또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럼 우리가 과연 트럼프가 저렇게 그냥 핵무기 용인해주고 북한하고 잘 지내서 자기의 어떤 외교 성과를 만들려는 걸 막을 수 있느냐?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게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1: 그렇죠.
2: 북한한테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과하라, 반성하라, 뭘 하라고 한들 뭐 쳐다나 보겠냐고요.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처해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3: 근데 이제 그게 페이스메이커냐 이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페이스메이커로서 가장 그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이 뛰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스메이커 그냥 멈춰 있으면 그건 페이스메이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와 트럼프의 뭐 중간선거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그뭐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와 별개로 우리 대통령,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죠. 우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했을 때더 우스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럴수록 그렇죠? 더 무시당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 반화장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되지. 지금 미국이 저러니까 북한이 이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줄타야 될까 이거 고민하다가 우리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부가 됐을 때 과연 그러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에 하나 대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정부에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분 네 분의 처방은 대통령께서 좀더이 지뢰 부상 사건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처방하시는 걸로 넘어가도 될까요?
0: 네.
1: 알겠습니다. 암살자들 영화 해볼게요. 지금 영화 보신 분이 현근택 변호사님 영화 보셨는데
2: 네.
1: 감상평 좀 얘기해 주세요.
2: 일단은 뭐 어제
1: 이렇게 논란을
2: 봤는데요.
1: 불러일으킬 만한 영화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2: 그건 아닌 것 같고.
1: 아니에요?
2: 사실은 이제 영화 고마운 게 우리 큰딸하고 진짜 몇년 만에 같이 영화 본것 같아가지고 이제 도움 됐던 것 같다.
1: 아이고.
2: 가족에. 근데 영화 보면서 저도 이게 워낙 오래된 얘기잖아요. 저희 세대는 다 관심이 있었고 그때 이제 관심이 있었던 많은 주제들 왜 그분은 뭐 비표도 없이 들어갔을까? 그다음에 전날 보면은 뭐 청와대에서 뭐 경호지침을 좀
1: 그러니까요.
2: 이렇게 줄이라고 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총소리는 6번 7번 나는데 뭐 총알은 5개인가 4개인가밖에 안 나왔고 그 마지막 딱 끝나는데 보면은 그 유경수 여사의 그 총탄을 왜 공개 안 하느냐 이 얘기 마지막 문구로 다
1: 맞아요.
2: 나와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총을 누가 쐈느냐라든지 아니면 총소리가 몇번 나는 이런 부분인데 그냥 평소에 우리가 예전에 많이 가졌던 의문들을 그냥 영화로 만든 거예요. 계속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뚜렷한 결론은 또 없어요. 누가 했다는 뭐 이런 것도 없어서
1: 근데 몰고 가잖아요. 이렇게
2: 몰고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이게 의문점 당시 수사 예를 들어서 그 여고생이 준 것도 아주 나중에야 인정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문세광이 아니 옆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경호원이 썼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그걸 또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거는 혼자 있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를 해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건 당시 수사 결과 나중에 우리가 뭐 90년대 와서 막 사실 조사할 때도 논란이 됐던 거예요.
1: 네.
2: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뭐 감시 계장 그분들이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걸 문세광이 쏜거 아닌가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기 때문에
1: 네.
2: 그 결론이 안난 부분 결론이 났죠. 대법원에서도 결론이 났고 수사 어쨌든 문세광도 사형 당했기 때문에 사법적인 결론이 났는데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그런 소재들을 그냥 영화화한 거다. 그래서 저는 결론은 그냥 영화는 영화다.
1: 영화로 봐라.
2: 네.
1: 이재용 의원님. 지금 보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상당히 좀 영화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0: 글쎄,
1: 문제 제기할 만하다?
0: 저는 예술은 예술의 영역에서 그리고 뭐 발언은 자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좋은데 이 예술을 정치로 끌고 온게 민주당입니다, 사실은.
1: 어떤
0: 왜냐하면은
1: 측면에서?
0: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셨잖아요. 그 16년도 말에. 그게 그 시사회 때 가신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대서특필되면서 언론에도 많이 이제 비춰졌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까지 해왔던 얘기들 즉뭐 탈원전에 대한 뭐 일관성 있는 모습이라도 보이는데 그걸 보고 난 다음에 특히 이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탄핵도 있긴 했었지만 그래서 당시에 그 영화를 왜 예술을 끌고 들어와서 정치권에서 활용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술이라는 영역을 예술에 넣을 수박 놔둘 수박 놔두기만은 되게 힘든 상황이 됐다. 우리 특히 정치 상황이. 게다가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뭐 정치 뭐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근현대 역사의 안타까운 그 상황들을 영화로 재해석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영화들이 그나마 좀 충실했다고 보려고 하는 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봤다. 근데 이거는 피해자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 중정의 윗선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그 라인 하나
1: 중정의
0: 아니겠습니까?
1: 윗선은 한 명밖에 없지 뭐.
0: 그러니까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경사 여사의 그 암살을 뭐 실한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는 오히려 본인들이 화를 불렀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1: 그래요? 이 논란은 좀 당연하다. 문제가 될 만했다.
0: 그럼요. 저는 그 이상

0: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 정치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 스스로가 네. 거의 대사 PPL을 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1: 박진우 특보님.
2: 네.
1: 이 논란 어떻게 보세요? 영화는 안 보셨겠지만은 지금 유영하 의원은 뭐 박정희 대통령 친필도 공개를 하고 주진우 의원은 유해진 배우한테 북한상 이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의병상 이러면서 서로 막 맞받아치고 배우들 공격까지 하고 있거든요. 배우 앞에서 집회도 하고.
2: 저는 뭐 세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뭐 헌법상 그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상당히 이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할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 공방을 떠나서 그 부분은 이제 차치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박지만 씨가 이제 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1: 네.
2: 뭐 법적으로 사자 명예훼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영 중단 처분이라든지 그런 건 다 의미가 없다.
1: 네.
2: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일단 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본인의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또 저 좀 전에 이제 현인택 이제 변호사께서 이제 그 따님과 같이 이제 그 영화를 이제 관람했다고 말씀하셨겠는데 아마 따님도 아,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아, 정말 그때 사건에 대해서 한 번쯤은 호기심을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지난번 이제 우리 그 스타벅스 5.18 관련해서 탱크데이
1: 네.
2: 책상 탁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두 개를 가지고 이 민주당의 이제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의 이제 그 대응을 봤을 때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왜 지금 뭐 지금 이 암살자 영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메가박스가 이제 사과를 하고 뭐 그 티켓에 대해서 전량 폐기하겠다고 하면은 밝혔지만 다행히 그런데 거기에 뭐 총탄이 그려져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피살 당하는 모습이 이제 그 새겨진 그 티켓을 판 것에 대해서는 왜 민주당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거랑 이 영화 내용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
1: 그러네요.
2: 그리고 또 일부 의원께서 뭐 이 암살자와 이제 그 존 F 케네디 그 암살 사건을 이제 소재로 한 영화 두 개를 비교하더라고요. 엄청 잘못된 비교입니다.
1: 왜요?
2: 왜 그러냐? 이 물론 이제 이 암살자 자체도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이 존 F 케네디 그때 당시 이제 단독 범행이 아닌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건데 근데 존 F 케네디 사건은 처음에 이제 그 사건 발생했을 때 이 그때 이제 그 존슨 대통령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연방 대법원장이었어요. 그 워렌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그 발표에 따르면 이제 단독 범행이다. 그런데 10년 이후에 미 하원에서 별도의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특별위원회의 결과가 뭐냐? 아, 그때 당시 워렌 조사위에서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공모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이후에 이 존 F 케네디 영화가 났기 때문에 네. 이 존 F 케네디와 암살자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1: 신 변호사님, 네. 이 배우들을 향한 공격 어떻게 보세요?
3: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아무래도 박정희 정권이 독재를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엄혹한 시대에 피해자들도 많고 또 조사 결과도 믿을 수 없다라는 그 업보가 이미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저런 식의 뭐 배우의 무슨 상을 가지고 비판하는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오히려 더 지금 밉상을 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아까 이재영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게 영화 저널리즘, 정치 다 분야가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뒤죽박죽 뒤섞여 버렸어요. 이걸 저는 공화의 붕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화의 원칙이라는 건 각자 각자의 몫을 하는 게 우리의 공화 원칙이고 그걸 통해서 공공선을 높여가야 되는데 공익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 영화 하나 때문에 이 공익이 얼마나 지금 훼손되고 있는지 저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럼 여기서 이득은 누가 보느냐, 누가 사익을 추구하느냐. 영화 만든 분들은 떼돈 벌었죠. 그 피해자들은 또 피눈물 흘릴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음모론성에 기반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3인성호라고 하잖아요. 셋이서 모여서 호랑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진짜 호랑이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라고 해석하려면 아니라고 반박하려면 100개의 주장과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짜뉴스와 진배 없다라는 생각도 우선 들고요. 더 심각한 것은 예술이라고 하는 외피를 써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예술가들 정말 순수하게 예술로서 국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들 얼마나 박탈감 느끼겠습니까? 아, 돈은 예술을 통해서 저렇게 버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예술가들은

0: 배고프다고도 하는데 저는 이걸 예술의 영역으로 해서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거는 저는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당사자성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족이고 또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저는 동의는 받고 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동의 절차가 제가 보기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갈등 관리 차원에서도 암살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치적 논쟁을 다 붙였습니다. 뭐 거기에는 뭐 정치적 이익도 전 일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반대 진영에서는 또더 심한 행동 안 할까요? 이미 지금 저희가 잠시 후에 했지만 뭐 한동훈 의원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격 벌써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또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표현의 자유를 아주 크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문조 땡래유라는 표현도 그 털이라고 하는 그분의 별명 하나 들어갔다 해가지고 이게 멸칭이다 쓰지 말아라 표현의 자유를 엄청나게 그 제약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영화로 또 오니까 아 표현의 자유는 뭐 유족들이든 누가 문제 제기해도 아 영화는 영화로 봐야지 왜 예민하게 구는 거야? 이런 식의 이중 기준을 자꾸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이 영화가 남긴 한국 사회의 상처가 전좀꽤클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1: 현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성역이 있잖아요. 보수 진영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거 성역이에요. 그렇죠? 진보 쪽에서는 고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5.18 성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파 쪽에서 5.18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낼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죽음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음모론적인 영화를 만들었을 때, 현 변호사님 똑같이 영화는 영화로 보자라고 하실 거예요?
2: 아니 이걸 음모론이라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서 뭐 어떤 음모론인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제가 아까 얘기한 분들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때 당시도 많이 나온 얘기 그 감식판장이 나와서 얘기했다니까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아 문세광 총이 안 맞은 것 같다. 왜냐면 현장에 감식한 분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총알 숫자라든지 탄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음모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직접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당시에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만 그 호텔에 전화 받은 사람이 뭐 한국 다른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분이 그러니까 문세광이 청년이고 뭐 총을 쏜건 맞죠. 당연히 그 총은 저도 왜냐면 방향 자체가 그 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경호원들이 유경수 여사를 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방향이 다른 방향이잖아요, 전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시의 수사 과정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그걸 영화한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18에 북한군 개입설 얘기한다. 어떤 근거, 팩트, 의문 이런 거를 제시할 수는 만약에 팩트로 나온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참여했던 특전사 요원이 아, 나는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논란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이 암살자들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식 반장의 얘기도 있었고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 그다음에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 경호실에 와서 그냥 보내달라고 했다라는 얘기도 본인 스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성역이니까 얘기 못한다라는 거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영화 부분은 제가 봐도 그 총알 부분을 그거를 뭐 티켓으로 팔고 이런 건 저는 너무 나갔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진우 의원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그 배우를 공격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집회, 보수 단체 이런 분들이 또집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약간 오버거든요. 정치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1: 네.
2: 굳이 뭐 정치권에 끌어와서 논란으로 삼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1: 알겠습니다.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광고 잠깐 듣고 4부로 돌아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꺼낸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조명해보고 이재용 의원님이 참석하신 장애 집회 국민의힘 분위기 어땠는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점심 또 안 먹어요?
3: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2: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3: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2: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4: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휴일에도 진행하는 장성철의 뉴스명당 4부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연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족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과정을 재소환하면서 여권이 좀 득글는 분위기예요. 박진호 특보님, 네. 한동훈 의원 왜 이 시점에서 이 논란을 왜 먼저 이렇게 문제 제기했을까요?
13: 이 발단은 네. 우선 이제 그 한동훈 의원이 이제 토론회에서 일단 검찰청 폐지를 둘러싼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그 정치 세력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상징화시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개혁과 검찰청 폐지를 줄고 주정해 왔다. 네. 이렇게 이제 제기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 제가 이번 이 뭐 며칠 아직 그러지 않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역시 정치는 프레임이다라는 프레임이에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의원이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노무현 그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거라기보다는 이 민주당의 정치 세력들이 소 소위 말해서 노무현 8.1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정치, 검찰 개혁이나 검찰청 폐지를 이제 그 정치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것을 이제 비난한 것인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프레임을 잘 씌운 거죠. 왜 우리의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망자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하냐? 무슨 근거로 뭐 고가의 시계, 무슨 근거로 금품 수수, 그때 법원의 판결이 있었나, 검찰 수사가 없었지 않은, 종결되지도 않았지 않냐. 물론 그때 당시 이제 그 공소권 없음 이제 처리된 것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그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 종결됐지, 뭐 이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는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사위 되시는 이제 각상은 의원이 뭐 객관적 사실을 제기해라라고 이제 또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죠. 팩트를 제기해라.
12: 한동훈 의원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13: 저는 뭐 지금 당장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이제 본인이 보수의 대변자를 자처하는 데 있어서는 네. 앞으로의 상황 관리에 따라서는 네. 상당한 입지를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2: 그래요?
13: 왜냐하면 민주진보 진영에 있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란 분은 사실상 뭐 성역에 가까운 부분이기 때문에.
12: 신 변호사님.
14: 아니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K-민주주의가 있고 또 노벨평화상의 후보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추천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리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뭐 트럼프 같은 지도자들도 나오는 세상이긴 합니다만, 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동훈 의원 같은 이런 식의 정치 행태를 저는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왜요?
14: 이게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뭐 김승원 후보자 때부터 해가지고 연속돼서 그 지뢰 그 폭발 사고 때도 그렇고 지금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본인은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 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까 굉장히 좀 격앙 그 소위 말하는 좀 업데이트 그러죠.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사건도 이 문제 제기 방식이 너무 좀 저는 저열하다 생각합니다. 무슨
12: 그래요?
14: 말이냐면 노무현이라고 하는 상징 자본을 활용해서 지금도 기득권 위에 군림하는 세력들이 민주당 안에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12: 네.
14: 그럼 그걸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죠. 근데 지금은 그걸 정확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본진으로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무슨 금품 수수 이런 것들이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평면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실로 확정된 건 뭐냐? 공소권 없음이라는 검찰의 처분 결과 나온 거는 팩트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에 이명박 정부 때 수사 받은 것도 팩트입니다. 수사를 받으신 거예요. 팩트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돌아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거 위에 우리가 뭘 더 여기다가 보탤 사실관계가 있죠? 제가 여기 방송 나와가지고 아, 한동훈 의원의 당원 게시판 사건은 한동훈이 주범입니다. 팩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바로 고소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게 한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기준을 다르게 써서 이걸 정치 공방의 요소로 활용하면서 본인은 정치적 이익을 보겠다. 이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한심한 행동이냐.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의 주장 중에 그 전체 중에 제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서 여전히 기득권 위에 군림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갖고 계시고 그 기득권 도려내야죠. 그럼 그 기득권의 행태와 그 기득권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핀셋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전 이거는 적대적 공생정치, 아주 반정치의 저는 극단화된 유형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12: 이재영 의원님, 한동훈 의원 잘하고 있습니까?
15: 저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

0: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교과서 같은 얘기예요. 저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앞서 제가 영화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하고 있는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득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1: 그래요?
0: 특히 본인 입장에서는.
1: 정치적 이득이라 하면 지지율 관련한 거라고 판단해도 돼요?
0: 뭐 정치인이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지지 세력을 강화시키고 넓혀나가고 저변을 넓혀나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그래도 한동훈 지금 의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지지 세력이 있고 팬층도 있는 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 지금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한동훈 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금 갈립니다. 갈리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싫어한다라고까지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는 확실히 그들한테도 한동훈 잘 싸우는 거 아니야? 한동훈이 우리의 다음에 미래 지도자 아니야?라고 이런 하나의 궁금증을 낳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는 꽤 이득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참모라면은 계속 이 논란 이끌어 가라라고
0: 그러니까
1: 하시겠어요?
0: 이게 너무 과했을 때 어떤 또 후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잘 지켜보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 한동훈 의원이 취해야 되는 그 정치적 지점에서는 할 만한 행동이다. 예, 특히 뭐 선거도 꽤 남았고 대통령 선거도 더 많이 오래 남았잖아요. 그리고 당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본인이 그 보수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한테도 이런 식으로 호소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정치적 이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현 변호사님, 이 논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저는 그냥 분위기에 약간 편승하려는 그런 거 아닌가 봐요. 아까
1: 한동훈 의원이?
2: 얘기처럼 이제 지금 5.18 뭐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 성역 아니냐 이제 그 부분을 자기가 좀 이제 건들겠다는 부분인데
1: 네.
2: 저는 약간 시선 돌리기인 것 같아요.
0: 뭔
2: 검찰청이 폐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좀 있고 검찰청 보안수사권도 없고 지금 중수청 뭐 제대로 되고 있냐 이 여론이 있거든요. 분명히. 저도 그 부분을 동의하고 준비가 덜 됐다는 부분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이제 검사 출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했다가 배신했다. 요거거든요. 요 부분이 어찌 보면 이제 검찰청 폐지,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뭐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민주당은 쭉 갖고 왔던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게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상관없어. 나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비극적인 것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그거에 대한 복수를 한 거야.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한동훈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원죄 같은 아니면 기본적인 태생적인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배신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리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재 장관 후보자였고 어떤 그걸 갖고 공격하는 게 맞는데 노무현 대통령 공격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 공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그럼 이걸 밝힐 수 있느냐. 한마디로 그냥 고발해라. 그럼 내가 밝힐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밝히겠어요. 지금에는 사실 그걸 뭐 다시 수사할 수 없는 거고 물론 이제 고발하면 이제 그때 가서 뭐 누군가 딴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그걸 밝힐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좀 운인 것 같아서 뭐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유리한 구도라고 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검사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국민들 그런 거에 따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국민들이 검찰청 폐지되니까 좀 불안한 것 같아. 아, 내가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되거나 내가 나중에 출마하면 검찰을 부활시킬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분명 뻔해 이분은 이제 검찰을 부활시키겠다. 이걸 들고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게 국민들의 여론에 이제 호응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에 과연 국민들이 호응하겠느냐.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다시 정치를 하고 부활시켜서 검찰 정치를 하는 거에 동의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동의 안할것
3: 저는 이거
2: 같아요.
3: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살 좀 보태자면
2: 네.
3: 한동훈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문에 검찰개혁했다라고 연결짓고 검찰개혁 잘못됐으니까 이제 부활되면 본인이 이득을 보겠다. 이런 계산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사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1: 뭘.
3: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나 뭐 송영길 의원 사건 이런 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거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 저도 비판하거든요. 그게 한동훈식 논리로 점프가 돼서 뛰어넘는 거는 국민들이

0: 전 동의하지 못한다라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한동훈 의원 약간 그 승리의 저주에 빠져 있다고 봐요. 승자의
1: 어떤
0: 저주.
1: 의미예요?
0: 그게 뭐냐면 자기가 성공했던 방식을 잘 못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이런 식의 뭐 김승원 후보자 때나 뭐 페이스북을 70개씩 올려가지고 처음에는 보도가 엄청 되다가 나중에는 기자들이 아 몇 건 썼대 그냥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아 이 방식이 먹히네. 그러니까 그 방식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전 승자의 저주라는 건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어쨌든 국민의힘 들어가서 대선에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구성원 입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더 멀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잘 되면 이분들이 뭐 머리를 굽히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그래도 우리가 국민의힘이고 제일 야당인데 한동훈이 뭔데? 이런 식의 갈등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모델을 전 한번 잘 곱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이준석 의원은
2: 또 왜 거기서 이준석이 나와?
0: 중요한 사례니까요. 2021년도의 이준석과 2023년도 이후의 이준석은 다르거든요. 앞에 부분은 이준석 모델이 성공했던 모델인데, 그때는 뭐냐, 김종인 위원장으로 이어지는 서사를 계승하면서 5.18 가가지고 5.18이 잘못됐다 유가족들 뭐 공격하고 이게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중도의 마음을 모아왔던 걸 이준석 의원이 대선 때 승리하는 에너지로 만든 거거든요. 물론 세대교체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2023년도 이후에 이준석을 보면은 탈당, 자기 탈당한 거 가지고 두 달 동안 언론 지면을 장식을 하거나, 내지는 모든 언론사 다니면서 메시지는 과잉으로 내는데 이제 메시지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3년도 이후에 이준석 모델은 실패한 모델인데, 전 한동훈 의원이 본인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2021년도에 이준석 모델을 갖다가 써야지 그 이후에 실패한 모델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이거 국민들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만큼 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우 현명하신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박진우 특보님, 네. 그 한동훈 의원은 혼자 싸우는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성역을 건드렸기 때문에 민주당은 약간 좀 지지층들이 흔들흔들하고 좀 이탈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 내는 것 같아요. 조국 전
3: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이제 우리 신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이제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한동훈 의원이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 재소환하는 이유는 분명히 지금 이제 그 논쟁이 그 진행되고 있는 그 노무현 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품 수사인지 그런 거와 관련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2: 네.
3: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새롭게 새롭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 프레임 전환하는 것부터 저는 본인 스스로가 빨리 나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각상은 의원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고, 만약에 제가 각상은 의원이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그 아파트를 어떻게 전세를 얻게 된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면은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 말 한마디도 꺼낼 뭐 네. 건덕지가 없죠.
2: 사실
3: 본인 스스로도 이제 사실관계를 본인은 사실관계를 알 거 아닙니까? 그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그냥 본인이 사실을 밝히면 되는데, 정작 본인은 사실을 관계를 밝히지 않고 한동훈 의원 보고 이제 밝히라고 하니까, 어쨌든 한동훈 의원은 본인의 최초 자기가 주장한 취지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저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2: 이재용 의원님, 당에서 그렇게 한동훈 의원을 옹하거나 힘을 실어주거나 같이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 분위기는 어때요?
4: 당에서 한동훈 지금 의원하고 같이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데요.
2: 없어요?
4: 네.
2: 그러면 외롭잖아요. 이 싸움 혼자 뽑아온 거 아니에요?
4: 한동훈 의원은 외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즐기는 것 같고.
2: 혼자
4: 부각. 부각되고 돋보니까 즐기고 있는 것 같고. 네. 누가 안 끼워주기를 바랄 것 같은데 오히려.
2: 그 토요일 날 국민의힘이 이제 장애 집회 했잖아요.
4: 네.
2: 거기서 좀 많은 뭐 분들 만나셨을 것 같은데
4: 네.
2: 한동훈 의원의 최근 행태에 대해서는 좀 얘기 나눠본.
4: 아니요, 한동훈 뭐 의원이 아예 그 토픽에 올라오지 않았기
2: 않았어요?
4: 때문에 그런 건 없었어요.
2: 그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열기가 어땠습니까?
4: 꽤 많았어요.
2: 경찰 추산 8천 명.
4: 8번 출구 시청역 8번 출구부터. 저 숭례문 쪽으로 오다 보면 그냥 제가 봐도 한 200m 넘을 것 같은데 한 뭐 그 정도 될 건데 거기 5차선 5개 차선 6개 차선을 막았으니까 거기 꽉 찼거든요.
2: 네.
4: 굉장히 많았다고는 봐야 되겠죠.
2: 네.
4: 그게 8천 명인지 20만 명인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도 차이가 많이 나서.
2: 네.
4: 근데 사람은 꽤 많았고 열기도 좀 뜨거웠다. 그거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마이크 잡자마자 꺼져라. 뭐 그래서 연설을 못할 정도로 좀 시끄러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4: 그러니까 그 우재중

0: 이번 최고가 나와서 일단 받았던 그 당원들로부터의 비판은 저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우재준 최고가 나름 본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총련 최고위원으로서 해야 할 얘기, 해야 할 행동, 그 용기 있게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뭐 판단은 어떤 진영이냐 틀게 볼수 있겠지만 최고위원이 그렇게 나왔는데 거의 굉장히 큰 야유를 많은 야유를 보내셨던 거에 대해서 우재준 최고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이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 한동훈 그 의원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좀 맥이 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1: 어떤 지금
0: 왜 우재준 최고를 생각하면 친한계다,
1: 네.
0: 대표적인 친한계다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우재준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을 하는 것은 뭐냐? 친한이라서 한동훈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니야라는 말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유추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강성 지지층하고 같이 함께 그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지금 한동훈 의원의 이런 행동들이 어느 정도 강성 지지층한테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1: 장동윤 대표에 대해서는 호응도 환호 컸어요? 다른 어떠한 정치인들이 올라간 것보다?
0: 거기에요. 진짜 환호를 많이 받았던 분은 딴
1: 누구예요?
0: 사람인데.
1: 누구?
0: 왜 요즘 샤우팅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법사위에서.
1: 김태규?
0: 진짜 그 소개받는데 얘기도 안
1: 진짜요?
0: 했는데 오게 돼서는 아주 그 들어온 지몇달안 됐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뭔가 지금은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잘 싸우는 모습,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 치르면 선거 많이 치러보셨잖아요. 우리가 팩트보다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파이터의 인식이 좀 있나 봐요.
1: 와, 현근택 변호사님.
2: 네.
1: 그 장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대장동인 그 유동규 씨가 강제로 끌어내려야 한다. 막 이러한 외침까지 있었더라고요. 국민의힘 집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장동윤 대표가 힘을 많이 받았겠다 그 생각은 해요.
1: 네.
2: 왜냐하면 지금 앞에 다 나온 것처럼 우리 한동훈 얘기 먼저 하잖아요.
1: 네.
2: 뭐저 김승원 그 낙마 때도 한동훈 얘기하고 지금도 한동훈 얘기 먼저 하거든요. 장동윤 대표 입장에서는 경쟁자잖아요. 어쨌든 자기 당권이든 대권이든.
1: 네.
2: 그러면 뭔가 자기 이제 저 올곧 갔을 때는 혼자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60, 70명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1: 70명.
2: 70명.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국회의원 숫자 몇명 나왔는지.
1: 당협위원장 분들도 많이 나가셨죠?
0: 당협위원장도 서울에
2: 거의 다
0: 있는 분들은 많이
2: 나갔죠. 그러니까
0: 나가죠.
2: 이거 왜냐면 뭐 당내 집회니까 아마 지구당별로 뭐 몇 명씩 나오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일 수 있는데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 내가 당대표야. 의원들도 다 나와 있고 딱 가운데 사진도 보면 딱
1: 뿌듯했을까요?
2: 가운데 앉아 있고 연설도 아마 오랫동안 했다 그러니까 박수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왜냐면 이제 앞으로 국회의 시간이고 내가 야당 대표고 한동훈은 혼자 뭐 SNS 떠들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 힘이 있어. 그거 딱 보여주는 집회 같아요.
1: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국민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그거는 뭐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주로 공격하는 게 이제 북한 관련 지금 메시지
1: 네.
2: 부분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건 뭐 야당에서 뭐 어쨌든 국감을 앞두고서 실책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대통령 공격하는 건 뭐 야당 입장에서야 뭐 언제든지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규 이분은 이제 지금도 재판 중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분이 계속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막 그쪽에 또 했다가 했던 분이라 나는 항상 이분 보면서 이분 빨리 왜 정치 입문 안 하지 이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집회 때마다 나오니까 그런 거라서 뭐 이거는 뭐 큰 논란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야당이 뭐 한번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럼 이런 동력이나 힘들을 그럼 국정감사 때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거든요.
1: 네.
2: 국정감사는 사실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전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김승원 때도 그렇고 한동훈은 계속 이거 갖고 뭘 할 것 같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가 아니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 우리 독자적으로 아니 독자라기보다는 뭐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해서 뭐 잘못도 지적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1: 국정감사
0: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1: 네. 네,
0: 짧게 말씀드리자면
2: 짧게.
0: 그 지금 현근택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장동혁 대표 때문에 나갔다 본인이 힘을 받느냐? 글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는 게 지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지도부의 비판적 목소리를
1: 네.
0: 가지고 있고
1: 그렇죠.
0: 있는데 제가 나갔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1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 특히 정부가 보여준 모습, 정책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느냐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나갔어요. 거기에 장이 서다 보니까 거기 나간 거거든요.
1: 네.
0: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당원들이 물론 좀 갈리긴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0: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장동혁의 세력이다 이렇게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때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가 얼마나 정부를 누가 더잘 공격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사 클로징 같이 할게요. 제가 이제 뉴스명당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안녕 이렇게 같이 해주세요. 오늘 월요일에 진행했던 장성철의 뉴스명당 여기서 마칠게요. 유바 안녕.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4: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5: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6: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5: 제발 그만해.
7: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9: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9: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1: YTN is FM. 뉴스 FM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 연휴의 마지막 날,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20도 선이 되겠고요. 광주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은사로에서 국제평화마라톤대회 때문에 양방면 오늘 전 오후 6시까지 봉은사로 코엑스 교차로와 구서울의료원 교차로 사이로

양방향 전면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지금도 9시 반이면 끝이 나는 마라톤이긴 하지만 서강대교 부근 다리 건너는데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통제 겪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구리 쪽으로 조금 전부터 묵동과 시내 사이로 짧게 막히기 시작하고요. 그 외 구간으로는 순조롭게 통과합니다. 국회대로 따라서 서강대교 쪽으로 화곡고가에서 목동운동장까지 짧은 지체 보여집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오후 4시쯤 2만 4천 명에 달하는 전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 메일 주소, 지위 등 개인정보 7개 항목이 특정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처음 발견해 한전 측에 통보했으며 이후 32시간 만인 어제 새벽 0시쯤 웹페이지 삭제가 완료됐습니다. 한전은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를 보고하고 국정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합동으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청와대와 대법관 제재 청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국정감사 일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 장기 미이행으로 인한 위헌 상태 초래 관련 신문을 위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이 삼권 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국회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의견서에 적시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출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재청을 거부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언까지 거부하는 건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서 증언을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지난 청문회들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증인들은 번번이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 들여다보는 검찰 미래위원회가 다음 달까지 일부 사건을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1: 조사 대상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여럿 포함된 가운데 공소 취소 여부의 핵심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법무부 산하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나선 사건은 모두 19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사건, 성남 FC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입니다. 아직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된 사건은 없지만 1차 사건 7개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2차 사건 일부는 다음 달이면 조사가 마무리될 거란 내부 전망도 나옵니다. 서면 질의뿐 아니라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대면 조사도 일부 이루어진 거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들의 공석도 메우고 활동기간 역시 다음 달 말까지 추가